덥고 습하고 지치기 쉬운 한 주 보내느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입주 1366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짝짝!

자, S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첫 곡으로요. 아, 서영은의 웃는 거야 띄워드렸습니다. 운동선수들의 대표적인 훈련 방법 이 중에 하나가요. 자신이 세운 어제의 기록을 갱신하는 거라고 하죠.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과의 대결을 펼치고 한계치를 차츰 높여가다 보면 실전에서도 훈련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라는 건데요.

0: 자, 이번 한 주 덥하고 덥고 습하고를 더한 말입니다. 덥하고 후덥지근하고 그죠? 진짜 유난히 좀 한 주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주일이었는데 어제보다 뭐라도 하나쯤 나아진 게 있다면 또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죠? 뭐가 있을까요? 자, 토요일 아침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는 음악으로 파도 타고 감동으로 샤워하는 또 이런 두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죠. 자, 신청곡 여러분들의 이야기 보내주시죠.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라디오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6: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수아사랑 윤화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아이유의 좋은 날 그리고 써니힐의 두근두근 듣고 오셨습니다. 햇살 한줌님 오프닝 듣는 거 너무 좋아요. 가로치고 주말을 실감하는 시간. 주말에만 이렇게 들으실 수 있나 봐요. 아, 아니면은 저희가 보통 주말에는 주말 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신 건가? 자, 이번 주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 주말이 좋은 이유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잖아요. 그죠? 너무 누워만 계시지 마시고 알차게 서버를 타시면 네, 월요병도 좀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게 월요병이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심해지는 경우가 주중에 너무 바빴던 거야. 지난주에 주중에. 그래갖고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잘 거야. 그러고 토요일날 막 어마무시하게 잠을 자요. 그러고 늦지막히 일어나서 밥 먹고 뭐하고 또 자. 일요일날 일어나. 기운이 없어 뭔가. 그래서 또 자고 TV 보고 뭐 그러고 민기적 해요. 그러다 보면은 월요병이 크게 옵니다. 바빴으면 바빴던 것만큼 그 약간 내가 소비하고 있는 하루의 에버리지를 좀 정해서 주말에도 비슷하게 좀 사용하고 움직여줘 버릇하시면 월요병이 훨씬 덜합니다. 대신 우리가 일할 때 쓰는 그런 에너지들을 뭐 딴 데 쓸 수 있잖아요. 뭐 헬스장이라든지 뭐 등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좋은 곳 가서 웃고 떠들면서 그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들거든요. 야무지게 보내세요. 애교 덩어리님, 같이 운동 가기로 한 딸아이가 침대에서 안 떨어지네요. 침대에서 어떻게 뜯어내야 할까요? 휴 하셨습니다. 그냥 두세요. 네. 아니면 그냥 약간 이런 식으로 운동 끝나고 밖에서 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걸 드시고 오세요. 네가 안 일어나서 못 먹은 거지 뭐 누굴 탓해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저희 진여사모님 늘 그랬거든요. 제가 막 침대에 누워있거나 막 소파에 누워가지고 안 일어나려고 막 그러려면은 일부러 소고기를 더 구우셨습니다. 네.

안 먹을 거야? 먹지 마 그러면. 네. 닥달하지 않으셨죠.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요거는 최경민님께서 신청하셨고요.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듣고 옵니다.

0: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 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주.
2: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0: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 잭잭 사장님의 편지.

짹짹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원당동에서 심땡 순댓국을 남동생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이지선이라고 합니다. 아, 예, 계산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심땡 순댓국의 대표 메뉴는 깊고 진한 순댓국, 야들야들

들 수육, 새콤매콤 홍어무침을 삼합으로 한 시그니처 메뉴로 고양시 원당동을 대표하는 순댓국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영업하기 시작했는데 알디가 그대창을 하신 기간과 비슷하더라고요. 자영업 응원 프로젝트를 하신다기에 반갑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7호점으로 선정되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짹짹 쿠폰 가맹점이 계속 늘어갈 때마다 그대창 제작진들이 얼마나 자영업자들을 위로하고 응원해 주시고 계시는지 실감했습니다. 또 청취자들의 참여와 호응도 많은 위로와 응원이 됐습니다. 방송 후 바로 그대창 애청자라면서 방문해 주시고 수줍게 짹짹 하시거나 알렉스 그대창 듣고 왔다고 하시기도 하고 얼굴을 모르고 각자 라디오를 듣다가 실제로 만나게 되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요즘 저희도 작년까지 다소 매출이 저조했는데 직접 육수도 끓이고 머릿고기도 손질하고 직접 담근 깍두기와 겉절이로 많은 손님들께서 만족하시고 재방문도 많이 해주고 계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심땡 순댓국은 한 번도 안 오신 손님은 계셔도 한 번만 오신 손님은 안 계실 정도로 순댓국 하면 심땡 순댓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충을 갖고 일하고 있지만 모두 잘 되고 웃을 수 있는 때가 오면 좋겠습니다. 신청곡은 더운 여름 땀 흘리며 일하고 계신 소상공인 그대창 애청자들을 위해서 힘내시라고 여행 스케치에 다 잘 될 거야를 신청합니다. 그대창 제작진 여러분과 또 알디 아기새분들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땡돈 순댓국에서 편지가 왔었죠? 답장 보내드립니다. 아마도 우리 짹짹 쿠폰 발행 지점 중에 가장 많은 방문객을 또 보유한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현장음들과 감사합니다 계산해드릴게요 라고 하시는 사장님의 이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도 너무 듣기 좋았고, 코로나 때보다 요즘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시작한 이 코너가 이렇게 일이 크게 벌어져서 저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대찬과 데뷔가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자, 편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셀린 디온, 피버 브라이슨이 함께한 뷰티 앤 더 비스트, 그리고 미아 마수드, 나오미 스캇의 A Whole New World 듣고 오셨습니다. 햇살안주님, 세상 시크한 알디와 잭잭 가맹점 사장님의 찐 생활 토크. 왜 이리 좋죠? 잭잭으로 이어가는 랜선가족 프로젝트 완전 감동입니다. 토요일 그대창은 사랑입니다 하셨어요. 뭐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고 길다면 또 꽤 긴 시간이었는데 그죠? 잭잭 쿠폰 가맹점 장난스럽게 시작해서 진지하게 임했고 그 진지함에 여러분들이 반응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약간 약간 정신적인 도움이나마 네 제가 좀 드릴 수 있어서 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저희 PD님하고 작가님이 참 고생 많이 하셨죠. 네, 뭐 다시 한번 수고 많으시다고 네, 인사드리고 싶네요. 자,

헌트리님, 그대 창. 창인 줄 알았더니 벽이었군요. 기획 완벽, 진행 완벽, 선곡 완벽, 감동 완벽. 좋군요. 좀 벽이 느껴지지 않나요? 예, 모든 면에서 완벽. 예. 우리 청취율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네. 퀀텀 점프 한번 언제 한번 해볼까요? 에릭 클랩튼의 Change the World, 그리고 마이클 부블레의 Everything 듣고 옵니다.

자, 스베스크 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이에요. 올리비아 뉴튼 존의 Summer Nights, 이거는 여왕구일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이거 띄워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쉬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와 함께해 보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경기도가 드릴게요.
3: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2: 드릴게요.
4: 예술인 기회소득.
3: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2: 드릴게요.
4: 예술인 기회소득.
3: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2: 당연히 드립니다.
4: 예술인 기회소득.
2: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4: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2: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주말 내내 덥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으며 제주도는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에도 경기 동부와 강원, 대전, 세종 등에서 소나기가 내리겠고 해안가에서는 당분간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7차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과 국제유가 안정화 등의 영향으로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휘발유값과 경유값 모두 1,800원대 후반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59.1원 내린 1,893원이었습니다. 상표별 가격은 SO1 주유소가 1,895.5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 주유소가 1,888.7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화는 계속하겠지만 휴전은 종료됐다고 단호히 통보했다고 밝히면서 양국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도 전쟁이 이란의 항복으로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추가 공격에는 전면 대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미국은 이란 원유 제재를 복원한 데 이어 최고 지도자 측 자금책까지 제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협상의 문은 닫지 않은 채 중재국을 통한 물밑 접촉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직 매니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 씨는 특수폭행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으며 경찰은 매니저들의 갑질 피해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4도, 습도는 79%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6: CBS
7: 1분 기상정보입니다. 장마는 다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는데요.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에 대한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간밤에도 이 도시와 해안 일부 지역에서 열대야가 관측됐고 현재 서울 서남권을 비롯한 중부 일부와 남부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 확대 발효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의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겠고 강릉 35도, 대전 전주 34도, 서울과 춘천 33도의 분포로 이 높은 습도까지 더해져서 체감 더위는 한층 더 심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는 오늘 낮부터 내일 사이에 5에서 20, 제주 산지에 최대 6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고요. 오늘 오후에는 충청 내륙과 전북 북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당분간 제주 해안과 전남 해안,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 높은 물결이 매우 강하게 밀려올 것으로 보여서 인명 피해 없도록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입니다.
2: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2: 우리 마음 속에 평화가 없다면 세상에도 평화는 없습니다. 비폭력주의자 간디의 말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자, 스페이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퀸의 Don't Stop Me Now 띄워드렸습니다.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아시죠? 네, 전화를 받으시게 되면 98.1MHz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를 즐겨 들어요. 9시부터 11시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반복해서 소리 내서 얘기해 볼까요? 어디라고요? 숫자 98.1. 그렇죠. 방송국 어디라고요? 그럼요. CBS죠. 자, 프로그램 명이 뭐죠? 알렉스의, 그렇죠,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예예. 예. 몇 시라고요? 9시부터 11시. 네네. 이거 약간 모다시경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자, 어쨌든 그러합니다. 선물 드려야죠? 잘 따라하셨으니까. 자,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내추럴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브레딩 곰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짹짹 쿠폰 가맹점, 가맹점 리스트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가맹점 상호와 위치 할인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네이버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고요.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요,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용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다녀오시면 인증문자 저에게 꼭 보내주세요. 저희가 감사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인증문자는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뭐다? 무료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2: 콜레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석강님께서 신청하신 2NE1의 Fire 그리고 빅뱅의 거짓말 이렇게 두고 듣고 오셨습니다. 유인경님, 오늘 아침 아래층에서 된장찌개를 끓였나 봐요. 구수한 냄새가 어찌나 황홀한지 정신을 못 차리겠네. 하마터면 아래층에 내려가서 문 두들길 뻔. 어느 날은 불고기 냄새로 사람을 미치게 하더니 오늘 된장찌개도 정말 못 참겠네요. 안 되겠다. 오늘은 나도 된장찌개로 간다. 오이지 무침, 깨순 볶음, 멸치 볶음, 달걀말이까지 해서 나만을 위한 완벽한 식사를 차려 보렵니다. 좋네요. 아래층

분들과는 좀 친분이 있으신가요? 요럴 때, 네, 좋은 관계를 맺어놓으면 참 좋습니다. 요렇게. 네. 이제 다음에도 뭐, 김치찌개나 뭐, 된장찌개 이렇게 향이 쏴쏴쏴 올라온다. 그러면, 집에 있는 김 같은 거 있잖아요. 요렇게 좀 예쁘게 싸가지고. 혹은, 아니면은 뭐, 되게 프레쉬한 계란 같은 거. 요렇게 좀한 판이나 이렇게 선물하면서 너무 맛있게 해 드시는 것 같아서, 집에 향 너무 올라와가지고, 입맛을 너무 돋궈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요렇게 선물 주고 그러면은 아랫집에서도 가끔, 아니, 그럼 식사하러 내려오실래요? 약간 이런 얘기도 할 법한데, 약간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죠. 네. 요즘은 약간 그런 게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도 아랫집 그 분들과 인사는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 이제 하긴 하는데 뭔가 교류는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죠? 와니님. 아침부터 내과에서 혈압약 처방받고 정형외과로 이동 중입니다.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이 주말마다 병원 순회를 하네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또 이 기분 너무 알죠. 며칠 전에는 저희 또 진여사님이 그 체카를 쓰시다가 손을 또 이렇게 다치셔가지고 그냥 금방 피가 멎으실 줄 알고 손을 이렇게 묶어 놓으셨더라고, 손가락을. 예, 근데 피가 안 멈춘 상태에서 계속 너무 세게 묶어 나왔고 손가락이 시퍼레질 때까지. 아휴, 진짜. 이제 병원 모시러 가고, 그리고 또 평소에 병원도 자주 가시고 피 검사도 많이 하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자주 가시더라고요. 정형외과 뭐 무슨 약 신경외과부터 시작해서 그 기분 너무 이해합니다. 그래도 다니셔야죠. 네, 그러니까 다니셔야 되는 거를 운동 삼아 네좀 움직여준다 생각하시고 다니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정인의 오르막길, 이건 하석풍님께서 신청하신 곡이고요. 선우정아의 도망가자까지 듣고 옵니다.

0: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잭잭 사장님의 편지.
1: 잭잭,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양산에서 떡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은현입니다. 국내산 좋은 재료로 백일떡, 돌떡, 담내떡과 쌀 디저트를 정성껏 만들고 있습니다. 그대 창과의 인연은 4년 전 가게를 처음 오픈했을 때 친구의 소개로 방송을 듣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아침마다 흘러나오는 따뜻한 이야기와 음악이 바쁜 하루를 시작하는 저에게 작은 힘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잭잭 쿠폰을 알게 되어 한번 용기 내서 참여해보자는 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매장을 찾아주신 손님은 한 분뿐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저에게는 그 한 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새로운 손님이 제 가게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 자체가 큰 응원이었고 누군가는 저희 떡공방을 알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참 감사했습니다. 자영업은 매일이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주문 예약이 없는 날도 있고 오르는 재료비와 물가 때문에 여러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운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맛있게 드셨다는 한마디, 다시 찾아와 주시는 발걸음 하나에 또 힘을 내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올해 웃으면서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은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노래를 들으며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분들께도 작은 위로와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따뜻한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렉스가 보내는 답장. 자, 오늘은 짹짹 쿠폰 가맹점 떡 공방에서 편지가 왔네요. 4년 전 추천으로 저희 방송 처음 이렇게 만나 보셨다. 네, 근데 그 아침에 오픈할 때 저희 방송 이렇게 틀어놓고 이제 그날 하루 장사 시작하면서 듣기 시작한 게 벌써 4년이 지나셨단 얘기인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요즘 자영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엄청나게 큰 업장보다는 조금 소소하게 작은 그런 자영업자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혼자 일하시고 뭐 오만 가지를 다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 참 쉽지 않아요. 그죠? 물가는 오르고 인건비는 오르고부터 시작해갖고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힘드시겠지만 그 힘든 마음 너무너무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그게 한 분이 됐던 두 분이 됐던 네 오셔서 이렇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떡 잘 먹었다 라고 했을 때 느끼는 그 보람으로 또 이렇게 운영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늘 응원하는 마음 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한테 항상 따뜻한 방송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항상 맛있고 따뜻한 떡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임스 블런트의 You're Beautiful 그리고 제임스 모리슨의 You Give Me Something 듣고 오셨습니다. 예쁜 미녀님, 짹짹 가맹점 사장님 목소리 직접 듣는 거 이거 진짜 굿아이디어네요. 왠지 더 친근해진 것 같고 참 좋아요. 살다 보면 소나기도 만나고 먹구름이 잔뜩 드리운 날도 있겠지만 햇살은 어김없이 떠오르니까 우리 아기새 소상공인님들 힘찬 응원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화이팅 하셨어요. 맞아요. 소나기도 만나고 먹구름도 잔뜩 드리운 날도 있고 광사가 올 때도 있고 번개가 칠 때도 있고 그죠.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장사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 소상공인님들 진짜 화이팅입니다. 우리 잭잭 사장님들 목소리 듣는 이 코너 아닌 코너 같은 게 여러분들한테 되게 큰 반응을 얻고 있어요. 좋습니다. 8649님. 알디 방송 첫날부터 들어온 애청자입니다. 처음엔 좀 낯설었는데요. 지금은 정말 이 시간이랑 찰떡이시네요. 다양한 코너 시도도 너무 좋습니다. 피디님 작가님 너무 감사드려요. 항상 최고의 선곡도 감동입니다. 이 방송 항상 곁에 두고 싶어요. 더운 여름도 무탈하시길. 짹짹 하셨습니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인가요, 제가? 저라는 DJ가? 근데 이게 약간 그게 있어. 금요일 날 들어와서 영화 소개하는 거 보면서 참 좋은 이 코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이구나. 뭐 영화도 이렇게 소개하고 잔잔한 이 음악도 좋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듣기 시작했어. 근데 목요일 날 듣더니 갑자기 막 GX룸도 아니고 막 다 돌려놔 막 이러면서 막 그죠? 그런 것만 좀 적응해 주신다면 예. 또 여기만한 곳이 없죠. 자, DJ DOC의 DOC와 춤을 9035님께서 신청하신 곡 띄워드립니다. 1, 2, 3.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백원경의 랄랄라 계속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클론의 꽁다리 잡아라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 월요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빵타.

0: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제8회 농촌융국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팟회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파밍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희박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상회, 낮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드테크, 파밍, 페어, 푸팟페 제주. 지금 푸팟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4: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초일류 글로벌 도시구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매적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경기도 오산과 평택, 안성, 화성, 여주 동남부, 여주 서부, 경남 창원, 김해, 밀양, 창녕, 합천 중부, 경북 영천, 부산 서부, 전북 김제, 전주, 부안 군산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고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에 양산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주변 이웃들의 건강도 살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수사를 경찰 공무원인 부친이 방해한 사건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오늘 광주경찰청 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주광산경찰서장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입니다. 장윤기 부친의 부탁으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등이 구속된 가운데 특별수사팀은 수사지휘부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고가도로에서 마주오던 승용차가 정면 충돌해 3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6시 9분쯤 인천시 검단구 왕길 고가교를 달리던 승용차가 맞은편 1차로를 주행하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과 40대 남성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증서가 나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보다 13.1% 오른 168.49달러에 마감하며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HBM 수요가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고 AI와 데이터 센터 등의 수백억 달러에 매우 큰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와 내년 생산 능력을 두 배로 확대하고 미국 내 추가 반도체 공장 투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장으로 글로벌 자본시장 접근성과 해외 인재 확보, 지배구조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페인이 벨기에를 2대1로 꺾고 16년 만에 월드컵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스페인은 전반 30분 파비안 루이스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11분 뒤 샤를 더케텔라러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던 후반 43분

0: 미켈 메리노가 결승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갈랐습니다. 스페인은 오는 15일 모로코를 꺾고 올라온 프랑스와 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승려와 불교 신도 45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한 전광훈 목사 측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6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1: CBS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극한 기상과 식량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염려되는데요. 바다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인하대 김태원 교수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 COF, MOF라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 중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착을 해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1: 그런 물질이 있다면 얼른 쓰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2: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갯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MOF, COF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킬로그램당 5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질을 자연상에 그대로 두고 갯벌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1: 갯벌을 구하는 것이 생명과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굴렁쇠를 굴리며 놀던 하얀 길, 은빛 햇살처럼 쏟아지는 소낙비, 굴뚝 위에 걸려있는 무지개, 여름이면 떠오르는 것은? 이라는 질문에 고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젖은 우산을 펼쳐 말리던 오래된 아파트 복도, 지붕을 두드리던 빗소리, 그리고 그 시절 즐겨 듣던 노래까지. 한 곡의 노래는 오래된 여름을 우리 곁으로 데려오곤 합니다. 오늘은 여름의 추억과 닮은 노래들과 함께하죠. 하루의 기분 좋은 쉼표,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이에요. 자우림 애인 발견.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노래가 있잖아요. 저한테는 이 노래가 그렇습니다. 자우림, 애인 발견. 여러분에겐 어떤 노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름날의 추억, 또 나를 미소짓게 하는 노래들 나눠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212 우물정 1212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어디에서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행복한 오후를 약속하는 음악 충전소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아일랜드 지중해 가고 싶다. 모노의 패러다이스였습니다. 지중해 또 파라다이스에 갈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음악과 함께 그런 기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은주님, 우리 신랑이 요새 아이오아이 갑자기 이 노래가 나오면 율동을 따라한답니다. 그래서 웃어요. 종현 씨, 오늘도 부탁해요 하셨는데 남편이 춤추는 모습 보고 웃는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귀여워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이 곡 준비해 놓을게요. 두 분 오늘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962번님.

쌀쌀하고 더워요. 오랜만에 놀러 오니까 원경님이 계시네요. 자꾸 가라앉는 기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노래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이 두 곡 들으면 몸도 마음도 좀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오마이걸 돌핀, IOI, 갑자기.

포근한 음악, 다정한 위로, 당신을 웃게 할 힐링 가요 레시피. 매일 오전 11시 5분 백원경의 랄랄라.

더위에 힘들고 지치신 분들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하세요 하고 하늘사랑님 정하신 이효리 유고걸이었고요. 앞서 들은 곡 조성모 다짐이었죠. 미소천사님, 선곡이 너무 좋네요. 일하는 중인데 기계 고장으로 잠시 쉬라고 해서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직원들과 함께 듣고 있는데 여기 어디 방송인데 선곡이 이렇게 좋냐고 물어봅니다. 와, 신나네요. 요즘 한창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더 신이 납니다. CBS 라디오라고 백원경에 랄랄라라고 잘 알려주셨겠죠? 네, 갑자기 전화를 받으실 수 있어요. 낯선 번호 놀라지 마시고 전화 받으시고 CBS 라디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백원경에 랄랄라 매일 듣고 있다고 힐링하고 있다고 꼭 알려주세요. 널리 널리 같이 들어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해니다리님, 7월은 첫사랑의 기억을 머금은 날입니다.

그 시절 편지도 남들과 다르게 보내고픈 마음에 편지지에 글을 써서 종이학으로 크게 접어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도원경 다시 사랑한다면 듣고 싶네요 하셨어요.

윤도현 사랑했나 봐였습니다. 오늘 선곡 너무 좋습니다. 따뜻하고 감동적이고 그래서 울컥하고 지금 배구 시합 중인 중2 아들 데리러 가는 길인데 가는 길이 참 훈훈하고 좋네요. 5984번님 반갑습니다. 0952번님 오늘은 쉬는 날이어서 집에서 들어요. 늘 회사에서 들었거든요. 좋은 노래 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싹이신데 그동안 듣고만 계셨군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쉬는 날에도 잊지 않고 찾아주시고 인기척 해주셔서 얼마나 반가운지요. 이렇게 인기척을 해주셔야 제가 알거든요. 듣고 계시는구나 하고 인사도 나눌 수 있고 앞으로 자주 사연 주세요. 조용히 듣고만 계신 우리 랄랄라 가족분들도 여유 되실 때 꼭 인기척 해주십시오. 천일홍님. 동창 모임 가는 중에 전철 안에서 듣고 있는데 랄랄라 너무 좋네요. 네가 좋아. 요새 이 노래 계속 흥얼거리는데 어쩌죠? 중독되어 버렸어요. 노래 중독은 괜찮은 것 같아요. 같이 노래 부르다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고. 최성곤, 네가 좋아.

장나라 사랑하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장기하와 얼굴들의 나란히 나란히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우리는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경향신문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7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국제유가 안정화 등의 영향으로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휘발유값과 경유값 모두 1,800원대 후반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59.1원 내린 1,893원이었습니다. 상표별 가격은 SO1 주유소가 1,895.5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 주유소가 1,888.7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화는 계속하겠지만 휴전은 종료됐다고 단호히 통보했다고 밝히면서 양국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도 전쟁이 이란의 항복으로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며 미국의 추가 공격에는 전면 대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미국은 이란 원유 제재를 복원한 데 이어 최고 지도자 측 자금책까지 제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협상의 문은 닫지 않은 채 중재국을 통한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부터 반도체 생산 공정의 핵심 소재인 헬륨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대외 무역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 내려졌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배경이나 금지 기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헬륨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 중국이 히토류에 이어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증서가 나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보다 13.1% 오른 168.49달러에 마감하며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HBM 수요가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고 AI와 데이터 센터 등의 수백억 달러에 매우 큰 투자가 이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와 내년 생산 능력을 두 배로 확대하고 미국 내 추가 반도체 공장 투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장으로 글로벌 자본시장 접근성과 해외 인재 확보, 지배구조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 미래위 진상조사단에 대장동 사건 등 수사 기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제공 대상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중앙지검이 수사한 4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료 범위와 제공 절차는 아직 검토 중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진상조사단의 기록 확보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8도, 습도는 69%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0: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0: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1: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아파트나 현관문을 들어설 때 센서등이 반짝하고 불이 켜지죠. 어떤 건 아주 예민해서 근처에만 가도 금세 불이 켜지는데 어떤 건 가까이에 대고 손을 흔들어야 뒤늦게 불이 켜지곤 하죠.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전등 센서의 원리는 공기의 이동이나 사람의 체온을 스스로 감지해서 저절로 켜졌다 꺼지는 식인데요. 먼지가 쌓이면 감지 능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런 센서 등이 하나씩은 있을 텐데요. 소중한 기회나 인연이 다가오면 알아차리고 마음속에 불이 탁 하고 켜져야 하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뒤늦게 아차 싶었던 때가 있었다면 마음속의 먼지를 닦아줄 찬스다 이렇게 생각해야겠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마이크 페리 피처링 샤이 말틴이었습니다. The Ocean으로 문을 열었어요. 한때는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하던 사람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씩 둔해지기 마련이죠. 물론 매사에 지나치게 예민하다 보면 그건 그것대로 피곤하고 불편한 일이겠지만요. 주변의 신호에 둔감해서 주위 사람으로부터 종종 눈치 없다는 소리를 듣는 날치, 드문 기회나 귀한 행운이 찾아와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보내오는 예고 없는 신호들 좀 더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무궁무진한 낡은 습관들을 하나씩 털어버리는 연습을 해봐야겠습니다. 토요일에 함께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신축도
5: 리모델링도
6: 경동하우징
7: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8: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4: 신축도
5: 리모델링도
6: 경동

감각적이고 세련된 곡들을 광고 후에 쭉 이어서 들어봤어요. 루츠의 Tomorrow Tonight, 또 키드 랄로이와 저스틴 비버였죠. Stay, 그리고 마시멜로 셀레나 고메스의 Wolves까지 전했습니다. 저는 아재 개그를 좋아하는 50대 중년 아빠입니다. 신 9367님. 둘째 딸이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고 밤샘 없이 공부하는 걸 보면 스트레스 받을까봐 대화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7월에 시험 보고 나서 더 좋은 부녀 사이가 되겠죠? 우리 딸 힘내라 힘! 밤을 세워서 공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너무나도 부럽고 참 좋은 부녀 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빠의 이 소리 없는 응원을 우리 딸내미도 느끼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험이 언제 끝나나요? 시험 끝나면 재미나게 신나게 노셔야죠. 아마 딸내미가 아빠하고도 많은 시간을 보내줄 것 같아요. 유지수의 해피송 토요일에 함께하고 있고요. 마음이 잔잔해지는 곡들 이어갑니다. 먼저 라라 파비안이에요. I will love again.

헬렌 레디였습니다. You are my world. 또 고블린님 신청하신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또 라라 바비안의 I Will Love Again까지 전했네요. 1182번으로 얼마 전에 은사님이 돌아가셔서 다녀왔습니다. 그날 갑자기 버나드 쇼의 명언이 생각나는 거 있죠.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하루에 하나 좋은 생각을 하고 하루에 한 가지 좋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고 그렇게 아주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나를 데려가기로 한다고 다짐해 봅니다. 은사님이 좋아하시던 명언이기도 했는데요. 자, 이번 주말에는 시원하게 수박 한 쪽도 먹으면서 잘 쉬고 또 재충전해야겠죠. 아, 무엇보다도 뭐 명언도 좋고 다 좋은데 수박이 좋네요. 머리가 복잡하고 몸은 힘들고 뭔가 내일은 불안해도 일단 시원 달달한 수박 한 쪽 먹고 또 적당한 유머에 좋은 음악을 듣다 보면 그래 다시 한번 해보지 뭐 힘내보지 뭐 하면서 새로운 동력을 얻으실 것 같아요. 7월 11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햇빛송 이어지는 곡은 써누님 빌리 조엘입니다. You may be right.

배로님 함께하고 계시죠? 탐존스의 딜라일라였고요. 또 써누님, 빌리 조엘의 You May Be Right까지 전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하신 9816님. 월세 임대료로 그동안 세차장 매장을 운영하다가 지난달부터 전세로 세차장을 옮겼습니다. 와, 월세만 안 나가도 이렇게 숨이 트일 것 같네요 하시면서 오셨어요. 와, 우리 9816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게요. 월세만 안 나가. 또 전세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거니까 더욱더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곡은 에드슈런이 노래합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곡을 만들었다고 하죠. 슈퍼마켓 플라워즈.

8494님 함께 들었습니다. 루카스 그레이엄의 Love Someone, 또 오몽님 레이디 가가의 Always Remember Us This Way, 또 에드션의 Supermarket Flowers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닫는데요. 진원님, 투투의 Hold the Line 전하고요. 저희는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올게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주는 해커스 토익은 해커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녹화뉴스입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주말 내내 덥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으며 제주도는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에도 경기 동부와 강원, 대전, 세종 등에서 소나기가 내리겠고 해안가에서는 당분간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수사를 경찰 공무원인 부친이 방해한 사건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오늘 광주경찰청 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주광산경찰서장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입니다. 장윤기 부친의 부탁으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등이 구속된 가운데 특별수사팀은 수사지휘부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철거작업 중 붕괴 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의 철거가 완료돼 하부와 주변 도로 교통이 11일 0시부터 전면 재개됐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새 고가도로 착공에 들어가 왕복 4차로 길이 570m 규모로 다시 짓고 2029년 3월 개통할 계획입니다. 당초보다 개통이 1년 늦춰진 가운데 서울시는 지하철 2호선 터널과 철도시설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사 전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의 한 고가도로에서 마주오던 승용차가 정면 충돌해 3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6시 9분쯤 인천시 검단구 왕길 고가교를 달리던 승용차가 맞은편 1차로를 주행하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과 40대 남성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세계 최대 부호인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세운 항공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두고 지구 전체보다 큰 가치를 갖게 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금융주간지 베런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SNS에 글을 올려 목표를 달성한다면 스페이스X의 가치가 지구상의 나머지를 모두 합친 것보다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2, 3년 안에 달에 우주비행사를 보내고 이를 확대해 나가면서 10년 안에 달에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를 세울 거란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스페인이 벨기에를 2대1로 꺾고 16년 만에 월드컵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스페인은 전반 30분 파비안 루이스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11분 뒤 샤를 더케텔라러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던 후반 43분 미켈 메리노가 결승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갈랐습니다. 스페인은 오는 15일 모로코를 꺾고 올라온 프랑스와 결승 진출을 다룹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승려와 불교 신도 45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한 전광훈 목사 측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대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1.3도, 습도는 63%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3: CBS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한달령 나그네님 UB40였습니다. Where did I go wrong? 해피송 2부로 왔고요. 2부에서도 여러분이 남겨주신 곡들, 또 좋은 곡들.

0: 을 나눕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오후를 깨우는 신나는 곡들이었죠. 6800님 모던 토킹의 You are my heart, You are my soul이었고요. 바다 로망스님 닥터 알반의 Look who's talking, 또 라운맘님 샤케라 Whenever, Wherever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젊고 핫한 음악을 만나봅니다. 빌보드 핫송. 이 시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곡은 어떤 노래들인지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눈길을 끄는 곡들을 들어봅니다. 먼저 베일리 짐머만의 쉐비 실버라도인데요. 베일리 짐머만은 미국 네오 컨트리 씬에 떠오르는 스타죠. 거칠고 호소력 짙은 음색으로 사랑받고 있는 아티스트인데요. 노래 제목 역시 범상치 않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묵직한 픽업 트럭 이름이죠. 컨트리 음악에서 트럭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청춘과 자유 그리고 지나간 사랑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가장 미국적이면서도 낭만적인 공간인데요. 베일리 짐머만 특유의 허스키 보이스와 강렬한 서정성이 만나서 거칠면서도 포근한 컨트리와 감성을 완성한 곡입니다. 89위에 오른 베일리 짐머만의 쉐비 실버라도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캐니 체스니의 Carry On입니다. 베일리 짐머만이 이 세대를 대표하는 네오 컨트리 스타라면 캐니 체스니는 컨트리 음악계의 거장이자 살아있는 전설이죠. 빌보드 컨트리 차트 1위 곡만 30곡 넘게 보유하고 있는 정통 컨트리의 대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만나볼 Carry On 역시 삶의 애환을 시적인 가사로 풀어내는 캐니 체스니의 전매 특허 스토리텔링이 빛을 발하고 있고요. 투박한 세상 속에서도 낭만과 희망을 잃지 말자는 거장의 따뜻한 시선이 녹아 있습니다. 빌보드 핫송 오늘은 89위 곡 베일리 짐머만의 쉐비 실버라도 이어서 10위에 안착한 캐니 체스니의 Carry On까지 두 곡입니다.

빌보드 핫송으로 만나본 컨트리 곡들이었습니다. 빌리 짐머만의 쉐비 실버라도, 이어서 케니 체스니의 캐리 언까지 전했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아주 보이스가 독보적인 여가수죠. 해피그님이 신청하셨고요. 코린 베일리 레이예요. Put your records on.

오늘도 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따끈따끈하게 결혼했죠. 그 NFL 선수 트래비스 켈시와 기사 보니까 재미있는 게 주례가 아담 샌들러더라고요. 우리 기억에는 아담 샌들러도 굉장히 젊은 것 같은데 축하하고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Cruel Summer, 또 앞선 곡은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Stuck With You, 또 코린 베일리 레이의 Put Your Records On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토요일에 만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커팅 크루예요. I've been in love before.

73 방탄소님 리말이었습니다. Never Ending Story.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두 아토 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나오키님 청하셨죠? 제라드 졸링의 스페니쉬 하트 남기고요. 저희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노컬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증서가 나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보다 13.1%가 오른 $168.49에 마감하며 성공적인 대비전을 치렀습니다.

0: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HBM 수요가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고 AI와 데이터 센터 등의 수백억 달러의 매우 큰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와 내년 생산 능력을 두 배로 확대하고 미국 내 추가 반도체 공장 투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장으로 글로벌 자본시장 접근성과 해외 인재 확보, 지배구조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부터 반도체 생산 공정의 핵심 소재인 헬륨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 내려졌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배경이나 금지 기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헬륨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 중국이 희토류에 이어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자신에 대한 암살을 시도할 경우 이란 전역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이란 정부가 여러 차례 공언해온 위협대로 현직 미국 대통령인 자신을 암살하거나 암살을 시도할 경우 1000기의 미사일이 이란을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군은 1년간 이란 전 지역을 완전히 파괴하고 몰살할 준비와 의지 그리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강릉 영동대가 필수 입학 서류를 내지 않은 외국인 학생 376명을 합격시킨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관련 교직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학교 법인과 대학에 기관 경고 등 조치를 내렸습니다. 과거 이사장 아들이 9급 직원에서 5급 상당 기획처장으로 셀프 승진해 연봉이 4,400만 원가량 오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신구대에서는 법인 이사장의 교비 차량 전용 사용과 해외 출장비 과다 지급 등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전직 매니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 씨는 특수폭행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으며 경찰은 매니저들의 갑질 피해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전 매니저들을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7차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과 국제유가 안정화 등의 영향으로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휘발유값과 경유값 모두 1,800원대 후반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59.1원 내린 1,893원이었습니다. 상표별 가격은 S-OIL 주유소가 1,895.5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 주유소가 1,888.7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오늘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31.9도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사람 많고 복잡한 여름 성수기. 그렇다면 9월의 보라카이는 어떠세요? 인파는 빠지고 바다는 가장 투명해지고 세계 3대 석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보라카이 최고의 골든타임. 오성 리조트, 호핑 투어, 선셋 세일링, 해변 요가까지 CBS 시투어 올인원 패키지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이 모든 혜택이 단 97만 원. 타 여행사와 꼭 비교해보세요. 9월 9일 출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02771-1932, 771-1932입니다.
2: 2시 5분입니다.
3: 이봉규의 어떤 가요!

잠들어 있던 음악 세포들이 깨어난다. 가슴이 뛰는 슈퍼 사운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용히 듣지 말고 소리 높여 따라 불러보세요. 지금부터 플레이 재생합니다. 오늘 A면 첫 번째 노래는 이 곡 어떤가요?

7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이봉규 어떤가요? 에이며 첫 번째 트랙 라이즈였어요. Love 119.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보로봉봉 아나운서 이봉규 인사 올립니다. 지난 화요일이 작은 더위라 불리는 소서였고요. 이제 곧 초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절기를 얘기한다는 것은 오늘도 무덥고 습한 날씨다. 그런 이럴 때는 괜히 주파수 이리저리 돌리지 마시고 어떤가요와 함께 시원한 텐션 사이다 한잔하고 가시죠. 주말에는 우리 봉팔님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있죠. 현선이님이세요. 봉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주말에 자유시간이란 걸 갖고 싶어요. 매장을 하고 있어서 쉬지도 못하고 하루 쉬는 날은 집안일에 쉴 틈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바다 보러 가고 싶네요. 현선이님 괜찮으십니까? 그냥 딱 하루만 그냥 매장 쉬고 놀러 가시면 안 돼요? 짧게 뭐 가까운 바다라도 보고 오시면 안 돼요? 이게 사실 매장을 운영하는 것도 내가 기쁘고 신이 나야 이게 고객분들에게도 나이 좋은 그런 바이브가 선물되는 것이지 계속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어 하시면은 바로 고객들도 느낀다고요. 그 느낌을. 아, 현서희님 지금 무조건 휴식이 필요한 시간이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현선이님 밖은 못 나가시니까 오늘 A면

0: 비면에 조금 텐션 높은 곡들로 안배를 해놓을게요. 자, 봉팔님들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립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 무료예요. 광고주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관절 연골이 걱정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먼저 만나보신 곡 4953번님 신청해 주신 터보의 나 어릴 적 꿈. 그리고 8854번님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경기도 양주에서 보내주셨습니다. RF의 귀머거리 하늘까지 만나봤어요. 제 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이봉규 어떤가요? A면 함께하고 있고요. 4953번님께서 봉디, 오늘은 봉디한테 무슨 신청곡을 보낼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봉디가 영심이 만화에 나오는 왕경태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닮은 걸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왕경태요? 영심이의 왕경태?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뭐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 베르사유의 장미의 오스칼 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자미조아님은 청취율 조사 전화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듯. 정치 관련 설문전화는 일주일에 많게는 10번도 오는 것 같은데 청취율 조사는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음. 자미조아님은 전화 받자마자 어떤가요? 바로 외치실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화를 기다리고 계시는 봉팔님들께서 엄청 많습니다. 제 감으로는 한 100만 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떤가요가 BBC 라디오를 이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지구 최강 라디오가 되어가고 있어요. 청취율 조사 전화 자미조아님께 제발 가라 가라 가라 스위트파트님의 신청곡 캔 가라 가라 듣고요. 이 곡은 또 어떤가요의 정신이 담긴 곡인데요. 하성풍님께서 잘 신청해 주셨습니다. 버기예요. 맨발의 청춘.

스위트 파트님의 신청곡 켄의 가라가라와 하석풍님을 위해서 벅의 맨발의 청춘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맨발의 청춘 이 곡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대목이 마지막에 나오는 맨발에 땀나도록 뛰는 거야 내 청춘을 위하여. 이번 청조도 땀나도록 뛰겠습니다. 9666번님이세요. 봉디 요양보호사 시험 친 거 합격 문자 받았어. 저 올해 40인데 조금이라도 젊은 때 따놓으려고 이번에 학원 다니면서 공부했었거든요. 합격 축하해 주세요. 지난번에 시험 준비하신다고 문자 주셨었잖아요. 맞죠? 축하드립니다. 라디오. 이런 후기 너무 감사해요. 내친 김에 다른 자격증도 도전? 렛츠고. 5806번님은 봉규는 거짓말쟁이. GOD 거짓말 들어줘라 봉규스. 우리 봉팔님들은 참 저랑 장난치는 걸 좋아하세요. 저도 장난꾸러기니까 우리 봉팔님들도 장난꾸러기고. 그럴게요. GOD 거짓말 재생해 드릴게요. 아니, 재생 안 할래요, 그냥. 아니, 재생 안 해드린다는 멘트는 거짓말이었어요. 아니, 재생 할래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절대 재생 안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죠. 이 곡 이어서 휘성의 정규 2집, It's Real의 수록곡 다시 만난 날 듣겠습니다. 타이틀곡이 이때 리듬이었고요. 후속곡이 다시 만날 날이었어요. 요 앨범이 나오고 나서 이듬해 2004년에 한국 대중음악상이 처음 이제 상을 수여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음악인으로 휘성이 처음 뽑혔습니다. 1집에서와는 또 다른 진화된 모습의 휘성을 2집에서 보여줬었고 그 당시 MP3에 휘성의 곡이 없는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드시 있었죠. 자, 휘성 다시 만난 날 듣겠습니다.

GOD의 거짓말 5806번님의 신청곡이었고요. 휘성 다시 만난 날이었습니다. 이어서 재생해드릴 트랙은요. 하림의 위로예요. 저도 이따금 듣는 트랙인데 진짜 마음을 따스하게 어루만져주는 곡입니다. 이 곡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살지만 속으로는 곪아있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진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막 겉보기에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스스로를 강하게 포장하면서 좀 버텨온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곡이.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부분은 눈물을 닦지 말고 그냥 흐르도록 둬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자연스러운 일부로 좀 받아들이게끔 이 곡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짊어진 이 외로움의 무게를 이 곡으로 조금 덜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2호공감 원곡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샘송님 신청곡 럼블피쉬의 버전으로 오늘은 들어보고요. 그리고 웅이님을 위해서 갯마을 차차차의 OST 최유리까지 듣겠습니다. 바람.

이번 주 어떤가요? A면 마지막 트랙 대헷님의 신청곡입니다. FT 아일랜드예요. 사랑 사랑 사랑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주말 내내 덥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으며 제주도는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일에도 경기 동부와 강원, 대전, 세종 등에서 소나기가 내리겠고 해안가에서는 당분간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수사를 경찰 공무원인 부친이 방해한 사건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오늘 광주경찰청 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주 광산경찰서장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0: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입니다. 장윤기 부친의 부탁으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등이 구속된 가운데 특별수사팀은 수사지휘부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철거작업 중 붕괴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의 철거가 완료돼 하부와 주변 도로 교통이 11일 자정부터 전면 재개됐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새 고가도로 착공에 들어가 왕복 4차로 길이 570m 규모로 다시 짓고 2029년 3월 개통할 계획입니다. 당초보다 개통이 1년 늦춰진 가운데 서울시는 지하철 2호선 터널과 철도 시설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자신에 대한 암살을 시도할 경우 이란 전역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이란 정부가 여러 차례 공언해온 위협대로 현지 미국 대통령인 자신을 암살하거나 암살을 시도할 경우 1,000기의 미사일이 이란을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군은 1년간 이란 전 지역을 완전히 파괴하고 물살할 준비와 의지 그리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최대 부호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세운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를 두고 지구 전체보다 큰 가치를 갖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금융주간지 베런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SNS에 글을 올려 목표를 달성한다면 스페이스X의 가치가 지구상의 나머지를 모두 합친 것보다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2, 3년 안에 달에 우주 비행사를 보내고 이를 확대해 나가면서 10년 안에 달에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를 세울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후까지 경기 동부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32.3도, 습도는 58%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6: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에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7: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6: 이 무브 이 텐션 이 리듬과 함께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플레이 재생합니다.

이번 게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트랙 컨트리 꼬꼬였어요. 오 해피 비면도 우리 봄발렘들 계속 함께 달려주시고요. 6553번님의 문자 소개해드립니다. 점심 대신 감자를 찌고 있고 신랑은 제 옆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농땡이 부리지 말고 열심히 도와주라고 봉디가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와주니 고맙다고도 전해주시고요. 6553번님 메시지를 좀 명확히 하시죠. 한 가지만 정하세요. 농땡이 부리지 말라는 게 포인트예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도와줘서 고맙다는 게 포인트예요? 아니면 좀 제대로 도와달라는 게 이 포인트인가요? 아무래도 첫 번째 가능성이 농후하죠. 도와주니 고맙다고 말씀하신 건 인사치레고요. 농땡이 부리지 말랍니다. 농땡이 일 안 하고 꾀부리거나 게으름 피우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남편분 예, 잘 들으셨죠? 이어지는 음악들의 BPM에 맞춰서 작업 속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남편분을 위해서 EDM으로 바로 가고 싶은데 마이바우저님의 신청곡부터 갈게요. 임창정의 서머드림 그리고 UN입니다. 평투더 생.

임창정의 Summer Dream, 마이바우저님의 신청곡, 그리고 UN의 평생 재생해드리고 왔어요. 이봉규의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고요. 아이디 오리님이십니다. 참 오랜만에 오셨네요. 봉디, 정말 오랜만에 인사해요. 아버지 모시고 있을 때는 함께 매일 들었는데 좋은 대로 보내드리고 직장 생활하다 보니 오랜만에 봉디 목소리를 듣네요. 아버님과 함께 매일 라디오를 들으셨던 그 시간이 있었다는 말씀에 좀 마음이 그렇네요, 저도. 아버님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고 또 바쁜 직장 생활까지 그동안 많은 일이 있으셨고 또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렇게 다시 찾아와서 제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말이니만큼 어떤가요 들으시면서 우리님의 하루에 작은 쉼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옴님은 주말도 쉬는 날도 없이 뼈 빠지게 일하면 뭐하나. 사장님 제발 제 날짜에 월급 좀 주세요. 그러면서 오늘도 야근시키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라고 또 문자 주셨습니다. 주말도 쉬는 날 없이 현장에서 땀 흘리는데 월급까지 제 날짜에 안 들어오면 이거 많이 속상하고 힘 빠지죠. 열심히 일한 만큼 월급만큼은 약속한 날짜에 사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요. 월급이 원래 들어오던 시간에서 한 5시간만 밀려도 긴장합니다. 현장에서 라디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예약은 무사히 마치시고 비옴님 응원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두 곡으로 주말 텐션을 조금 더 높여보죠. 용맹한 농부님 권소영 COC 보내드리고요. 고양시 30대 왕자님을 위해 최정환까지 갑니다. 테스!

권소영 씨, 용맹한 농부님을 위해 보내드렸고요. 최정안의 테스트 고양시 30대 왕자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빵빵한 호랭이님 신청곡 이어서 준비했는데요. 들려주실 때까지 신청할지도 몰라요. 저 진상 청취자 빵빵한 호랭이님께 신청곡 진상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시고요. 3563번님은 날씨는 이렇게 더운데 제 입맛만큼은 여름휴가를 안 가네요. 냉면도 먹고 싶고 콩국수도 먹고 싶고 수박에 빙수까지 하루 종일 먹을 생각뿐입니다. 더위는 사람을 지치게 한다는데 식욕은 왜 더 열심히 일하는 걸까요? 사실 여름만 그런 건 아니지만요.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많아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별의별 디저트 생겼잖아요. 이름도 어렵고 외워지지도 않는 디저트들. 메뉴도 많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도 이제 먹어봐야 아는 맛이 아니더라고요. 새로운 맛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리 스쿼트 200개만 하시면 오늘 저녁에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곡에 맞춰서 운동해 보세요. 테사자토 그리고 피치 요거트님 신청하신 기베이스의 모든 것을 너에게 그리고 소금이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양동근이에요. 골목길.

와디디야. 빵빵아 노랭이님, 비치오거트님, 소금이님의 신청곡 나란히 만나봤습니다. 태사자 도, 디베이스 모든 것을 너에게, 그리고 양동근 골목길이었어요. 3232번님은 매실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동글동글 예뻐요. 매실청 담그려고 매실 씻어서 말리는 중입니다. 매실이든 청이든 보고 있으면 뿌듯해요. 매실청 탄산수에 타먹었더니 너무 맛있어요. 자매들과 나눠 먹었죠. 매실 탄산수 여름에 얼음 딱 넣어서 먹으면 히트다 히트. 굳이 다른 특별한 음료 우리가 밖에서 사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실 사진 진짜 보내주셨는데 어쩜 이렇게 동글동글 예쁜지 잘 고르셨네요. 2729번님은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신답니다. 4시 전에 나가느라 쌓였던 피곤 때문인지 노래를 듣고 있어도 졸려서 잠에 들었다 깨고 있네요. 피곤이 안 풀려요. 봉디, 어떻게 해야 피로가 빨리 풀릴까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하신다면 그 피곤은 이런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죠. 몸이 계속 지금 나좀 쉬게 해달라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장 좋은 보약이 뭐라고 해요? 잠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뭐 영양제를 챙겨 먹어도 이 부족한 잠을 대신

환자 파이팅. 21kg요? 저 최근에 5kg도 안 걸어봤는데 21kg를 한 번에 뛰셨다고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저는 엄두도 못낼 거리입니다. 21km면 당연히 차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이런 봉팔님들 보면 정말 리스펙, 존경스럽습니다. 8824번님 신청곡 준비했어요. K2 김성면의 그녀의 연인에게 듣고요. 그리고 꼬마마녀님, 요새 우리들의 블루스 보신답니다. 임영웅의 노래로 들어보죠.

0: 아빠, 아빠! 이 글자가 뭐야?
1: 하하, 그거 봉이야, 봉.
0: 그게 뭔데?
2: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3: 봉은 한결같은 텐션입니다. 더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봉규의 마음. 어떤 가요가 챙겨드립니다. 오후 2시 5분엔 이봉규의 어떤가요?

0: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6: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번 기회 어떤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은요, 7234번님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싸이에요, 기댈 꽃.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SBS
1: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주말 내내 덥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으며 제주도는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일에도 경기 동부와 강원, 대전, 세종 등에서 소나기가 내리겠고 해안가에서는 당분간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및 유착 논란을 수사하는 경찰이 기존 특별수사팀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해 진상규명에 나섭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오동욱 대전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 41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편성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 공무원인 장윤기의 부친이 장윤기의 범행을 감추고 이에 수사팀장까지 관여했던 것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맞물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자신에 대한 암살을 시도할 경우 이란 전역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이란 정부가 여러 차례 공언해온 위협대로 현직 미국 대통령인 자신을 암살하거나 암살을 시도할 경우 1000기의 미사일이 이란을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군은 1년간 이란 전 지역을 완전히 파괴하고

0: 입사할 준비와 의지 그리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강릉 영동대가 필수 입학 서류를 내지 않은 외국인 학생 376명을 합격시킨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관련 교직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학교 법인과 대학에 기관 경고 등 조치를 내렸습니다. 과거 이사장 아들이 9급 직원에서 5급 상당 기획처장으로 셀프 승진해 연봉이 4,400만 원가량 오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신구대에서는 법인 이사장의 교비 차량 전용 사용과 해외 출장비 과다 지급 등이 적발됐습니다.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증서가 나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보다 13.1% 오른 168.49달러에 마감하며 성공적인 대비전을 치렀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HBM 수요가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고 AI와 데이터 센터 등의 수백억 달러의 매우 큰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와 내년 생산 능력을 두 배로 확대하고 미국 내 추가 반도체 공장 투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장으로 글로벌 자본시장 접근성과 해외 인재 확보, 지배구조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전국이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32.2도, 습도는 58%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부기였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5: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우린 늘 좋은 시절을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그땐 그저 평범한 주말이었고 별다를 것 없는 대화였는데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문득 깨달아요. 그때가 참 좋았구나. 그래서 어쩌면 인생 최고의 순간은 특별한 조명 아래에 있는 날이 아니라 평소처럼 웃고 밥을 먹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던 아주 평범한 하루 속에 숨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빌 메들리와 제니퍼 원스가 함께했어요. The Time of My Life.

0: 빌 메들리와 제니퍼 원스가 함께한 The Time of My Life,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하효진입니다.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하루가 돌아보면 참 좋았다 싶을 만큼 최고의 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하루도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순간순간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며 함께해요. 하효진의 Like Pop,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

0: 맥스 안 터져요.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대학교.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2: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0: 또 눌어붙었네.
1: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바위나라님의 신청곡 빌리 조엘의 My Life였고요. 코스모스님이 청해주신 제퍼슨 스타쉽의 Count on Me 그리고 4953님 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폴 맥카트니와 윙스가 함께한 Silly Love Songs였어요. 7825님 라이키팝 매일 듣는 애청자인데요. 하루도 안 빠지고 주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좋은 음악 감사해요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같이 찾아와 주시는 우리 라이커님 너무 소중해요. 고맙습니다. 더불어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요. 혹시 그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 하시면 얼른 받으셔서 효도할 때 효, 하효진의 라이키팝 잘 듣고 있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BS 뮤직 차트 16위입니다. 브래드의 If 띄워드리고요. 이진호님 청해주신 Family of the Year의 Hero 그리고 오늘도님 신청곡 함께 듣죠. 비지스의 Massachusetts.

듣고 있으면 기분이 통통 튀는 느낌의 곡이었어요. 맨디 무어의 Stupid Cupid, 7530님 신청곡 함께 들었고요. 엔싱크의 I Want You Back, 블루의 All Rise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아, 계속해서 신청곡이에요. 라은맘님이 청해 주셨는데요. 스키드 로우의 I Remember You 들어보죠.

스케이드로우의 I Remember You였습니다. CBS 라디오 표준 FM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유진의 Like It Pop 이제 1부 끝날 시간인데요. 도로시님이 청해 주셨어요.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띄워드리며 저는 2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노래 듣고 뉴스 듣고 2부에

0: S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33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도 올 들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경주와 대구의 낮 기온은 37도 안팎을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내일과 모레까지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무더위가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서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폭염의 기세는 누그러지지 않겠는데요.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최저기온 25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34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도 32도에서 3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내일은 전남 남해안과 경남 서부, 제주도에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5: 김나입니다.
4: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5: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대화는 계속하겠지만 휴전은 종료됐다고 단호히 통보했다고 밝히면서 양국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도 전쟁이 이란의 항복으로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추가 공격에는 전면 대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미국은 이란 원유 제재를 복원한 데 이어 최고 지도자 측 자금체까지 제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협상의 문은 닫지 않은 채 중재국을 통한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부호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세운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를 두고 지구 전체보다 큰 가치를 갖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금융주간지 베런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SNS에 글을 올려 목표를 달성한다면 스페이스X의 가치가 지구상의 나머지를 모두 합친 것보다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2, 3년 안에 달에 우주 비행사를 보내고 이를 확대해 나가면서 10년 안에 달에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를 세울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및 유착 논란을 수사하는 경찰이 기존 특별수사팀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해 진상규명에 나섭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오동욱 대전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 41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편성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 공무원인 장윤기의 부친이 장윤기의 범행을 감추고 이에 수사팀장까지 관여했던 것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맞물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고가도로에서 마주오던 승용차가 정면 충돌해 3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6시 9분쯤 인천시 검단구 왕길 고가교를 달리던 승용차가 맞은편 1차로를 주행하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과 40대 남성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특검이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한

0: 총재가 통일교회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정치권에 자금을 제공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며 청탁하는 등 국정농단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선고는 다음 달 31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경찰이 전직 매니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 씨는 특수폭행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으며 경찰은 매니저들의 갑질 피해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전 매니저들을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오늘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32도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3: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2: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4: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CBS

Man at Work의 Down Under 띄워드리며 하유진의 Like Hip Hop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하마짱님께서 보내주신 곡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Like Hip Hop으로 신청해 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청구해 주시고요. C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소리 질러!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제퍼슨 에어플레인의 Somebody to Love였고요. 지미 핸드릭스의 All Along the Watchtower 그리고 심현우님께서 청해 주신 곡 크림의 White Room까지 띄워드렸어요. 가을하늘님, 남편이랑 오랜만에 드라이브 하는데요. 라디오에서 나

너는 음악이 제 취향이에요. 선곡 최고입니다. 잘 듣고 있어요. 야무진 진행도 좋아요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한 야무짐 합니다. 이동아님은 운동하다가 죽을 것 같아서 에어컨 두개 틀었어요 하셨는데, 캬, 멋지시다. 에어컨 두 개나 틀수 있는 이그 상황이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운동할 때도 좀 수분 보충 잘 해주시고 에어컨 선풍기 다 가동해도 진짜 모자라요. 조심조심 운동 잘하시고요. 김도엄님이 야, 팝송 맛집이 이곳에 있었네 하셨는데요. 맛습니다, 맞습니다. 팝송 맛집 하효진의 Like It Pop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노스텔지어님 청해주셨네요. 마이크 레노 앤 윌슨의 Almost Paradise고요. 김은영님 신청곡 아바의 안단테 안단테. 그리고 Anything for You 글로리아 이스테판의 곡 7024님 신청곡까지 함께 들어보자.

카일리 미노그의 Can't Get You Out of My Head, CBS 뮤직 차트 95위에 오른 곡이었어요. 뭔가 이 오묘한 어딘가로 이렇게 빠져드는 느낌이지 않았나요? 그리고 애니모션의 Obsession, 5395님 신청곡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신청곡을 좀 많이 들려드리게 되는데요. 그만큼 라이커님들의 이 사랑이 가득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726님 보내주셨어요. Little River Band의 Cool Change 그리고 Doobie Brothers입니다. Listen to the Music.

채워서 함께 음악 듣고 얘기 나누니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이오진의 Like It Pop 오늘 마지막 곡은 양평땡님 신청곡입니다. 앰브로시아의 The Biggest Part of Me 준비했어요. 여러분 평안한 주말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TBS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제8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팟회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파닝플러스

0: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희박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사회 난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드테크 바밍 페어 푸팟페 제주 지금 푸팟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7월 11일 토요일 주말의 CBS 조태임입니다. 범행 차량에서 피해자의 피, 피의자의 지문까지 채취한 경찰은 어찌된 일인지 이 차를 압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의자의 아버지는 이 차를 계속 타고 다녔습니다. 경찰은 차 안에서 발견된 결정적 증거물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 얘기입니다. 장윤기 아버지는 현직 경찰, 장윤기의 큰아버지 역시 전남 지역 경찰 간부라고 하죠.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경찰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은 건 아닐까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일부에서는 말합니다. 이래서 경찰의 권한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 그렇지만 과거에 엄청난 권한을 가졌던 검찰, 특수수사라는 이름의 권력 남용, 검찰이 단 한 번이라도 사과한 적 있었나요? 수사 주도권을 검찰이 잡느냐, 경찰에게 넘기느냐, 이건 사실 국민들의 진짜 관심사가 아닙니다. 법은 공정하다는 믿음을 주는 것,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심, 국민들이 바라는 건 오직 이겁니다. 주말에 CBS 빌리 조엘의 어니스트 들으면서 출발합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 기자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더웠죠. 설아실린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시원한 소식 꼭 필요한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오늘 경북 경산의 낮 기온이 37.9도까지 올랐다고 하고요. 어제까지는 사우나 안에 들어있는 기분이었는데 오늘 정말 너무 뜨겁더라고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사연과 신청곡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1로 시작 하는 전화 오면 주말엔 CBS라고 꼭 답해 주세요. 주말엔 CBS입니다. 주말엔 CBS 홍보 많이 해 주시는 분들 특별히 커피 더 쏘겠습니다. 광고 듣고 어제와 오늘 사이 시작할게요.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0: 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연구한 기술,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소중한 기업의 자산. 기업의 미래는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자료 임치 제도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할 때 개발한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중한 기술과 노하우를 위한 준비, 기술자료 임치 제도.
4: 이 캠페인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가 함께합니다.
5: 어제와 오늘 사이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십니까.
5: 네, 오늘 아까 들어오자마자 오늘 너무 덥다 이러셨는데
6: 네.
5: 오늘 어떠셨어요?
6: 참 밖에 나가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5: 아, 그래요?
6: 그래서 잠깐 나갔다가 얼른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더워서 어떻게 버틸지 앞으로 여름이 걱정입니다. 근데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 작가님이 아이스크림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5: 네.
6: 시원한 마음으로 또 방송에 들어왔습니다.
5: 네, 아이스크림 드셨으니까 또 시원한 소식 전해주시길 바라면서. 근데 이 답답한 소식이 처음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수사지휘부로 조사를 확대했다고요.
6: 네, 특별수사팀은 오늘 광주경찰청장실, 광주광산경찰서장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이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의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현장 수사관들의 의견이 최종 수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속된 이 A 경감의 독단적인 판단인지 아니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였는지 이거 규명할 방침인데요. 경찰이 장윤기에게 적용한 일반 살인죄는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지만
5: 그러니까요.
6: 검찰은 최소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간간 목적 살인죄로 변경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5: 네.
6: 아까 이제 언급하신 것처럼 장윤기의 이제 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이란 배경, 그리고 담당 수사팀의 증거 인멸, 수사기밀 유출 이런 의혹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광산서 수사팀이 장 씨의 휴대전화 또 주거지에서 발견된 훼손된 리얼돌을 압수하지 않았고. 또 장 씨의 아버지가 이걸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고요. 나아가 수사팀이 장 씨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이 부실 수사 논란, 유착 의혹으로 번져 있는 상황입니다.
5: 거기다 현장 수사관들은 이거 강강 목적의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왜 최종 결론에서 이렇게 빠진 건지 정말 한두 가지 이상한 게 한두
6: 그렇습니다.
5: 가지가 아니에요.
6: 네.
5: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 위험성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안 수사권을 폐지를 중단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죠.
6: 네, 장동윤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보안 수사권은 단순히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다. 경찰에 대한 마지막 견제 장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안 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은 단순 살인 사건으로 끝났을 거다라고 썼습니다. 이어서 경찰에 추악한 제식구 감사기도 묻혔을 거다라고 꼬집으면서 보안 수사권 폐지 이거 법조계도 현장도 피해자도 반대한다. 오직 민주당만 거꾸로 간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보안 수사권 존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할지 다음 주 월요일 의총에서 논의를 한다 그래요.

0: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 뭐 이게 사실 법조계에서 우려도 나오고 있고 여러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민주당이 우려를 잘 알고 있다라는 또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법사위에서 좀 함께 법안 심사하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국민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이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해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밖에서 비판하지 말고 국회 원내로 들어와서 함께 논의하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좀 취재를 해봤을 때 이 지방일수록 이런 토호 세력과의 유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심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견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0: 네.
1: 이렇게 묻히는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진짜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에 따라서 정치권이 좀 판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0: 그렇습니다.
1: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1: 다음 소식으로 가볼게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룰을 두고 이게 주중에 선호투표제 요구를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잖아요.
0: 네.
1: 이걸 두고서 개파가 4분이 격하고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결선 투표 제도 대신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두고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친 이재명계와 친 정청래계로 갈라져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친명계 황명선 최고위원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친청계를 겨냥해 선호투표제는 1년 전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결선투표 방식 중 하나인데 이걸 이제 와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흔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은 당규는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서로 다른 투표 방식으로 분명히 구분하고 당대표 선거에 당선인 결정 방식으로 결선 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1: 네.
0: 또 반박을 했습니다.
1: 친청계는 결선 투표가 당규 저기 적혀 있다 이건 거죠?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선 투표제 하나의 방식이 선호 투표제라는 주장을 친명계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당헌 당규에는 결선 투표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1: 네.
0: 그러니까 선호 투표제는 유권자가 1, 2, 3순위 후보를 명기하고 과반 투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하위 투표자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후보를 합산해 결선 투표 없이 그날 당일에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친청계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 지지자가 2순위로 정 전 대표를 지목할 가능성이 이제 낮아서 이게 정 전 대표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이와 관련해 정청래 전 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당원 당규 위반이란 논란에서 비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1: 네.
0: 반면에 김 전 총리는 룰에 대해 너무 시비를 걸면 치사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 네.
0: 이 송영길 의원도 선호투표도 결선투표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고 보기에 당원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의가 돼야 되는데 사실 어제 오전에도 결론 내리지 못했고 어제 밤에도 최고위가 열린다라고
1: 맞아요.
0: 했지만
1: 네.
0: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보면 조승래 전 사무총장이 SNS에 글을 남겨서 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당권주자들의 대리전쟁터가 되어버렸다.
1: 아.
0: 특정 주자의 대의를 잃은 하려면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또 최고위에서는 전당대회 준비가 도입을 의결한 직선제 청년 최고위원을 놓고도 찬성하는 친명계와 반대 입장을 밝힌 친청계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와 함께 뛸 청년 최고위원 주자가 없기 때문에 친청계가 반발하고 있다 해석을 내놓기도 했는데
1: 네.
0: 이런 답답한 상황에 대해서 이하경 민주당 전준위원장이 청년 최고위원제는 시대정신이다. 빨리 최고위에서 좀 의결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지명직 청년 최고위원이 아니라 다섯 명 중에 한 명을 뽑는
1: 네.
0: 그러니까 직선제 청년 최고위원제를 빨리 해야 된다는
1: 네.
0: 게 또 당 정준이의 이런 판단인데
1: 네.
0: 최고위가 주말 사이에 열릴 수 있을지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1: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2030의 그 이탈이 너무 컸기 때문에
0: 그렇습니다.
1: 그 때문에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두고도 지금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가 그 일반 전당대회가 아니라 총선에 이제 그걸 갖고 있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0: 공천권.
1: 치열하게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이런 상황에서 당권 주자들이 주말에도 전국을 돌면서 당원 표심 잡기에 나섰다고요.
0: 네, 김민석 전 총리는 경기 용인을 찾아서 지난 3년간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을 함께 설계해온 내 자신의 모습을 이제 봐달라라고 하면서 대통령 가장 잘 뒷받침할 수 있는 후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김 전 총리

0: 이는 최근 정당 지지율을 언급하면서 내란 세력을 비판하면서도 지지율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반면에 정청래 전 대표는 SNS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정청래다. 당 안에서는 통합을 이루고 당 밖에서는 범민주진보 진영의 연대를 이끌 적임자다라고 네. 강조를 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다. 오직 민심과 당심만 보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송영길 의원은 전북 익산에서 전통시장 상인과 권리당원들을 만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밝혔고요. 고민정 의원은 경북 칠곡에서 자영업자와 청년, 여성 당원들을 만나서 당원들과의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당권 주자들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다들 이재명 이재명 하고 있는데 당원들 또 민심은 어떻게 판단하게 될지 결국 그 차이를 구별해서 투표할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오늘 이 더운 날씨만큼이나 민주당 전당대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1: 조금씩 뉘앙스는 다르네요. 대통령을 가장 잘 뒷받침할 사람 또 끝까지 지킬 사람 네. 이렇게 조금 뉘앙스는 다른데 당원들이 어떤 판단할지 계속 지켜보고요. 다음 소식은 이제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의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호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윤석열 정권 때 그 국가안보실 1차장이죠. 구속됐네요.
0: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다음에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의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 그러니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당시 메시지에서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거다.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라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네. 이에 지난 4월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사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실세로 꼽혀왔거든요.
1: 그렇죠. 네.
0: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정부 출범 후에는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맡아서 한미일 협력 등 주요 외교안보 정책 전략을 총괄했습니다. 그리고 김 전 차장이 2024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한 내용을 보면 정부가 일본에 대해 할 말을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질문에 과거선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1: 네.
0: 이렇게 말해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김 전 차장에게는 중일마,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1: 네.
0: 이런 수식어가 붙기도 했었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동네 술친구로 알려졌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2025년 4월 11일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한 다음에 이 자택인 서초동 주상복합 아크로비스타에 도착했을 때 꽃다발을 건넨 사람이 김 전 차장 모친인 걸로 전해지기도 했어요. 그만큼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1: 네.
0: 건데.
1: 실세였죠, 정말.
0: 그렇습니다. 네. 이 비상 계엄 내란의 밤 이후 1년 7개월 정도 만에 이렇게 구속이 된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비상계엄 사태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재명 정부 들어선 이후에는 대학 교수로 복직해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는데
1: 네.
0: 이번에 신병이 확보가 된 상황이라서 특검팀이 어떤 도 수사를 진행하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1: 김태호 전 차장 같은 경우 윤석열 정부 그때 계엄 당시에 그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서 좀 비껴가 있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이번에 2차 특검팀에서는 외교 그러니까 우방국에 이런 걸 이제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의혹으로 이제 지금 구속된 상태고요. 이건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같고요.
0: 네.
1: 또 종합특검팀은 이시원 전 대통령 공직비서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0: 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경북경찰청이 해병대를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걸 해병대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직기강 비서관실 직원에게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을 하고 이걸 보고받은 이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내용을 알리면서 네. 해당 사실이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로 전해졌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앞서 이명현 순직 해병특별검사팀도 이전 비서관이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압수수색

0: 관련 정보를 받아 전달했을 걸로 보고 수사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종합특검팀이 추가 수사를 해서 네. 이번에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네. 이 전 비서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이것도 좀 주목이 됩니다.
1: 네,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 예탁 증서를 통해서 뉴욕 증시에 입성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다고요. 근데 상장 첫날 최태원 SK그룹 회장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0: 네, SK하이닉스는 공모가보다 13%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네. 170달러로 거래를 시작한 SK하이닉스 장중 한때 177달러까지 치솟다가 결국 168.49달러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현재 환율 기준 원화로 환산하면 한 주당 252만 8천 원 정도인데 어제 우리 이제 국내 SK하이닉스의 종가가 218만 원이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34만 7천 원 정도. 그러니까 16% 가까이 높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우리 장은 좀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데
1: 지난주도 정말 출렁였었는데
0: 예. 네. 어쨌든 뭐 지금 뜨겁게 SK하이닉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관심을 받게 된 게 바로 최태원 회장의 발언인데요. 상장 직후 이어진 내외신 인터뷰에서 반도체 수요가 계속될 걸로 예상을 했어요. 특히 현재 AI 수준을 4살 어린아이로 평가를 하고 성인에 해당하는 AGI 즉 범용 인공지능에 이르려면 엄청난 학습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1: 아직은 아이다.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은 뭐냐. 결국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2030년 이후에도 이어질 거란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빅테크 고객사들의 수요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면서 미국을 비롯해 세계 어디에서든 공급망을 갖출 뜻을 또 내비쳤어요.
1: 네.
0: 아울러 최 회장은 이번 SK하이닉스 미국 상장의 이점으로 스톡옵션 등을 통한 인재 채용과 글로벌 투자자 확보 등을 꼽으면서 이건 뭐 파이를 쪼개서 우리 한국 주식시장을 위축시키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고
1: 네.
0: 이 투자받은 돈을 가지고 또 재투자를 해서 이런 뭐 수요를 계속 채우고 공급을 계속하고
1: 네.
0: 여기에 쓰겠다.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1: 네.
0: 뭐 결국 시장 입장에서는 아 반도체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지난주 삼성전자 실적이 뭐 역대급이라 했는데도 주가가 급락을 했었거든요.
0: 네.
1: 그걸 두고서 이제 반도체 공급 과잉이다 뭐 이런 우려들이 막 나오고 지난주 계속 좀 반도체 관련주들이 안 좋았었는데 최태원 회장의 이 발언이 진짜 다음 주에 저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0: 네.
1: 미국 뉴욕 증시에 입성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주요 외신과 월가 전문가들도 평가를 했다고요.
0: 네, 외신들은 뭐 화려한 대비, 역사적인 대비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뉴욕 상장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블루몽호 통신은 SK 하이닉스의 역사적인 대비는 AI 붐이 수십 년간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지배해온 이 호황 불황 주기를 근본적으로 바꿀 거란 시장의 베팅이다라고 전했습니다.
1: 네.
0: 뭐 얘기는 최태원 회장도 했었는데 이 최 회장이 고객사들과 장기 공급 계약이 늘면서 메모리 산업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경기 순환형 산업이 아니라
1: 네.
0: 이게 진짜 호황불황 주기를 뛰어넘는 거다라는 얘기한 것을 주목을 한 거예요.
1: 쭉 간다.
0: 그렇습니다. 네. 뉴욕타임스도 AI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자 수요를 가늠하는 최신 시험대다라면서 관련 소식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도 한국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의 역사적인 미국 증시 대비가 증시를 흔들다 이런 제아의 기사에서 SK하이닉스의 역사적인 미국 거래 대비는 AI 투자 심리를 되살리는 데 기여했다라고 또 평가를 했습니다.
1: 네.
0: 여기다가 로이터통신은 SK하이닉스 AI 열풍 속 미국 시장 성공적 대비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반도체주 상승세가 다소 주춤했음에도
1: 네.
0: 투자 열기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이런 분석을 했어요.
1: 네.
0: 결국 이제 월가의 주요 투자 전문가들과 분석가들 뭐 여러 얘기도 좀 하고 있지만 종합해보면 이번 상장이 AI 반도체 투자 열기를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이런 분석을 좀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1: 네. 마지막 소식으로 가볼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종료를 선언했다고요. 얼마 전에는 전쟁 종료 아니었나요? 근데 지금 그래서 중동 정세가 다시 얼어붙고 있다고요.
0: 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이란 이슬람공화국이 우리에게 대화를 계속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1: 네.
0: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제 동의했지만 미국은 이란 측에 휴전이 종료됐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란과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휴전 종료를 명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휴전을 전제로 한

0: 그동안 협상에서 언제든 무력 충돌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협상으로 협상 환경이 바뀌었다. 이건 얘기를 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좀 불안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수면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물밑 접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휴전은 이 끝났을지언정 협상은 계속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계속 또 우세한 상황이긴 합니다.
1: 앞으로는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릭 애슬리의 Never Gonna Give You Up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0: 주말엔 CBS의 근심 걱정 전문가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잠 못 이루는 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로 잠을 못 이루셨나요?
1: 그러니까 이게 뭐 답답한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장윤기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보안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그걸로 논쟁도 많고
0: 네. 그러니까
1: 여당이 너무 준비 없이 지금 법안 추진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해볼까. 근데 뭐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더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워낙 극단적인 세계관이 퍼지고 있고
0: 네.
1: 이게 또 보수 정치의 어떤 재건이랄까 좀 올바른 방식의 어떤 이 재편 이런 것들을 가로막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0: 네.
1: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정치가 계속 얘기하는 게 정보통

0: 통신망법 개정안, 그리고 사투리 논란, 그다음에 무슨 뭐 배재고 응원과 뭐 스타벅스 논란 이런 걸 다 엮어서 표현의 자유가 지금 뭐 침해되고 있다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런 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좀 짚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이건 잠이 안 오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거는 뭐예요? 어떤 논란이 지금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가짜 뉴스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혐오 표현 이런 것들이 너무 유튜브나 뭐 또는 이제 일반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심각한 문제다 이런 지적이 많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지난번에 그 여당에서 이제 이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좀 책임질 수 있게 하자. 그래서 발의를 해서 이제 처리를 했는데
1: 네.
0: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유예 기간을 갖고 7월 7일 날 시행이 된 거예요.
1: 네.
0: 근데 이 법에 대해서 온라인 커뮤니티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 등등에서 이 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고 한국이 독재 국가가 돼서 검열이 일상화될 것이다
1: 네.
0: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일부 보수 언론이 이 법을 이제 77법 이렇게 부르고
1: 네.
0: 그다음에 또 입틀막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젊은 층에서는 이 법에 의해서 법적 처벌을 받는다든지 뭐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된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1: 네.
0: 디지털 망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내 커뮤니티 이런 데 글을 쓰지 않고 외국의 커뮤니티 이런 데로 이제 이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이런 보도를 또 보수 언론이 하기도 해서 이게 파장이 좀 이번 주에 상당히 있었죠.
1: 네, 실제로 이 법 이 이제 표현의 자유를 사라지게 하고 뭐 독재 국가가 되게 하는 건지 이게 법적 처벌이 엄청 강한 건지 어때요 실제로?
0: 근데 이게 법안에 일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뭐 시민 단체라든지
1: 네.
0: 뭐 이 문제가 지적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법안에서 이 어떤 이 법안에 이 문제가 되는 이 허위 조작 정보 이게 법안에서 이제 제재 대상이거든요. 근데 허위 조작 정보라는 게 뭐냐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좀 여전히 모호하다. 그래서 이게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는
1: 네.
0: 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있고
1: 네.
0: 그다음에 전략적 봉쇄 소송의 가능성이 여전히 상당하다. 이걸 이제 막을 수 있는 어떤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긴 한데
1: 네.
0: 그걸로는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다. 이게 전략적 봉쇄 소송이 뭐냐면 지금도 이런 행태들이 있는데요. 그 언론에서 뭘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정치인이나 또는 뭐 재벌 이런 데서 자신들에게 이제 불리한 보도라고 생각할 경우에 이 소송에서 이길 것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하는 것만으로도 좀 이제 보도의 어떤 그러한 정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봐서
1: 네.
0: 그냥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허위 조작 정보라는 거를 따로 정해놓으면은 이 카테고리다라고 지목을 해서 또 소송을 더 많이 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는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우려는 있는데 하지만 각 개인이 특정한 어떤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든지
1: 네.
0: 또는 뭐 특정한 사투리를 쓰면은 뭐 책임을 지게 된다든지 이런 주장들을 막 이제 인터넷상에서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이런 주장들이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1: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가령 이 네. 법에 의해서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되는 이 대상이 있는데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면 일단 이 법에 의해서 무슨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1: 아무래도 언론사나 뭐 유튜버나 요즘은 그렇겠죠?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더 구체적인 조항이나 시행령 같은 걸 보면은 말씀하신 언론사나 유튜브를 겨냥한 게 이제 뚜렷해 보이는데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구독자 수 10만 명 이상 3개월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 10만 회 이상
1: 네.
0: 3개월간 3회 이상의 정보로 수익을 얻은 자 이렇게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문구만 봐도 유튜브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요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언론사 이게 해당이 되는 거고
1: 네.
0: 과징금의 경우에는 요 법을 보면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 또는 허위 조작 정보로 인정돼서 유죄 판결, 손해배상 판결 또는 정정 보도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여기에 부과하게 돼 있어요.
1: 그러니까 이미 법원에서 이거는 잘못된 정보다라고 했는데도 그 유통을 한 경우에.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상당한 의도성. 그러니까는 누가 봐도 이거는 의도가 있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1: 네.
0: 그걸 넘어서서 이 법으로 이제 이게 문제인 게 확정이 됐는데도
1: 네.
0: 계속해서 이제 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
1: 네.
0: 이런 상황에 이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또 직전 3개월간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해서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라는 기준을 또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0: 이걸로 직업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겨냥하고 하는 있는 사람.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튜브라든가 언론사를 겨냥한 것이지 각 개인들이 뭐 어디에 뭘 올렸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과징금 10억 원을 물게 된다든지 이런 건 이제 아닌 것이다.
1: 네. 근데 이게 언론이 또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이 이렇게 처벌받는 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에 올린 글이 이제 뭐 그런 뭐 유튜브나 플랫폼에 의해서 삭제될 수 있다는 우려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0: 예를 들면 이제 커뮤니티에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이제 올리지 않습니까?
1: 네.
0: 그리고 또는 이제 뭐 그 카카오톡 뭐 이런 데다가도 글을 막 올리잖아요. 이런 게 검열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게 검열의 대상이 돼서 뭐 일종의 삭제가 되고 차단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 이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이제 목소리들이 있는데 이 개정된 법에는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네.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러니까 이 플랫폼 사업자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누군가 여기에 올라온 여러 가지 글들 중에 불법 정보, 보통 이 불법 정보는 뭐 음란물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불법 정보나 또는 이번에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허위 조작 정보 네. 이 관련해서 이게 허위 조작 정보다라고 신고를 했을 때 그러면 이 플랫폼 사업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스스로 알아서 정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라 네. 이렇게 이제 법에는 되어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까지 정부가 정해주는 거는 아닌 걸로 돼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시행령에는 이 그러면 누가 이거를 스스로 이 자율 규제를 해야 되느냐?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이게 어디냐면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유튜브 포함되겠죠? 페이스북 이런 데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거지.
1: 네.
0: 개별 인터넷 커뮤니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라고 이름은 구체적으로 안 드리는데
1: 네.
0: 어디 어디 넷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네. 것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뭐 해당 사항 없는 거죠, 사실.
1: 100만 명까지 되기는 어려우니까요.
0: 그렇죠. 하루 네.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서버가 감당을 못 하죠. 그런 커뮤니티가 있다면.
1: 네.
0: 그리고 이거 외에 이제 이 박미심이가 원래 특정 게시물에 대한 차단 삭제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번에 새로 생긴 뭐 이 부분이 아니고
1: 네.
0: 원래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정부에도 박미심이가 어떤 논란이 되는 법에 대해서 이거 왜 차단 안 하냐라고 해서 직권으로 차단하게 하고 뭐 이런 사례가 있어서 논란이 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미심이의 권한 남용 우려는 있는데 이거는 과거부터도 제기되어 오던 이 부분이지
1: 네.
0: 이번 법으로 새로 만들어진 사항은 또 아니다라는 거죠.
1: 네. 지금 특정 언론사가 팩트체크를 전담하고 이 기준에 따라 허위 조작 정보 해당 여부 판단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뭐 어떤 얘기예요?
0: 그러니까 허위 조작 정보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는 문제에서 그러니까 마치 특정 언론사가 이거를 우리가 아웃소싱 받듯이
1: 팩트체크를 누가 어떤 특정 언론사가 한다 이런 거죠?
0: 그렇죠.
1: 네.
0: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이 JTBC다. 근데 우리가 이제 CBS에 와서 이제 다른 언론사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이 세간에 알려지기로 세간에 인식되기로는 특히 이제 이호 주장을 막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인식되기로는 JTBC는 지금 친여당, 친정부 성향의 언론사 아니냐.
1: 네.
0: 그러면 이 언론사가 팩트체크를 해서 허위 조작 정보가 뭔지를 구분을 한다면 이게 그러니까 정부 입김의 어떤 검열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 네.
0: 법에는 실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앞서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 규제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율 규제를 하는 과정에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 확인 단체하고 팩트체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이게 플랫폼 업체가 이게 허위 정보인지 본인들이 이제 구분이 안 될 때 이런 기관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리고 네. 하라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구분을 못 하겠으면은
1: 네.
0: 도움을 좀 받아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아무 단체나 이제 그걸 도움을 받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 확인 단체라고 되어 있는 건데
1: 네.
0: 시행령에서는 그러면은 요거 국제 규범이 뭔지를 규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라는 국제적으로 신뢰성 있는
1: 네.
0: 요 팩트체크를 전문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하는 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가 강령을 갖고 있는데 이 우리 팩트체크를 하려면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1: 네.
0: 근데 그 원칙을 과연 이 언론사들이 지키고 있느냐를 이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가 인준을 해줍니다. 이 원칙을 잘 지켜서 팩트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언론사는.
1: 네.
0: 근데 그 인증을 받은 방송사가 한국에는 JTBC예요. 여기밖에 없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규제 과정에 이 팩트체크 협약을 체결을 한다면 JTBC랑 체결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제 이 얘기인데
1: 그렇죠. 네.

0: 근데 협약은 어쨌든 플랫폼 사업자하고 방송사 간에 맺는 것이고 이거를 꼭 하라고 정부가 강제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방송사가 이번 기회에 아 우리도 그러면은 팩트 체크를 잘해서 이 인증을 받아보자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이게 어떤 정부 검열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1: 네, 어쨌든 이 법을 놓고서는.

0: 홍신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선시대 연산군이 궁궐 관리들에게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해서 어디서나 안전하리라. 이렇게 써 있는
1: 네.
0: 신원패를 신원패라는 거를 이제 차고 다니게 했는데
1: 네.
0: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게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통망법 개정안 아니냐. 연산군 시절에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1: 네.
0: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배낙인 찍고 있는데 이 입틀막법이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어서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서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가 바로 독재국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정정식 원내대표만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뭐 친한계 인사들의 추가 징계 여부 등을 두고 장동혁 대표하고 대립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 있지 않습니까?
1: 네.
0: 7월 6일 날 유튜브 방송을 또 딱 켰는데 이 법으로 인한 가장 큰 정치적 수혜자 사실은 내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이 막 반발할 테니까 그 반발의 수혜자는 나 아니냐.
1: 네.
0: 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근데 그럼에도 세상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정부가 대형 플랫폼을 용병으로 고용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 사전 검열이다.
1: 네.
0: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또 아이돌 가수 사투리 논란. 이거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 중에 하나로 들면서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이 정부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유튜브에서 또 한 거죠.
1: 지난주에 시끄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돌 사투리를 갖고 뭐 일베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계속 거론하는 것 같은데 이것과 정통망법 연결해서 볼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지금 표현의 자유를 훼손당한 사례 요 네. 하나에 딱 넣고 그다음에 어떤 정부 정치권이 뭔가 검열한다. 이러한 이미지에 같이 집어넣고 이제 하나로 묶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심지어는 배재고 학생들의 이제 5.18 조롱응원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이제 이 지금 이제 협회가 제재하는 문제 징계 이런 것들을 학교가 논의하는 문제 이걸 다 묶어서 이제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1: 네.
0: 칼럼이나 이런 게 막 실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투리 논란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이 논란에 지금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의 주장을 다 보면 이 특정 아이돌 가수에 대해서 이 아이돌 가수가 일베 이용자이거나 일베나 다름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공론장에서 그렇게 주장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1: 네.
0: 그런데 이 아이돌 가수가 부당한 일베 몰이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그게 애초에 문제 제기를 한 경남 MBC PD가 올린 SNS 글도 보면 일베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런 생각을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일베가 만들어낸 언어를 쓰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문제다라는 취지로 이 지적을 이제 한 걸 알 수가 있는데
1: 네.
0: 이 경남 MBC PD는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이른바 이제 노로 끝나는 이런 사투리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지금 아니 나도 이런 노로 끝나는 사투리를 쓰는데
1: 네.
0: 나도 일베입니까? 이렇게 화를 내는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1: 네.
0: 애초에 문제 제기에 그것이 다 잘못된 사투리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도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런데 이제 아이돌 가수를 이 사람이 저격했다. 영남 사람 전체를 모욕했다. 지금 사이버 테러가 이 사람을 향해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이 논란의 특징입니다. 지금 이게.
1: 네. 지금 이게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더 수습이 어려워진 상태가 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 논란을 정치권으로 끌고 온 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인데
1: 네.
0: 이게 이제 경솔한 행위죠. 사실. 조국 전 대표는 굉장히 이제 정치권에서 핫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논란을 거론을 하면은 당연히 정치권에서 이 본질과 상관없는 논란이 크게 펼쳐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조국 전 대표가 올린 글도 사실 보면 이게 이제 이 표현이 뭔지 본질을 모르고 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구별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도 부산 사람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아이돌이 뭐 일베이다 뭐 이렇게 주장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건 경솔한 행위인데.
1: 네.
0: 근데 이제 지금 보수 언론의 칼럼이나 이런 걸 보면 진보 진영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지금 사투리 교정 운동에 나선 것처럼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CBS도 그렇고 시사 프로그램 보면은 오히려 영남 출신인 친민주당 인사들 쭉 나와서 이거는 문제 없는 사투리 용법이다. 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 단체로 나와서 뭐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이런 사투리 안 쓰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 아이돌 가수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1: 네.
0: 애초에 일베가 조롱을 목적으로 만들어낸 이 어법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문제의식 없이 다 쓰고 있는 요 현실인데 이 현실이 문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1: 네.
0: 지금 얘기가 이상한 쪽으로

0: 가고 있다는 거죠.
1: 조국 전 대표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일베어나 무분별한 침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려고 했지만 이 아이돌 가수를 언급하면서 좀 논란이 커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이 무섭노라고 한 걸 두고서는 이거 일베식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0: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의 사투리 사용법이 다양하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과거에 왜냐하면 일부 이 영남에 있는 분들도 의견이 지금 갈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나는 이런 용법 안 쓰는데 하는 분도 있고 아니야 이렇게 쓰기도 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데
1: 그 노래도 있잖아요. 와이라노 막 이런 노래도 있고
0: 그 이제 네. 우리가 그러면 사투리 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와이라노는 가능한 용법입니다.
1: 아 이거는. 그래요?
0: 이거는
1: 아.
0: 이견이 아무도 없습니다. 애초에 문제 얘기 한 분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 왜냐하면 앞에 와가 있잖아요. 왜 이러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맞는 용법이에요. 근데 무섭노가 지금 그거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한 건데. 아. 근데 용법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어요. 네. 또 옛날과 현재의 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꼭 뭐 일베식 표현의 영향이냐. 그건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무섭노라는 표현이 일베식 표현이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네. 모르는 건데. 그러나 이 일베식 표현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많이 퍼져 있고 일상화돼 있다. 그거는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말끝마다 노를 붙이는 그런 것들이요.
0: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있는 거죠. 아이돌 얘기하는 별개로. 네. 그런데 이 논란에 고무된 나경원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의원 네. SNS에 올린 글을 보면은 그건 이거는 또 전형적인 일베식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일베가 네. 만들어낸 어떤 문화적 도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하는 쪽으로 가야 생산적인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걸 이 국민의힘의 이 보수 정치는 표현의 자유 문제로 이 구도를 바꿔버린 다음에 이 표현의 자유가 탄압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이제 극우적인 조롱과 모욕의 표현을 이 영역을 넓히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듯이 보이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1: 네, 정치권 지금 이거를 또 악용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근데 어제는 이 문제로 누군가 거제시가 이제 답해한다 이제 민원까지 넣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0: 그러니까 거제시가 어제 입장문을 내고 네. 이 아이돌 가수가 이제 거제시 홍보대사거든요.
1: 아.
0: 그래서 이 사투리 경남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언이고 구어적 네. 표현이다. 그러니까 구어적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뭐 아주 스탠다드한 표현은 아닐 수 있다는 취지일 텐데 아무튼 네. 있을 수 있는 표현이다. 그래서 정치적 의도를 담은 표현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즉 제가 한 번 더 해석하면 꼭 일베 뭐 이런 거와 연관된 표현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이죠. 근데 요 입장이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보면서 아 이거 어떤 사람이 또 네. 아이돌 가수가 이 일베와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는 가수니까 홍보대사에서 빼라. 이런 네. 취지로 민원을 넣었으니까 지금 거제시가 이런 반응을 내놓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1: 네.
0: 언론 보도가 이제 그런 맥락처럼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1: 아.
0: 근데 실제로 어떤 민원이 제기됐는지를 볼 필요가 있거든요.
1: 네, 어떤 민원이에요?
0: 월간조선이 이걸 최초 보도했습니다. 월간조선 보도를 보면 민원 내용이 뭐냐면 이 거제시 홍보대사인 이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지금 일베 몰이를 당하고 있다.
1: 네.
0: 그러니까 홍보대사 활동이 위축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거제시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내고 안내를 해줘야 된다.
1: 네.
0: 그리고 홍보대사 관련한 비방성 게시물이나 반복적인 낙인 찍는 표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조례상 어떤 관리 기준이 있고 대응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1: 이건 일반적으로 민원 넣었다 했을 때 생각한 내용이랑 다르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돌 가수를 보호해달라는 취지의 네. 민원입니다. 그래서 보호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내서 거제시가 아, 이 사투리는 그렇게 이상한 의미가 아닙니다. 라고는 입장을 낸 거예요. 근데 이 민원과 관련된 맥락을 지금 이 아이돌 가수가 일베몰이를 당한 근거인 것처럼 맥락화해서 다들 이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언론은 지금 보도를 보면은 민원 내용은 지금 관심도 없어요. 그런 논란인 것처럼 그냥 막 보도를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지금 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이상한 데까지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1: 이게 앞서 저희가 배제고 얘기도 계속 해오긴 했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정치권으로만 오면 이상하게 쟁점화가 되고 생산적 논리는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걸까요?
0: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의 잘못된 정치의 단면인 건데 첫째로 모든 쟁점을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뭐냐면
1: 네.
0: 모든 쟁점을 일단 개인화를 합니다. 그래서 왜 너는 이 개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느냐 너는 왜 개인을 헐뜯느냐부터 시작해서 너는 근데 옛날에는 너도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았느냐.
1: 아.
0: 그래서 내로남불이다. 이율 배반이다. 이중잣대다. 이렇게 다 만들어버리고
1: 네.
0: 너 내로남불이니까 더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경남 MBC PD가 과거에 만든 방송 프로그램 보니까

0: 너도 옛날에 뭐 노자로 끝나는 사투리가 그렇죠. 많이 들어있는 자막을 넣었더만 네. 뭐 이런 거 공격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투리가 문제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로 다 모든 논쟁을 끝내려고 하는 게 오늘날의 정치고 그다음에 낙인을 찍었다는 낙인 찍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실제 낙인을 찍거나 딱지를 붙이는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반감을 갖는 게 아니고 그들이 낙인을 찍고 딱지를 붙였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 그걸 통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거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정치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가해자의 위치에 있어야 될 세력을 막 피해자로 바꿔놓기도 하고 그럽니다.
1: 네.
0: 그게 배재고 사건 같은 거예요. 여기서 피해자는 광주일고 학생들이잖아요.
1: 그쵸.
0: 그리고 광주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 네.
0: 지금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치가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보면 배재고 학생들이 피해자예요.
1: 네, 맞습니다.
0: 과도한 지금 어떤 그 조치를 당해가지고
1: 네.
0: 이거 표현의 자유로 해야 되는 문제인데 과도한 조치를 당해서 앞길이 막힌 학생들이라는 듯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1: 네.
0: 봐라 극우 정치나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이랑 똑같지 않느냐 이 피장파장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정치적 문법을 계속 해봐야 우리 사회가 멍들어갈 뿐이고 저는 이제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생산적인 논의를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1: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저는 잠시 후 7시 주말의 CBS 2부로 돌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
2: CBS 1분 기상정보입니다. 어제보다 무더운 날씨를 보이면서 서울은 32.5도의 낮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대구와 경주 등 일부 영남 지방은 이보다 더워서 35도를 넘어서는 추운 주를 나타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 서울도 올 들어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내일과 모레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무더위가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는데요.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오늘 밤과 내일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은 가끔씩 구름이 끼겠지만 전남 남해안과 경남 서부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오후가 되면 중부 내륙과 전라북도 동부 지역에도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5: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6: IH
5: 인천도시공사.
6: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8: 1377 누르고 3번.
7: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0: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1: 1377 누르고 3번.
0: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전해드린 노래는 권성현의 한여름밤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스콘님, 스콘님 평소에도 문자 의견 많이 주시는 분이신데 다들 놀러 갔는지 평소 주말에 사람이 바글바글했던 동네 추억탕집에 사람이 없어요. 너무 더워서 정신이 혼미할 정도였어요. 주말엔 들으면서 이번 주 핫이슈 과외 잘 받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도 좀 그렇습니다. 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다들 어디 가셨나 봐요. 그다음에 선샤인님. 네. 네. 선샤인님.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이나 떼낀 인간들은 다 똑같고 금쪽이 양산하는 문제, 부모 문제이다. 보안수사권과는 또 별개다. 청렴한 권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캐세라세라님, 안녕하세요. 주말엔 CBS 애청자입니다. 똥 묻은 놈과 재 묻은 놈들이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정치인들 얘기는 줄이시고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를 미소짓게 하는 뉴스 많이 들려주시면 더위도 날아가고 기분도 좋을 듯합니다. 조태임 진행자님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천생연부님, 청취율 조사 공이 와서 받았는데 다 쓸데없는 대출 전화네요. 오늘이 세계 인구의 날이라던데 청취율 조사 전화 많이 받고 주말엔 CBS 잘 듣는다고 꼭대 말씀해주세요. 하고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계속해서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02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은 받으셔서 주말엔 CBS라고 꼭 답해주세요. 저희가 계속해서 중간중간 문자 소개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광고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코너 조선사 평행이론 이어집니다.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의견 주세요. 광고 듣겠습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썩어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지금의 우리와 다른 듯 닮은 조선시대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조선사 평행이론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아니 오늘 이제 미식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5: 그렇습니다.
4: 조선시대는 어떻게 더위를 이겨냈을까 이런 것도 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5: 얼마든지 이야기해드릴 수 있습니다.
4: 그래요?
5: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네. 오면서 다음엔 이야기를 하자.
4: 아, 그렇구나.
5: 더위를 이겨내는 수많은 방법들.
4: 아, 그럼 있습니다. 맛보기로 하나만. 한나만
5: 왜냐하면 네. 옛날서부터 우리들이 보통 빙수 있잖아요. 우리가 더위에 빙수를 좋아하겠는데 참 이상한 게 빙수를 이르는 말에서 물 숫자가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가 간 얼음이잖아요. 네. 물이 안 들어가요. 항상 빙수라고 하죠. 네.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사람들은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얼음을 넣은 물을 마셨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귀한 얼음 종이에 주면은 그걸 칼로 깎아서 물에 타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빙수라고 해서 그냥 다른 데는 전부 일본이나 그런 데는 그냥 간 얼음이라고 해서 카키코울이라고 해서 근데 우리나라만 물수가 들어간 건

0: 계속 마셔왔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를 마시는 것은 아,
1: 빙수를 마셔
0: 예, 빙수를 마셔왔던 그게 DNA에 남아있어서 아. 차가운 물을 마셔야 되는 거죠.
1: 사실은 아는 커피 빙수네요.
0: 그런 셈이죠.
1: 네. 이 얘기는 맛보기로 들려드렸고 저희가 그럼 다음에 조선시대에 어떻게 더위를 이겨낸지 얘기를 해보고 오늘 이제 미식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앞서 저희가 뭐 비싸고 희귀한 것만 좋아했던 연산군 고추장을 너무 좋아했던 영조 또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책까지 썼던 허균 또 네. 외국에 갈 때 볶은 고추장 싸들고 갔던 선조들 이야기 들어봤는데 진짜 저는 외국에 갈 때 볶은 고추장 싸간다는 게 네. 아이 뭐 그렇게 까지 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그 며칠 출장 갔다 온 분들은 그 며칠 음식 먼데도 너무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0: 그쵸.
1: 그거 봤을 때는 아 이때도 괴로운 건 마찬가지였겠구나 아무래도.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쵸. 그 조선시대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 또 서예가 우리 추사 김정희 예, 예.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렇죠. 이분도 미식가였다고요.
0: 그러니까 이분은 그 서울 깍쟁이입니다. 아. 서울의 그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나서 네. 귀하게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좋은 것만 먹고 자랐어요.
1: 네.
0: 그러다가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려서 제주도로 유배를 가서 거기서 9년간 지내게 됩니다. 근데 한양의 그 음식만 먹고 살던 김정희한테 네. 이제 제주도의 초석 반찬들이 입에 맞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1: 네.
0: 지금 우리 제주도 음식 하면은 이제 성게미역국, 흑돼지, 그리고 보말, 그러니까 신선한 전복과 각종 해산물이 가득한 정말 너무너무 맛있지만
1: 네.
0: 그 추사 김정희는 아무래도 그 비린 해산물을 잘 먹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국 부인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한글로 썼어요.
1: 네.
0: 제발 맛있는 거. 먹을 반찬 좀 보내주세요. 라고요. 근데 때는 조선시대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반찬을 이제 보낸다 하더라도 당연히
1: 그쵸.
0: 빠른 시일 내에 배송이 안 돼요.
1: 그것도 제주도인데.
0: 그렇죠. 제주도까지 가는데 아무리 빨리 가도 한 달이 훨씬 넘게 걸고 특히 그때는 바다,
1: 네.
0: 배가 있었기 때문에 재수 없어서 풍랑이 나오면 그냥 가라앉아서 그냥 전부 고기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부인 이씨는
1: 네.
0: 남편을 위해서 반찬하고 떡을 싸서 보냈습니다.
1: 오.
0: 근데 문제는 당연히 제대로 갔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때 보냉제가 있었겠어요? 아니면 뭐 냉장고가 있었겠어요? 그냥 실온에 들려서 보내는 거니까.
1: 아, 상했겠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그걸 다 받고 굉장히 실망한 김정희의 답장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1: 뭐라고 했는데요?
0: 보내준 음식들이 한 달 동안 오느라 다 썩어버렸습니다. 인절미도 상했고 장도 맛이 완전히 변해서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다시 네. 깨끗해서 새로 보내주세요.
1: 아, 어떡해.
0: 특히 맛있는 곶감이 있으면 한 400개에서 500개쯤
1: 400개에서 500개요?
0: 넉넉히 보내주시고 돈은 아끼지 말고 그냥 팍팍 써서 보내주세요.
1: 아.
0: 근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한 달이나 걸리는데 인절미를 보내다니 이거 제정신인가 아쉽지만 그만큼 좋아했던 떡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조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 떡 중에 하나가 인절미였거든요. 특히 그리고 또 곶감. 곶감은 그래도 보낼만 하죠.
1: 그러니까 네. 지금 과자, 간식 이런 거 없을 때
0: 그쵸.
1: 이게 최고의 간식일 것
0: 그쵸.
1: 같아요.
0: 달콤한 걸 특히 좋아하는 사람이 조선시대 때도 여럿 있었거든요.
1: 네.
0: 이 사람들의 필수품이자 이 생존 양식이 곶감이었습니다.
1: 곶감.
0: 예. 그래서 그 부인이 속상하지만 또 싸서 이제 보냈던 것 같은데
1: 네.
0: 그 다행한 것은 그 시간이 흐르면서 김정희가 점점 제주도 음식에 이제 맛을 적응한 것 같습니다.
1: 네.
0: 근데 안타깝게도 유배 생활이 끝나기 전에 이 씨가 먼저 세상을 떠나요, 부인이.
1: 아.
0: 그래서 김정희가 아내의 부고를 듣고 너무너무 슬퍼해서 다음에는 내가 부인이 되고 당신이 그 남편이 되고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이 고통을 당신도 느끼게 해주십다라고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1: 아니 아내가 떠나고 난 뒤에 후회하면 뭐합니까? 아니 근데 진짜 최고의 명필을 우리 미인전에서 봤던 추사 김정희 선생이 이렇게 서울 깍쟁이의 음식 투정이 심했다는 사실 너무 새로워요.
0: 사실 음식 투정 심한 사람 집에 하나나 둘이나 셋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1: 집에 다 있죠.
0: 예, 집에 있죠. 네. 그냥 주는 대로 먹어 소리가 절로 나오지만 이거 막 안 맞아. 뭐 간이 안 맞아. 그냥 툴툴툴툴 되는 사람.
1: 아니 근데 좀 철부지였다는 생각도 드는 게 인절미 같은 건 당연히 상했을 텐데 이거 왔는데 다 썩었다고 푸념하는 거나 이런 것도 좀.
0: 사실 만들어 보낸 사람이 더 속상하지 않았을까.
1: 그러니까요.
0: 정성스럽게 만들어 보냈는데 다 썩었다. 진짜 속상하죠.
1: 근데 이렇게 반찬 때문에 투정을 우리 사람이

0: 또 있다고요?
1: 그 아저씨들이 이건 약간 좀 비하 발언 같지만 네. 조선시대 남자들이 그렇게 음식 투정을 좀 많이 하는 편지들을 보냈습니다.
0: 너무 다 귀하게 자란 거 아니에요?
1: 그럴지도 몰라요. 네. 그 조선 중기 때 임진왜란 때 그 유명한 사람이었던 그 학봉 김성일의 후손 중에 네. 김진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워낙 그 강원도 지금 강성 아니 죄송합니다. 경상도 안동 출신이었다가 전라도 쪽에 그 수령으로 가게 되거든요. 네.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지금 전라도 하면 음식 굉장히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또 안동 토박이다 보니까 아. 전라도 음식이 또 입에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0: 그쵸.
1: 그래서 또 부인한테 편지를 보내서 밥투정을 시작했어요. 맛있는 음식 좀 보내라. 아. 그래서 여기도 아내가 또 하필이면 이 씨예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를 보냈는데 무려 생고기, 그다음에 굴젓, 그리고 생문어, 아이고. 고추장, 두부, 즙장, 그리고 온갖 종류의 김치에다가 석박지가 이때까지 있었습니다. 석박지도 해서 보내고 견라도로 이제 보냈는데요. 네. 이때 그 문어를 데쳐서 그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라라고 레시피까지 적어 보냈는데
0: 아, 이렇게 자세하게 써서
1: 그렇죠.
0: 보냈네요.
1: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보낸 게 잘 갈지 모르겠다. 근데 당연하죠. 가다가 다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진아는 이걸 받아서 고맙다는 말커녕 맛이 없다. 오는 동안 다 상했다.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너무나도 섭섭해서 답장을 보입니다. 섭섭하다가 조선시대 때도 섭섭하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편지가 그때 종이가 작은데 꽉 싸야 되니까 섭섭하옵니다도 아니고 그냥 섭섭하옵 그걸 한 잔뜩 써서 보냈어요. 그렇게.
0: 지금으로서는 최대치의 표현 같아요.
1: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직접 보면 더 화를 냈을 건데 편지니까 그나마 한번 걸러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네. 이렇게 유별나게 밥투정하고 이제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그런 걸 보면은 우선 드는 생각은 밥은 주는 대로 분설이 없이 간신히 먹어라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불만이 있으면 네. 본인이 직접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은 그 자기 돈으로 사서 먹거나
0: 그쵸.
1: 이게 특히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거다 싶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음식을 멀리 날리다가 상한 걸 보면은 아 지금의 이 택배와 그다음에 식품 공장, 냉장고, 냉동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0: 정말로. 네. 요즘에는 음식 뭐 며칠씩 두고 먹기도 하고 뭐 냉동실에는 언제 넣어둔지 모르는 음식들도 그쵸. 많잖아요.
1: 사실 조선시대 때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냉장고가 네. 없는 집들이 꽤 있었고 아. 그리고 은근히 조선 후기 때는 물고기를 얼음에 채 넣어서 이제 신선하게 배송하는 설비가 있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렇게 인절미나 그런 거를 냉동 배송하지는 않죠.
0: 그렇죠. 그리고 조선에 표류했던 네덜란드인 하멜은 하멜 표류기에서 조선 사람들은 명랑한 성격을 지닌 엄청난 대식가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하멜은 우리가 이제 그 국사책에서도 많이 그쵸, 봤던 그쵸. 인물인데 근데 얼마나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많이 먹었길래 이렇게 대식가라고 표현했을까요?
1: 요즘은 이제 많이 네. 먹는 게 미덕은 아니. 지만요. 옛날에는 이제 영웅 호걸의 상징이 말수를 마시고 커다란 대접에 밥을 사 먹고 고기를 네. 썰어 먹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0: 그쵸.
1: 그래서 특히 조선 사람들이 밥심으로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이제 조선 시대 때 일기나 기록들을 보면은 한 여러 가족들이 있어서 먹을 곡식의 양을 계산하는데 확실히 많이 먹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실히 먹는 곡식의 양이 많아요.
0: 그때 동시대에 그렇죠. 다른 나라들 비교했을
1: 네.
0: 때
1: 일본에 네. 비해서도 많고 물론 이제 중국은 화북 지역은 이제 국수나 만두 그런 걸 먹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0: 네.
1: 반대로 그 남쪽은 이제 쌀을 먹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많이 먹기 때문에 지금 그 근대 시대 때의 그 사진들 남아 있는 거 보면은
0: 네.
1: 이제 그리고 김홍도의 그림에서도 나오는데 사람들이 들고 있는 게 밥그릇인지 세숫대야인지 모를 정도인데 여기에 밥이 그득하게 고봉밥으로 담겨서
0: 네.
1: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렇게 많이 먹는 조선 사람들 중에서도
0: 네.
1: 또 각별하게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0: 네. 요즘 유튜버 먹방 유튜버 같은 분들.
1: 예예예. 예, 예.
0: 네.
1: 또 그 중에서 또 이제 식탐도 있어요. 그래서 남의 거 뺏어 먹는 사람들.
0: 네.
1: 그래서 이제 정약용은 자기가 참외에 너무 좋아한다고 참외 귀신이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고요.
0: 네.
1: 또 이 사람과 친하고 이게 북학파로 유명했던 이제 박재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주변에
0: 네.
1: 다른 백다파 친구들 중에서도 먹을 걸 많이 먹기로 유명한 거예요.
0: 박재가가요?
1: 예.
0: 네.
1: 그래서 이 사람

0: 사람이 아내가 좀 일찍 죽고 나서 이제 새로 이제 부인을 들이는데 친구들이 또 이제 혼서, 그러니까 절원 축하하는 글을 써주면서 이제 놀리는 글로
1: 네.
0: 이 양반은 냉면 세 그릇에 만두를 100개 먹는다. 그러니까,
1: 진짠가요?
0: 그러니까
1: 그 정도로 많이 먹는다는
0: 만두가
1: 건가요?
0: 작았을 수도 있고,
1: 네.
0: 그다음에 이게 냉면 그릇이 작을 수도 있지만,
1: 와.
0: 확실히 이 박재가가 하는 걸 보면은
1: 네.
0: 친구들 먹을 걸 자주 뺏어 먹었거든요. 그래서 식탐이
1: 네.
0: 있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친구였던 이덕무의 간식거리, 또 이제 이 이덕무가 좋아하는 게 달콤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은 단게 생기면, 예, 이덕무야, 너 먹어라. 물론 이 사람이 그 성함이었지만
1: 네.
0: 일부러 줬는데, 그 박재가는 그걸 알면서도 챙겨주기는커녕 오히려 이덕무의 간식을 뺏어 먹었다고. 그래서
1: 아.
0: 이덕무가 친구인 이서구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쟤좀 혼내달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을 걸 뺏긴 원한은 깊습니다.
1: 아니, 박재가도 저희가 국사책에서 많이 봤던
0: 그렇습니다.
1: 인물인데, 아까 김정희도 그렇고, 이 역사 속 인물들이 이 식탐이나 먹는 걸 이렇게 좋아했다는 게 되게 인간적이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그 위대한 위인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람이고 우리 옆집에 살것 같은 아저씨들이신 거죠.
1: 네. 아까 저희가 우리 냉장고 얘기를 했었는데, 차화음악님이 참 세상 좋아졌죠. 70년 초에 일본 히타치 냉장고가 있었는데, 매일 설탕물 얼려 먹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백색가전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죠. 이랬는데, 아까 작가님 얘기하셨던 그때 뭐 냉장고 없는 집도 그때 당시에
0: 그렇죠.
1: 많았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은, 요리하는 걸 즐겨한 인물들도 많았다고 하는데, 다산 정약용은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직접 농사도 짓고 요리도 했다고요.
0: 앞서 말했듯이 다산 정약용은 이제 참외를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또이 사람이 글을 많이 남겼는데, 곳곳에서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걸 먹은 다음에 그걸 많이 적었어요. 어디 가서 두부도 먹어보고,
1: 네.
0: 고기도 구워 먹고, 뭐 그랬는데, 네, 귀향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1: 네.
0: 사람이. 근데 귀향한 곳이 나중에 강진인데, 여기가 외갓댁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1: 네.
0: 그래서 외갓댁 친척들을 동원해서 밭을 만듭니다. 그래서 밭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농사를 지어야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 네.
0: 그 시를 짓습니다. 처음에 혹시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도 그 사촌분이 이제 지으시는데, 포부가 엄청나요. 처음 만들 때는 여기에 가지도 심고 자두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뭐도 심고 배추도
1: 네.
0: 심고 이렇게 막 하는데, 제가 그래서 잘 돼가요 라고 보면은, 이제 그 현실의 엄청난 벽에 무의셔서 처음에는 되게 고생을 하시는데,
1: 네.
0: 다산 정약용의 경우에도
1: 네.
0: 물론 이분은 뛰어난 실학자입니다.
1: 그렇죠.
0: 정말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학자이고 그렇긴 한데, 문제는 이론이지 실물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1: 네.
0: 활용을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한 10여 가지 농작물을 지어야지 하고 농사를 심고,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참외를 열심히 심었는데,
1: 네.
0: 이제 벌레가 와서 다 냠냠냠냠 먹고 다 이제 떨어지고 참외가 이제 한두 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1: 네.
0: 막 먹고 싶어서 죽겠는데 참외가 적골이 되니까 너무 속상해서 침울하게 있으니까, 옆에 지나가는 프로페셔널 농부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아예 농사 이렇게 짓는 거 아니라고.
1: 네.
0: 그래서 천하의 실학파 그 학자라 할지라도 실제로 흙을 파놓으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초짜 농사꾼이라서, 첫해 농사는 완전히 접었고요,
1: 네.
0: 망했고요. 그 다음에서부터는 좀 실력이 늘어서 참외가 이제 두 개, 세 개 막 열린 거예요. 그래서
1: 네.
0: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자기 흑산도에서 유학 중, 거기도 유배를 가했던 형한테,
1: 네.
0: 정학회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형, 내가 참외를 거뒀어. 그래서 막 자랑하는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1: 근데 정약용은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뭐, 아, 이거 이론만으로 안 되고 경험도 중요하다. 이런 깨우침도 있었겠어요.
0: 아무래도요. 그리고 사실 처음 농사해본 사람이니까, 귀농 갑자기 덥석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뜻대로 안 되는 게 사실 농사거든요.
1: 네.
0: 그리고 경험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 정약전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아까의 정약용의 형인데요.
1: 네.
0: 이분은 흑산도로 귀향을 가게 돼서, 알다시피 이게 자산어보라고 해서
1: 네.
0: 그 조선에 있는 여러 물고기들의 백과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게 된 것도 좀 고생하게 된 게,
1: 네.
0: 이분은 흑산도에 연고지가 없었고요.
1: 아까
0: 그리고,
1: 정약용은 그래도 외갓댁 근처여서
0: 그쵸.
1: 괜찮았는데.
0: 그래서 외갓댁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근데 흑산도 있고, 또 이분도 해산물이 먹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서 동생아, 나 먹을 게 너무 없다라고 힘들어하니까

0: 이제 동생이 걱정하면서 보낸 게 들깨입니다. 들깨를 보내면서 한 소리가 형 개를 잡아 드세요. 이게 지금은 이제 보신탕 저도 안 먹어봤지만 그때는 훌륭하게 먹을 고기가 없을 때는 이제 개 고기가 좋은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요리를 만들어 어떻게 하면 개를 요리하는지 그 레시피를 적어서 보내줍니다. 네. 어떻게 해서 뭐 이제 손질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절대로 씻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후기 묻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건가 싶은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맑은 물로 이제 씻지 말고 그냥 맑은 물로 삶아라. 그렇게 해서 먹으라고 하고.
1: 왜 그랬을까요?
0: 모르겠어요. 근데 네. 참고로 이 레시피가 바로 박지가가 장혜공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내가 네. 같이 둘이서 많이 해 먹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연한 박지원은 반찬을 직접 만들어서 자식들에게 싸서 보냈다고요?
0: 예. 박지원은 그 실학자이기도 했거니와
1: 실학자들이 대체로 예. 직접 음식들을 많이 해서 먹네요.
0: 왜냐하면 또 그 사람들이 대체로 가난하거든요. 아,
1: 그런 점 때문에. 네.
0: 그러기도 하거니와 또 요리가 좀 취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타파 이 사람들이 찾아오면 손수 이제 쌀을 씻어가지고 소채에다 넣고 솥밥을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들이 이제 손자를 낳았을 때 이 당시 박지원이 안희현 그러니까 지금의 경상도 산청 지역에서 현감을 하고 있었는데 손수 이제 반찬을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아. 고추장을 담아서 보내기도 하고 와. 저번에 말한 장볶기라고 해서 네. 고기랑 이제 장을 볶아서 이제 상하지 않게 한 밑반찬을 보냅니다. 네. 근데 그때 편지를 보내면서 고추장이 아직 다 안 익었는데 네. 좀 먹어봐라.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는 아들이 반찬을 딱 받고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꿀꺽해버린 거예요.
1: 아이고.
0: 그러니까
1: 버릇이 없었네요.
0: 아니 근데 그건 사정을 좀 이해해야 되는 게 그때 네. 애가 태어났거든요. 아. 그래서 애가 예쁘고 막 그렇게 정신없긴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속상하죠. 그래서 그쵸. 화를 내서 편지를 보냅니다. 아니 반찬을 보냈으면 맛있다 어떻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더 보낼까 말까도 생각을 하지 않겠냐
1: 잔소리
0: 그래서 네.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만들어 보냈는데 아 진짜 허무하다 허무해 라고 정말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투덜거리는 네. 걸 적어서 보냈습니다.
1: 너무 재밌네요.
0: 네, 제가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주변에서 네. 반찬을 받으셨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때 그거 감사합니다. 아니면 뭐 맛없습니다. 그 맛이 어디가 어땠습니까? 라고 평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니 오늘 안 그래도 마침 저도 오늘 반찬을 받았는데 각종 김치와 예, 예. 이것 좀 받았는데 너무 잘 먹겠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보통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예. 여자들이 음식하는 것만 봤지 남자들은 그 조선시대는 뭐 부엌에도 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기를 보면은 남자들도 음식들을 꽤 했네요.
0: 아니 그게 오히려 세종 때에는 네. 이제 명나라에서 그 연락을 주면서 이제 공녀를 바쳐 요리를 잘하는 사람 여자를 바쳐라라는 명령이 내려오거든요. 네. 그때 조선시대 왕과 신하들이 당황합니다. 요리는 남자들이 하는 거지 여자들이 할 건 아닌데 입니다. 물론 그게 궁중요리 쪽에 국한된 네. 거기도 해서 숙수들이 대부분 남자였던 것도 있기는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조선에서 급하게 여자들을 몇 명 뽑아서 네. 요리를 가르치게 해서 이게 명나라로 보내는 일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아까 얘기한 남자들도 네. 일단 맛있는 걸 먹으려면 자기 손으로 해야지 식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 생선, 회 네. 뜨는 거라든가 그런 거는 많이들 했고 실제로 끓이고 먹고 혹시 그 토정 이지함이라고 하죠. 토정 비결. 네, 그때 네. 그 토정이 네. 바로 흑토자의 소정자거든요.
1: 소정이요?
0: 예. 아. 그러니까 흙으로 된 솥을 지고 다니면서 필요하면 이걸 내려가지고 여기서 밥을 지어 먹고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그분도 자기가 밥을 지어 먹고 다닌 거죠.
1: 아니 근데 지금 보면은 요리사 주방장들도 남자분들 많긴 그쵸. 하죠. 그 남자들이 본래 요리를 잘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죠. 네. 그리고 오히려 양반 여성들은 부엌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아. 요리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당시 식모하고 참모 같은 네. 그런 그 하급 여인들이 다 밥을 하고 네. 그 양반 여성은 그걸 지휘만 하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종갓집 부인들이라는 것도 직접 자기가 요리를 한다기보다는 이걸 지휘하는
1: 지휘하는 그래요? 예. 종갓집 손맛 이러잖아요.
0: 그렇죠. 근데 그것도

0: 사실 종갓집에서 제사 지낸 거 보면은 네. 다 노비들이 제삿날 음식을 해와서 그걸 다 모아서 조립을 해서 제사상을 치른 경우가 조선시대 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종갓집 부인들이 네. 이제 힘든 일을 하게 된 거는 이런 몸종들이 다 없어지게 되면서 아,
1: 최근에 와서 그런 거네요.
0: 거의 1940년대 네. 50년대 이후부터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1: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왜 우리 요즘에 밥배 따로 있고 디저트 배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예, 예. 저도 진짜 아무리 배가 불러도 꼭 뭐 케이크 뭐 커피 그렇죠. 마시러 가도 뭐 이런 예. 거 먹거든요. 근데 이 조선시대에도 디저트를 좋아했던 사람이 있다고요.
0: 그렇죠.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던 단 걸 좋아하시는 분 이성무 씨가 있는데 네. 그분은 자기 책에다가 특별한 디저트의 레시피를 적었는데 이게 한자로는 가수저라.
1: 가수저라?
0: 카스텔라입니다. 워낙 카스텔라가 네. 그 포르투갈의 빵 네. 종류였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북경 중국 쪽하고 그다음에 일본 쪽 나가사키에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나가사키 카스테라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쪽에 선교사들이 네. 있었고 설탕 같은 걸 가져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만들게 된 거고.
1: 아, 나가사키 카스테라 그렇게 기원이군요. 네. 네. 네.
0: 그리고 이제 특히 북경에 있는 그쪽인 그 천주당이라고 해서 당시 천주교 교회가 있었는데 네. 여기 그 이건 좀 미안한 비유일 수 있으면 군대에서 초코파이 나눠주듯이 네. 카스텔라를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먹어보겠다고 우르르 몰려와서
1: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0: 겸사겸사 이제 천주교 구경도 하고 천주교당 그 신기한 성상도 구경도 하고 네. 카스텔라도 먹고 그런데 조선 사람들은 와서 카스텔라만 먹고 쇽 하고 가버려가지고 선교사들이 약간 툴툴댔다는 이야기를 얼핏 본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이 카스텔라 레시피를 어떻게든 받아와서 네. 우리나라에 전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숙종 때의 어의였던 사람도 이 카스테라 레시피를 가져와서 한국에서 어떻게든 재현을 해보려고 애썼다라고 하고 이덕무가 남겨있는 책에도 이 사람은 또 단 걸 좋아했으니까 네. 카스테라 만든 레시피를 자기 책에 적어놨는데 달걀 잔뜩 들어가고 밀가루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재료가 설탕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재현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북경 갈 때마다 카스테라 내놔라. 그 일본 통신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 통신사들이 나가서 갈 때마다 카스테라 내놔라. 그러니까 일본에서 아니 어쩐어쩐 사정으로 카스테라가 없는데요 라고 하니까 조선 통신사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카스테라 먹으러 왔단 말이야 라고 그렇게 해서 투정을 부려서 아 이거 진짜 먹을 거 가지고 툴툴거리는 거는 참 그냥 주는 대로 먹을 것이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참 가수저라를 많이 좋아했다.
1: 가수저라. 카스테라 네. 옛말이 가수저라. 너무 그렇죠. 재밌네요. 근데 옛날엔 정말 설탕도 귀하고 그렇죠. 얼마나 맛있었을까 이런
0: 그래서
1: 생각이 드네요.
0: 카스테라 이전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값비쌌던 과자는 약과입니다. 약과가 진짜로 귀했기 때문에 네. 이 제사상에 반드시 올라간 게 약과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가끔 약과 금지령을 내려요. 이게 기름에 튀기는 거기 때문에 설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꿀이 들어가기 때문에
1: 그러네요.
0: 가장 사치스러운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힘드니까 네. 약과 금지.
1: 네. 약과 가장 귀한 음식이었던 약과와 가수저라 얘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벨린다 칼라일의 Heaven is a Place on Earth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0: 매일 쏟아져 나오는 과학 뉴스들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예리한 눈으로 고르고 골라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원종호의 과학 뉴스 원픽 원종호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어떤 이슈를 원픽하셨나요?
1: 아,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0: 진짜 맨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 진짜 AI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데이터 센터 투자 늘리고 있다는 소식도 많이 들리는데 우리가 맨날 데이터 센터 얘기는 하는데 데이터 센터가 정확히 뭐 하는 곳이에요?
1: 이게 사실 별로 안 쓰던 말이라서 네. 되게 안 와닿았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예요.
0: 컴퓨터입니다.
1: 네. 아주 강력한 컴퓨터가 모여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컴퓨터 자체를 말할 수도 있고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이제 AI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러는 이제 공장 같은 곳이다.
0: 네.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챗GPT한테 질문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네. 그 계산을 우리 컴퓨터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어디선가 그걸 하고 그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데이터 센터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0: 네.
1: 그래서 보통 이제 서버라고 얘기하는 거
0: 네.
1: 그거랑 비슷한 건데 이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인 인터넷 서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거고
0: 네.
1: 그 AI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컴퓨터 모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전에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주로 뭐 서버들
0: 네. 그러니까
1: 뭐 이메일이니 동영상이니 뭐 검색이니 이런 거를 하는 그런 컴퓨터 인터넷과 연결된 컴퓨터였다면 지금은 이제 AI 모델 학습시키고
0: 아.
1: 우리가 질문할 때 그 답을 생성하는
0: 네.
1: 기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0: 네, 옛날이랑은 이제 일 자체가 많이 달라졌네요.
1: 그렇죠.
0: 네, 이 관련해서 좀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서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플랫폼, 팩토리. 헷갈리는데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이게 맨날 어디선가 네. 나오는 얘기인데 네. 정확한 의미를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어서 일단 서버란 거는
0: 네.
1: 인터넷 너머에 있으면서 우리가 뭔가 원하는 요청을 했을 때 처리해주는 컴퓨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버란 말 때문에 뭔가 이게 뭔가 싶은 경우들이
0: 네.
1: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버란 건 물리적으로 어디가 존재를 하는 거죠. 컴퓨터로 존재를 하는 거고
0: 네.
1: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서 그 강력한 컴퓨터에서 오는 정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0: 네.
1: 그 AI 서버, AI 데이터 센터도 서버의 일종인데
0: 아.
1: AI에게 질문하면 이제 답을 주는 그런
0: 네.
1: 서버인 거죠. 계산을 하고 그런
0: 네.
1: 차이가 있고요. 그 데이터 센터라고 우리가 말하는 건 이런 서버란 건 보통 이제 한 대의 컴퓨터를 얘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0: 네.
1: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라고 말할 때는 이제 수천, 수만 대씩 모여 있는 거죠.
0: 아.
1: 그래서 큰 건물 안에 있는 거고
0: 네.
1: 그리고 이 건물 자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컴퓨터가 물론 핵심이긴 하지만 뭐 전기 설비, 냉각 장치, 보안 시스템, 통신망 이거 다 통합돼 있는 그런 걸 데이터 센터다.
0: 네.
1: 그러니까 서버들의 아파트 단지다.
0: 아.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0: 그렇게 얘기하니까 쉽네요.
1: 네. 컴퓨터가 잔뜩 모여 있는 아파트 단지. 클라우드는 옛날에는 이런 데이터 센터 서버 혹은 뭐 강력한 컴퓨터를 회사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지하실에 큰 컴퓨터 사놓고 각자 회사가 따로 쓰고
0: 네.
1: 이런 식이었다면은 이건 이제 남의 컴퓨터를 인터넷으로 빌려 쓰는 걸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죠.
0: 에이.
1: 어디 구름처럼 공중에 떠 있는 건
0: 네.
1: 아니고요.
0: 아.
1: 실제로 기계가 있죠. 근데 내가 안 갖고 있는 거죠.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0: 네.
1: 거기 있는 이제 강력한 컴퓨터 자원을 끌어 쓴다. 그래서 뭐 아마존 AWS니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니 구글 클라우드 혹은 뭐 이런 것들
0: 네.
1: 뭐 아이클라우드 이런 거.
0: 그렇죠.
1: 그, 예.
0: 네. 쉽게 이해는 그게 딱 와닿는
1: 예.
0: 것 같아요. 개인들한테는.
1: 네. 이게 결국은 그 회사들이 갖고 있는 큰 컴퓨터를 우리가 인터넷으로 빌려 쓰는 개념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건물이 있고 기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플랫폼이란 거는 여러 가지 네. 의미로 쓰이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앱을 만드는 사람한테는 앱스토어가 혹은 뭐 플레이스토어가 플랫폼이 되는 거고요.
0: 네.
1: AI 개발자 입장에서는 뭐 오픈 AI나 구글이나 이런 데 엔트로픽이나 이런 데들이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고 생태계가
0: 네.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AI 팩토리는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닌데
0: 네.
1: 좀 비유적인 의미인데
0: 아.
1: 엔비디아가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0: 네.
1: 이게 데이터 센터라고 말하면 이게 뭔가

0: 데이터를 쌓아놓는 곳 같기도 하고 창고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게 아니고 저장소가 아니고 지능을 생산하는 공장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AI 팩토리는 AI 데이터 센터를 엔비디아가 잘 쓰는 표현이다.
1: 아.
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1: 지능형 공장?
0: 네네.
1: 네. AI 데이터 센터. 근데 AI 데이터 센터 우리가 막 요즘에 중요하다. 최근에 정부 발표도 있었잖아요. AI 데이터 센터 뭐 몇 개 짓겠다 이런 네네. 발표도 했었는데 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0: AI 경쟁력이 어디서 오냐고 생각을 해보면
1: 네.
0: 결국 이제 계산 능력이거든요.
1: 아.
0: 연산 능력.
1: 네.
0: 한마디로 말씀드린 대로 AI 데이터 센터라는 건 사실상 컴퓨터이기 때문에
1: 네.
0: 큰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1: 좋은
0: 컴퓨터가 필요하다.
1: 네.
0: 그래야 AI를 제대로 굴릴 수도 있고 돌릴 수도 있고 뭐 서비스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니까 뭐 우리가 컴퓨터 쓸 때랑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고요. 좋은 컴퓨터를 써야 우리가 좀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똑같은
1: 네.
0: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즘 가장 부하가 많이 걸리는 부분이
1: 네.
0: 사실은 이 계산 관련이거든요.
1: 계산, 네.
0: 뭐 데이터 알고리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AI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GPU가 부족하거나 하드웨어죠.
1: 네.
0: 컴퓨터 하드웨어. GPU가 부족하거나 서버가 아예 부족하거나
1: 네.
0: 성능이 떨어지면 제대로 이제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AI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자를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1: 네.
0: 그 회사가 돈을 벌려면 누가 어느 업체가 어느 회사가 더 많은 강력한 계산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돌아오는 답변들하고 AI의 답변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1: 네.
0: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지고 여기서 아주 큰 경쟁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뭐 구글이니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아마존이니 메타 오픈 AI 뭐 엔비디아 등등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거고 컴퓨터도 컴퓨터지만 관련된 무슨 뭐 부지,
1: 네.
0: 냉각, 그죠? 네트워크, 전력
1: 그쵸.
0: 이런 데 다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1: 네.
0: 어느 나라가 강한 AI 인프라를 갖느냐가 이제 산업 주도권을 좌우할 정도가 돼가니까
1: 네.
0: 이런 쪽으로 지금 투자를 한다는 게 결국은 지금 이 개념이 기술 투자를 넘어서
1: 네.
0: 산업 인프라 투자가 돼 있고 그래서 국가 전략 문제까지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그게 커져가는 이제 그런 국면인 거죠.
1: 이게 이번에 뭐 정부가 뭐 전국의 데이터 센터 고루 짓겠다고 하고 이런 것도 이제 정부 입장에서 산업 주도권도 그렇고 또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고.
0: 네, 다 연결돼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투자가 되는 거죠.
1: 네, 그 전에도 근데 데이터 센터는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카카오 그때 뭐 화재 있고 데이터
0: 그렇죠.
1: 센터 화재 막 이랬던 것 같은데
0: 네네.
1: 그때 뭐 건물에 막 불나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랑 또 지금이랑 좀 다른 건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0: 다르죠.
1: 아.
0: 그때 데이터 센터는 우리가 흔히 서버라고 말하는
1: 네.
0: 바로 그건데 그러니까 인터넷이란 게 생긴 뒤로 서버라는 게 존재하게 됐는데요.
1: 네.
0: 내 컴퓨터가 아니고 남의 컴퓨터를 인터넷에 연결해 쓰게 됐으니까 우리가 검색을 하거나 뭐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쇼핑을 하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뭐 동영상 스트리밍을 보거나 하는 것도 다 저쪽 서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1: 네.
0: 그걸 우리가 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이 서버가 데이터 센터예요. 그냥.
1: 네.
0: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런 일만 했는데 지금 AI 데이터 센터는 성격이 좀 달라진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데이터 센터나 서버는 그냥 많은 사람이 요청할 때 안 끊기고 다운 안 되고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보내주면 되는 거였거든요.
1: 네, 이거 약간 수동적인 개념인가요?
0: 좀 그렇죠.
1: 그 검색을 하면은 찾아내고 뭐 이런 식으로.
0: 네, 우리가 네. 가서 이제 잠깐 쓰고 뽑아오고 이런 거죠.
1: 네.
0: 그러다가 보면 뭐 동영상 한꺼번에 많이 접속하면 다운되고 막 그런 일도
1: 네,
0: 있었잖아요.
1: 네, 네.
0: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1: 네.
0: 쇼핑몰에서도 결제할 때 잘 되고 이런 거예요. 안 끊어지고 막
1: 네.
0: 에러 안 나고. 근데 AI 데이터 센터는 여기에 더해서 병렬 계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컴퓨터라고 말씀드렸는데
1: 네.
0: 컴퓨터가 예전에 데이터 센터도 컴퓨터긴 하지만 서버도 훨씬 더 강력한 컴퓨터인 거죠 지금은.
1: 네.
0: 왜냐하면 AI 모델은 사실은 수학 계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1: 그러니까 병렬 계산이라는 게 동시에 여러 계산을
0: 그렇습니다.
1: 다 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0: 예. 그래서
1: 네.
0: GPU가 그걸 잘하기 때문에 GPU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동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계산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1: 네.
0: 옛날 데이터 센터는 이런 능력까지 갖고 있지 않았고
1: 아.
0: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하드웨어 차이가 나는 거고요. 비교도
1: 네.
0: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강력한 컴퓨터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 데이터 센터 옛날 그 서버가 큰 도서관이나 물류센터였다.
1: 네네.
0: 뭐가 있으면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필요한 거 가져온다.
1: 네네.
0: 이런 개념이었다면 AI 데이터 센터는 그냥 그 자체로서 공장이거나 아니면 아주 거대한 연구소죠. 이게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으니까.
1: 그러니까 여긴 실시간으로 계속 주고받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야 될까요?
0: 그리고

0: 그냥 공기로 냉각하는 방식을 많이 썼다면 지금 네. 물로 냉각을 해야 되는 아. 아주 열심히 냉각을 하지 않으면 아. 고장이 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1: 액체 냉각이 더 직접적인 거라서 그런 건가요?
0: 그렇죠. 아. 심지어 집에 쓰는 컴퓨터도 네. 게임이나 뭐 강한 거 원하는 분들은 순행식으로 하기도 해요.
1: 아.
0: 흔하진 않지만 네. 그 컴퓨터 굉장히 강한 거 쓰시는 분들은 네. 지금도 시판도 하거든요. 순행식도.
1: 아.
0: 그런 걸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1: 네.
0: 그 네트워크도 옛날 서버는 이제 그냥 요청이 들어오면 답을 주면 되지만 지금 AI 서버는 네. AI 데이터 센터는 그 내부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결을 통해서 병렬 계산을 해야 되니까
1: 네, 네, 네.
0: 병렬 계산이란 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서로 나눠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그걸 다 합쳐가지고 다시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1: 네.
0: 컴퓨터들끼리 그러니까 CPU들, GPU들끼리 굉장히 연결이 잘 돼 있어야 돼요.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고 실시간으로.
1: 네.
0: 그러려면 또 열도 나고요. 전기도 많이 쓰고요.
1: 네.
0: 그래서 사실은 그냥 큰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훨씬 복잡하고 비싸고 뜨겁고 전기도 많이 먹고 빠른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기존하고는 개념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1: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왜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가 되는데
0: 네.
1: 진짜 데이터 센터 두고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 들었을 때는 예전 데이터 센터랑 비교도 안 되고 진짜 전기를 많이 쓸 것 같아요.
0: 네, 비교도 안 됩니다. 진짜.
1: 아니요, 네.
0: 예전에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 쓴다는 거는 그냥 지역에 일반 전기로 가능했던 거거든요.
1: 아.
0: 지금은 뭐 거의 뭐 인프라를 새로 갖춰야 될 정도로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1: 아.
0: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컴퓨터 자체가 네. 서버 안에 들어있는 GPU 자체가 전기를 엄청나게 쓰게 되고 또 많고 강력하고요.
1: 네.
0: 그런 다음에 또 이걸 또 열이 많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식혀야 되는데
1: 네.
0: 식히는 것도 공짜로 되는 게 아니고 물을 회전시키고 어쩌고 하려면 전기가 또 필요하죠.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는 우리 노트북도 이제 오래 쓰면 뜨거워지잖아요.
1: 네, 네, 네.
0: 이건 공기로 식히면 식지만 이 데이터 센터는 너무나 열이 많이 나고 많기 때문에 물을 써야 되고요.
1: 아.
0: 이런 것들이 수천 수만 대씩 모여 있는 공간이니까
1: 네.
0: 이걸 제대로 냉각을 못 시키면 뭐 다 고장이 날 가능성이 크죠.
1: 아.
0: 여기에 전기가 들어가고요.
1: 네.
0: 그러다가 만약에 전력이 끊기기라도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1: 그러면 예전에 뭐 데이터 센터 화재에서 며칠 동안 먹통이었던 적이 있잖아요.
0: 네네.
1: 그거 똑같이 생각해 보면 잠시 멈췄을 때 전 세계에 미치는 파장도 엄청 크겠어요.
0: 예, 그때는 뭐 이 톡 서비스 중단되고 네. 뭐 좀 이런 정도였잖아요.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1: 네.
0: 지금은 이제 이 데이터 센터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 유저들이 쓰고 있잖아요.
1: 아.
0: 그러다가 갑자기 중요한 상황에서 동작을 안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어디 질문하는 건 괜찮지만
1: 네.
0: 회사들에서 정부에서
1: 그러네요.
0: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런 상황에서 이게 먹통이 되고 뭐 몇 시간씩 중단되고 하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잘 관리를 해야 되고
1: 그러네요.
0: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리고 뭐 AI가 학습할 때도 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절대 꺼지면 안 되거든요.
1: 아.
0: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꺼져버리면 공부한 게 다 지워져 버릴 수도
1: 네.
0: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AI 학습이란 거는 한 번 학습을 제대로 한 데 몇 백억씩 들어갈 수도 있어요.
1: 아.
0: 잘못하면 이거를 다 이제 다 다시 써야 되는 돈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 네.
0: 사실은 데이터 센터는 이제 주변에 그냥 벽에서 끌어오는 전기로 되지는 않고요.
1: 네.
0: 따로 전력 시스템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쪽에 이제 제대로 전력을 몰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래도 전기가 꺼질 수 있잖아요.
1: 네.
0: 정전이 된다거나.
1: 네.
0: 그런 경우에 이제 UPS라는 게 있는데
1: 네.
0: 그러니까 무정전 전원 장치라고 해서요.
1: 아.
0: 이거는 전기가 꺼지는 순간에 잠시의 끊어짐도 없이 바로 배터리로 전기를 바꿔줘요.
1: 이게 병원이나 이런 그런
0: 그렇죠,
1: 필수
0: 그렇죠.
1: 기관들 이런 걸 하는 거죠?
0: 예, 그런 데들이 네. 있습니다.
1: 네.
0: 우리 아파트에서는 정전되면 좀 있다가 불 들어오잖아요. 그 비상등도. 그러면 안 되고
1: 아.
0: 전기가 끊어진 것이 안 느껴질 정도로
1: 아.
0: 완전히 돌아가는데 이건 오래 가진 않고요.
1: 네.
0: 그 순간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발전기가 돌아가서 이제 이걸 또 대체를 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죠.
1: UPS가 방송국에도 있다고 하네요. 정전을
0: 예,
1: 계속 할 수 있도록.
0: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서는 굉장히 강력한 게 필요하죠.
1: 네. 근데 지금 데이터 센터 뭐 우리 데이터 센터 얘기할 때 전력 그다음에 용수 얘기를 하잖아요.
0: 네.
1: 그럼 요 물이 필요한 건 아까 설명한 것처럼 냉각 때문에 필요한 건가요?
0: 냉각이 거의 대부분이죠. 서버가 열을 내는데 이제 물을 계속 회전을 시켜가지고
1: 네.
0: 그 열을 빼내야 되니까 물이 확실히 열을 옮기는 능력이 좋아서 냉각이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1: 아.
0: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물을 사용하면 오히려 공기 냉각보다 전기를 덜 쓴다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기 냉각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1: 네.
0: 계산해보면
1: 아.
0: 오히려 전기를 덜 쓴다 이런 얘기하고 뭐
1: 네.
0: 구글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1: 네.
0: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1: 물을 또 써야 되는 거예요. 네.

0: 그렇습니다. 네.
1: 물이 풍부한 데는 상관이 없는데 물이 부족한 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뭐 당장 지역 주민들 뭐 식수라든 농업이라든가 뭐 생태계 이런 곳들하고 데이터 센터가 물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네.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0: 아, 그것도 심각하네요. 식수와 네. 경쟁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1: 예, 근데 지금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냉각뿐만 아니고 사실은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많이 쓰니까 네. 근데 발전소에서 물을 많이 쓰거든요.
0: 아.
1: 그것 때문에 간접적으로 또 사용되는 물이 있습니다.
0: 네.
1: 예, 화력 발전소 원전 뭐 이런 거 우리 얘기할 때 화력 발전소는 뭐 석탄 태우고 원전은 뭐 방사능 저 네. 원자력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0: 네.
1: 사실 전기가 나오는 방식은 대부분 물을 끓여서
0: 아.
1: 그 물의 증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거거든요.
0: 네.
1: 그 물을 뭘로 끓이느냐에 따라서 화력이 되고 원자력이 되는 거예요.
0: 아, 네, 네.
1: 원자력
0: 네.
1: 자체로 전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0: 네.
1: 그럼 결국은 이건 물 끓여서 다 수증기로 나가는 거거든요.
0: 아.
1: 그런 식으로 되고 또 이걸 또 발전소를 냉각도 시켜야 되고 동시에 네. 여기에 또 물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물은 사실 지금 집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이 관련돼서도 이쪽 좀 간접적으로 쓰는 물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0: 아니, 사실 우리가 이제 미래 AI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 하지만 뭐 전력 필요하고 용수 뭐 이 그냥 습관적으로만 해야지 이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못 느꼈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앞으로 이 물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생존권과도 연결돼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1: 네,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0: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해저, 우주, 지하 공간 이런 데를 좀 활용하는 해법이 나오고 있다고요.
1: 네. 이건 뭐 과연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저는 바닷속이 온도가 낮고
0: 네.
1: 또 안정적인 환경이다 이런 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실험을 하긴 했어요.
0: 네.
1: 근데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뭐 그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정도고요. 지하 데이터 센터는 땅속은 온도가 일정하잖아요.
0: 네.
1: 여름도 겨울에도. 그리고 보안 잘 되고 또 지상의 공간이 안 쓰러도 되니까
0: 네.
1: 폐광이나 이런 것들 활용하면 좋다는 얘기인데 돈이 많이 들고요. 짓는데.
0: 네.
1: 그리고 중간에 무너지기라도 하면 폐광 같은 경우 이제 광산 그런 얘기
0: 네.
1: 무너지기라도 하면 왔다 갔다도 못하게 되고 뭐 큰일 날 수도 있고 통신만 연결도 어렵고 이래서
0: 네.
1: 이것도 이제 풀어야 할 문제가 많고요.
0: 아.
1: 우주 데이터 센터도 있잖아요.
0: 네.
1: 일론 머스크가 하는 얘기인데 우주에다 띄워놓으면 좋긴 하죠. 태양광 바로 전력으로 받을 수 있고
0: 네.
1: 그다음에 아무리 열이 나도 뭐 밖으로 방출을 할 수 있으니까 우주 공간에다가
0: 네, 네.
1: 토지, 물 이런 문제도 없고 하지만은 막상 이거를 그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우주 공간에 띄워 보낸다는 것 자체가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드는 데다가 더 큰 문제는 이게 중간에 고장이 나면 어떡할 거냐.
0: 네.
1: 고장이 나면 거기까지 우주까지 올라가서 또 고쳐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이라든가 뭐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고
0: 네.
1: 일종의 그 실험적인 아이디어다.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 다 합쳐 가지고 사실은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건데 우리
0: 네.
1: 문제들 통합적으로 그게 이제 아직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수수님께서 외국에선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거 반대하잖아요.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논쟁거리가 좀 있겠네요.
1: 네. 어디에나 네. 아마 문제가 생길 겁니다.
0: 네. 다음으로는 짧게 요 스마트 안경 얘기를 해볼게요. 이 수능, 올해 수능이 이제 11월 19일에 실시되는데 올해부터 AI 스마트 안경 반입이 금지된다고 하는데 이 AI 스마트 안경, AI 안경이 같은 건가요?
1: 뭐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고요.
0: 네.
1: 스마트 안경은 이제 뭐 웨어러블 기기 전반을 말하는데 카메라
0: 네네.
1: 있고 마이크 있고 뭐 블루투스로 폰이랑 연결되고 이런 건데
0: 네.
1: AI 안경은 이제 거기에 AI 기능 뭐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해준다거나
0: 네.
1: 그런 걸 좀 덧붙인 거를 이제 AI 안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기본적으로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근데 이게 외관상으로 봤을 때 티가 안 나냐 이게 수능 반입 금지되고 또 그 예전엔 착용했다가 또 걸린 사례도 있고 그렇던데.
1: 네, 이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0: 네.
1: 사실은 질문을 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이나 이런 거 볼 때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이 AI 스마트 안경 자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 굉장히 편할 수도 있지만
0: 네.
1: 어쨌든 뭐 사생활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요지는 있어서
0: 네.
1: 이거를 시험장 같은 데서 금지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디서 얼마나 금지를 할 것이냐
0: 네.
1: 앞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직 좀 공론장에 오른 정도까지는 아닌 좀 그런 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0: 네.
1: 그런 좀, 좀 급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0: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도 또 생각할 거리도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카더가든의 나무 듣고 주말은 CBS 마무리할게요. 저는 내일 6시에 다시

0: SBS
1: 경기도가 드릴게요.
2: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1: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1: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1: 당연히 드립니다.
3: 예술인 기회소득.
1: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4: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0: D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합니다. 잡지사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이강민의 잡지사 하이라이트, 잡지사 주말 에디션, 매주 토요일 밤 8시부터 1시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다시 만나볼 에피소드는요, 대한민국의 월드컵은 진즉에 끝났지만 2026 북중미 월드컵은 상위 토너먼트로 접어들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돌풍과 화제의 팀을 한 팀 꼽으라면 바로 노르웨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의 바이킹의 역사. 내일 새벽 노르웨이 대 잉글랜드 8강전을 앞두고 같이 노저우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조선사에서 가장 끔찍한 역사의 순간이라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 하지만 사상자의 규모로 보나 그 여파로 보나 전란보다 훨씬 더 처참했던 순간이 있었으니 바로 17세기에 있었던 두 번의 대기근입니다. 박광일 역사 작가와 조선의 역병과 기근에 대해서 알아보죠. 잡지사 주말 에디션 함께 펼쳐봅니다. 이광민의 잡지사 7월호 네 번째 페이지, 바이킹 맨 뒷자리처럼 잡지사 청취율을 정점에 올려놔줄 남자죠.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우가차차 우가차. 아까 마오리 얘기군요.
1: 아니, 전혀 고증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이거죠. 노 저하죠. 노.
2: 어휴, 노를 저라. 노를 저라.
1: 어휴,
2: 노를 저라. 노르웨이. 노르웨이.
1: 자, 오늘의 썬문답 주제 아마 다들 전혀 눈치를 못 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2: 먼저 저희가 아주 어렵게 사진을 한 장 구했습니다. 보시죠. 바로 저 사진입니다.
1: 저 너무 쉽게 본 사진인데 뭘 어렵게 구해요. 예. 이거 월드컵 사진이죠?
2: 월드컵 사진인데 네. 붉은 악마는 아니에요.
1: 붉은 악마 아니네.
2: 붉은 악마는 아니고 그래서 노르웨이 응원단인데 그 지금 노르웨이 응원단인지 이른바 바이킹 롤을 하면서 응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노르웨이, 우리 노르웨이는 바이킹의 후예다.
1: 바이킹의 역사 오늘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궁금했던 주제예요. 바이킹이란 단어의 뜻도 궁금한데요.
2: 그러니까 바이킹은 어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1: 아, 그래요?
2: 자, 일단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바이킹은 민족 이름이 아닙니다.
1: 어? 바이킹족이라고 하잖아요.
2: 바이킹족, 아, 삐, 틀렸어요. 어, 우리가,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한민족, 뭐 일본, 중국, 한족 같은 민족 이름이 아닙니다.
1: 아.
2: 우리가 알고 방금 말씀드린 노르웨이, 뭐 스칸다나비아에 있는 뭐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까지 이른바 북유럽 국가들 있죠.
1: 네.
2: 거기에 우리가 바이킹이라고 부르는 민족은 굳이 따지면 노르드족이에요.
1: 노르드족?
2: 북쪽에 아.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1: 아, 예, 예, 예.
2: 노르드족 가운데서 바이킹은 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1: 어떤 직업이요?
2: 약탈하는 직업이요.
1: 그럼 당연히 노르드족이라고 다 약탈을 했던 건 아니라는 거네.
2: 아니죠. 노르드족 가운데서도 우리같이 썬킴같이 착한 사람도 있었고
1: 네.
2: 정말로 난 폭력이 싫어요 또 있었죠.
1: 평소에 뭐 농사도 짓고 그랬죠.
2: 농사도 짓고 그중에서 배를 타고 약탈 이른바
1: 네.
2: 약탈을 했던 그 직업군을 바이킹이라고
1: 아.
2: 한다.
1: 아. 이제 배를 타고 유럽 쪽으로 또 세계 곳곳으로 가면서 바다를 누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노르드인들이 이렇게 바다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건 결정적으로 훌륭한 배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2: 롱쉽. 말 그대로 긴 배.
1: 어.
2: 딱 저거.
1: 어, 저거 그냥 놀이공원에 있는 거네.
2: 놀이동산에 있는 그 바이킹이죠?
1: 네.
2: 근데 그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일단 바다로 나가야지 약탈하든가 뭔가 할 거 아니에요?
1: 네네.
2: 저게 바닥이 평평해요.
1: 아, 네.
2: 그래서 빠른 속도로 돌진할 수 있어요.
1: 아, 그런 장점이 있구나.
2: 그래, 네. 앞뒤가 없어요. 앞뒤가 똑같아가지고
1: 네.
2: 배를 돌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네. 이게 가벼워요.
1: 아,
2: 가벼우다
1: 네.
2: 보니까
1: 네, 네.
2: 들고 육지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킹의 그 발명품 가운데서 발명품이라기보다 발견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타르 있잖아요.
1: 타르?
2: 네. 그 석유에서 올라온 타르.
1: 그렇죠, 그렇죠. 예.
2: 그 아스팔트 같은 비슷한 네. 거요. 타르를 이 친구들이 찾아냈어요.
1: 아, 그래요?
2: 그래가지고 타르를 저 롱십 틈틈마다 바릅니다.
1: 어, 네.
2: 물이 안 새요, 방수가.
1: 아,
2: 잘 돼요.
1: 거길 메웠구나.
2: 그래서 정말 빠른 속도로 먼 바다까지 항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칸다나비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잉글랜드, 나중에는 우리가 노르망디라고 부르는 프랑스까지 어. 먼 거리까지 갔다가 약탈을 해올 수 있었던 거죠.
1: 아, 자, 롱십 얘기해봤고요. 아까 이제 뭐 바이킹 투구의 뿔이 고증이 안 된 거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실 바이킹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머리에 뿔 달린 투구 쓰고 도끼를 마구 휘두르는 막 잔인하고 거친 모습.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벌꿀주 원샷하고.
2: 약간 벌꿀주.
1: 이런,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2: 네.
1: 이게 다 그럼 고증이 잘 안 된 건가요?
2: 그 바그너의 오페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1: 바그너?
2: 네. 바그너가 이제 오페라를 만들면서 거기에 그 바이킹이 등장을

0: 해요. 네.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물론 바이킹들이 나중에는 기독교로 이제 그 개종을 했습니다. 아. 하지만 바이킹이라고 하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종교가 네. 종교라보다 신을 오딘 믿잖아요.
1: 오딘, 오딘, 북유럽,
0: 북유럽 예, 오딘. 오딘과 토르,
1: 토르 아빠, 토르 아빠,
0: 어. 토르 빵, 어. 망치, 똥똥똥똥 망치. 네. 그러니까 이런 이교도 야만인들을 조금 더 야만인 같이 우리 묘사할 방법이 뭐가 없을까? 투구에 뿔 달아라. 그래서 아. 무대 연출로 만들어진 거예요. 바그너의 뮤지컬이에요.
1: 오페라에서 처음 그 이미지가.
0: 그렇죠. 아. 그게 이제 나중에 정말로 뭐 영화라든지 TV 드라마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바이킹은 네. 이걸 쓰고 있다라는 네. 오해가 생긴 아. 거죠.
1: 그럼 실제로는 뿔 없이 이런 돈 모양만 이렇게
0: 아니 실제
1: 쇼트트랙 선수처럼 쓰는 건가요?
0: 그렇죠. 바이킹도 네.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투구에다가
1: 아 저런 느낌?
0: 심지어 그 눈구멍도 딱 보호가 되는 그 선글라스 같은 보호대가 있었어요.
1: 아, 중세 기사들 투구 같네.
0: 똑같아요.
1: 비슷하네. 그리고 이제 약간 그 광기 어린 전사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제 광전사 버서커라고도 하는 이제 게임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 그런 이미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베르세르크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네. 그 광전사. 여기서 광은 진짜 미친 전사들이거든요. 네네네. 설에 따르면은 그 광대 버섯을 먹은 술록의 오줌을 마시고. 쉬아를 아~ 마시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네. 여기에 약간 그 엠페타민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약간 환각 증세를 보이면서 전투에 임했다. 아~ 그래가 진짜 미친 전사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 그것도 있지만 네. 실제로 바이킹 전사들은 진짜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1: 왜 그랬을까? 네.
0: 그 북유럽 신화 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네. 오딘도 있고 뭐 토르도
1: 있고 로키도 있고
0: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가운데 영단어 가운데서도 그 북유럽 출신들이 많아요. 오딘의 날이 영어로 바꿔진 것이 웬스데이예요. 어. 그리고 토르의 날이
1: Thursday이고
0: 이런 식으로. 예. 이 양반들이 뭘 믿었냐면은 네. 정말로 오딘 신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싸우다가 죽으면은 발할라라는 곳으로 간다라고.
1: 발할라.
0: 발할라라고 해서 정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1: 그 뭐
0: 패러다이스예요.
1: 패러다이스야. 천국.
0: 천국이요. 그래서 기록은 없지만 이 광전사들이 싸우다가 전사를 했을 때 웃으면서 죽었대요. 아. 나는 발할라 가서 오딘 신과 같이 난 파티를 한다.
1: 그게 명예였구나 그 사람들한테는.
0: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전사는 맞습니다.
1: 아, 용맹한 전사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럼 선생님 역사에서 언제부터를 바이킹 시대라고 합니까? 뭐 바이킹의 시대를 알린 결정적 사건이 있었을까요?
0: 그 타임머신을 타고 네. 793년으로 가봅시다.
1: 아, 오랜만에 탄다. 이거 쓰세요.
0: 네. 쓰고. 때는 서기 네. 793년. 아,
1: 통일신라 시대네.
0: 으쌰. 으쌰. 여기는 지금 잉글랜드 영국의 동북 지역. 동북 지역에 있는 한 외딴 섬이에요.
1: 아, 잉글랜드.
0: 이 외딴 섬 안에는 린디스판이라고 하는 사원,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1: 예.
0: 수도원, 네. 당시에 네. 793년이니까 이미 이제 기독교는 다 브리튼 섬에 정착을 했고, 네. 수도원도 나름 정착을 많이 했어요. 특히 산속과 외딴 섬의 수도원들이 많았거든요. 네. 조용히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뭐, 기도하시라고요. 여기도 돈들이 많았어요.
1: 수도원에?
0: 수도원에.
1: 아, 그래요?
0: 기부를 하니까. 뭐 이것도 하십시오, 저것도 하십시오. 뭐 금전도 바치고. 네네. 그리고 또 십자가 같은 경우는 당시에 뭐 싼 걸로 만들었겠습니까? 비싼 걸로 만들었겠죠. 네. 여기 조용한 린디스판 수도원에 네. 저 멀리 앞바다에서 누군가 노를 젓고 오기 시작해요.
1: 루. 무섭다.
0: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킹의 첫 유럽 습격이었어요.
1: 잉글랜드에 있는 수도원을 친 거예요?
0: 793년 린디스판 수도원 침략. 이게 진짜로 첫 유럽사에 등장한 바이킹의 시작이에요.
1: 아, 그래요?
0: 793년 이 린디스판 수도원 침략부터 네. 300년 동안을 이른바 바이킹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1: 아, 300년 정도를.
0: 이때부터 네. 다 휘젓고 다녀요.
1: 한 8세기부터 한 11세기 정도.
0: 그렇죠. 그래서 뭐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노르망디도 네. 원래 바이킹의 땅이었었죠. 프랑스. 네. 그러니까 크게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일단 잉글랜드로 온 쪽 바이킹도 있었고 네.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의 프랑스 파리까지 들어가거든요. 네. 파리 공방전을 벌려요. 이쪽 바이킹도 있었고 네. 아예 동쪽 내륙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의 키우

0: 키이우
1: 우크라이나 수도 쪽으로 들어간 바이킹도 있었고 야. 나는 다 싫다. 네. 나는 저 멀리 항해해가지고 네. 탐험을 하겠다라고 네. 했던 탐험가 바이킹도였어요. 아. 그 바이킹들은 지금의 뉴펀들랜드라고 해서 캐나다까지 도착을 합니다.
0: 캐나다?
1: 와. 캐나다.
0: 멀리도 갔네.
1: 이건 증명이 됐어요. 그 캐나다의 뉴펀들랜드에 네. 바이킹의 정착 마을이 발견됐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콜럼버스보다 무려 500년 전에 신대륙에 도착했던 유럽인들이다. 라고 증명이 됐어요.
0: 정말 유럽 곳곳 또 북미 대륙까지 종횡무진. 아, 그 당시에 아무래도 뭐 좀 척박하고 환경이 그래요. 농사도 어렵고 그랬겠죠.
1: 너무 이제 인구도 폭발을 했고 네. 스칸다나비아에 네. 부족끼리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 노르드족 간에 네. 싸우다가 야 이리 와봐 이리 와. 왜 우리끼리 싸우냐. 우리끼리 싸울 바에는 차라리 눈길을 좀 밖으로 돌려가지고 밖으로 나서 약탈질을 하자. 아. 해가지고 듣던 소문이 야 지금 잉글랜드 가면은 네. 그 수도원에 돈 많대. 아. 그래? 우리가 있는 롱십도 있는데 한번 가볼까? 그리고 지금 프랑스 당시에 서 프랑크 왕국이었거든요. 네네네. 거기 파리란 데 가면 돈이 네. 그렇게 많대. 어. 가자. 네. 그때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약탈질을 네. 시작했다.
0: 아, 그럼 바이킹이 향한 곳들을 차례차례 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잉글랜드 관련해서 바이킹이 나라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일이 있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1: 그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린디스판 수도원을 네. 쳤을 때 네. 이른바 영국은 편의상 영국이라고 할게요. 네. 영국은 7왕국 시대였습니다.
0: 7개의 왕국이 있었네요.
1: 7개의 왕국들이 있었어요. 그 다 앵글로 색슨족들이 만든 왕국들이었거든요. 네네. 7왕국을 그 지금 방금 그 말씀드렸던 그 수도원은 네. 노섬브리아 7개 왕국 가운데서 노섬브리아 소속 왕국 그 수도원이었어요. 네. 여기서부터 바이킹이 상륙해가지고 7개 왕국을 다 각계 격파로 치고 나갑니다. 야. 앵글로 색슨
0: 어딘가 살아남았나?
1: 그 7개 네. 왕국 가운데서 웨섹스 왕국이 있었습니다.
0: 웨섹스.
1: 네. 웨섹스 왕국의 한 걸출한 지도자가 네. 내가 이걸 다 막겠다. 라고 하면서 막아내요.
0: 그 누굽니까 그게?
1: 바로 알프레드 대왕이요.
0: 대왕이라 그래요?
1: 영국 역사 가운데서 처음으로 누구 더 그레이트 대왕이라는 호칭이 붙는 첫 왕이에요. 알프레드 대왕이요.
0: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1: 알프레드 대왕 긴 영국 역사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네. 알프레드 대왕이 지금 나머지 6개 앵글로색스 왕국이 다 망하는 그 가운데서 네. 정말로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바이킹들을 몰아냅니다.
0: 아 그래요?
1: 몰아낸다기보다는 네. 선을 딱 그어요. 네. 데인로라고 하거든요.
0: 데인로?
1: 당시 영국에서는 그 들어온 바이킹을 데인족이라고 불렀어요.
0: 데인족?
1: 그 데인족이 나중에 세운 나라가 덴마크거든요.
0: 아 덴마크. 데인의 땅 뭐 이런 건가?
1: 그렇죠. 야! 역시. 그래서 데인족과 협상을 해요. 네네. 이리 오라고. 선 딱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너희 바이킹 땅 하라. 네. 그 이 밑에는 우리가 앵글로색슨 왕국을 유지하겠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바이킹이 점령했던 그 땅을 데인로라고 지금 부르는데 네. 이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가 많이 또 들어와요.
0: 어떤 거요? 썬킴의 영어 한마디 오랜만에.
1: 데인로를 네. 통해서 들어온 그 바이킹 단어 중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give, take, want 이런 동사들이 들어와요.
0: 기초 300단어 안에 다 들어가는
1: 거 같은데. 다 들어와요.
0: 예, 예.
1: 그때 데인로가 안 들어왔으면 네. Can I give you something? 안 쓰고 있다니까요.
0: 예. 노르디인의 언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바이킹의 언어입니다.
0: Give and take가.
1: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네. 말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랑 잉글리시라는 영어가 네. 굉장히 여러 개 다 섞인 거예요. 자 그리고 네. 이 알프레드 대왕이 막아냈잖아요. 네. 막아낸 다음에 뭐 하냐면 네. 바이킹 애들이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른다. 네. 네 대왕. 어떻게 할까요? 강화도에 가면 보.
0: 그러니까 아, 보.
1: 진 있잖아요.
0: 갑자기요? 예, 예, 예. 예, 있죠, 있죠.
1: 광성보.
0: 있죠, 있죠.
1: 초지진. 네, 예, 예. 이런 같이. 네.
0: 약간 작은 성벽 같은.
1: 요새를
0: 예.
1: 만들어라.
0: 요새, 예.
1: 그 요새를 B-U-R, bur, 또는 부르. 여러 가지 발음이 있는데.
0: 거기서 보가 나온 건가요? 네, bur라고 하는데.
1: 버 예. B-U-R이라고 하는 그 네. 성보다는 작은. 요새. 광성보랑 똑같아.

0: 형, 네네네. 약간 요새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쳐들어 내려올 경우에 네. 예를 들어서 A라는 B와 버드가 당했을 경우에 네. 여기 A에 있던 주민들과 병사들은 바로 옆에 있는 C든지 D로 이동을 하라. 이런 식으로 네. 다 그
1: 시스템을
0: 시스템 짜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자치단을 또 만들어요. 네. 이 버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주민들을 모아서 살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뭐냐. 네. Sure.
1: Sure.
0: S-H-I-R-E.
1: 아, 요크셔, 버크셔 할 때 셔?
0: 요크셔, 버크셔.
1: 아, 셔. 그 영국 지명에 많잖아.
0: 그렇죠.
1: 셔, 셔. 예, 뉴햄프셔.
0: 뉴햄프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예, 예. 그리고 버 같은 경우에도 예. 그 영국이라든지 특히 뉴욕에 가시면요. 네, 네, 네. 뉴욕의 자치구를 보로라고 해요.
1: 미들스보로 이런 거.
0: 그렇지, 그렇지.
1: 그래. 미들스보로 또 뭐 원크롱 많지, 많지.
0: 브롱스보로.
1: 피터스보로 이런
0: 그치,
1: 거 있잖아.
0: 그렇지, 보로. 근데 뭐 먹으시냐.
1: 예, 예, 예.
0: 그 자치구를 보로라고 하거든요.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다 알프레드 대왕 덕분이다.
1: 아, 그렇구나.
0: 그리고 알프레드 대왕이 대왕 이유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네, 네, 네. 저 양반 덕분에 앵글로색슨 왕국이 유지가 돼가지고
1: 그렇지, 그렇지.
0: 오늘날의 잉글랜드가 유지가 돼요.
1: 아, 그래서 오늘날, 대왕이구나. 네,
0: 오늘날의 잉글랜드를 살려준 대왕이라고 해서 대왕 호칭을 붙입니다.
1: 네네.
0: 그 영국에는 알프레드 대왕이 있었다면 네. 바이킹, 그러니까 노르드족이죠.
1: 네.
0: 노르드족도 통합의 상징이 있었어요.
1: 누굽니까?
0: 다 통합하자. 네. 우리도 하나로 뭉치자.
1: 네.
0: 근데 그 양반이 네. 이가 파란색이에요.
1: 아, 파란이?
0: 파란이에요.
1: 아, 나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해보세요, 해보세요.
0: 그 예, 예, 왕의 예. 별명이 블루투스예요. 아, 진짜로, 진짜로.
1: 아니, 근데 왜 블루투스를 왜 따온 거지? 그 네? 단어를? 통신용어로?
0: 이게 에릭슨사가, 네. 네, 네. 에릭슨사가 통신사 뭔가 연결시켜주잖아요.
1: 그래, 그래. 이거 들어봤어. 맞아, 맞아.
0: 그래가지고. 네.
1: 아, 통합시킨 왕이니까.
0: 다 통합시킨 왕이다.
1: 아, 그래서 연결된다.
0: 그럼 이 시스템은 뭐라고 할까? 우리 바이킹의 그 통합의 대왕. 네, 네. 블루투스 대왕 이름 쓰자.
1: 우리 바이킹 없인 우린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0: 그래서 블루투스 예. 마크 있잖아요, 저거요.
1: 네네.
0: 블루투스 마크가 블루투스 막 왕의 그 이니셜이라니까요, 지금요. 지금 블루투스 왕의 그 이니셜이에요. 저거요.
1: 아, 그러네. 우리 또 야, 블루투스 이건... 앞으로 연결할 때마다 이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0: 맞습니다.
1: 예. 맞습니다. 자, 바이킹과 잉글랜드의 관계는 이렇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노르망디까지 바이킹이 진출했다 그랬죠?
0: 그 아까 롱쉽을 타고 네. 샌느강까지 내려옵니다.
1: 야.
0: 샌느강까지 내려와가지고 샌느강 타고 쭉 올라가요.
1: 네.
0: 올라가서 지금의 파리까지 옵니다.
1: 네.
0: 당연 그때는 프랑스가 아니라 서프랑크 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파리에 돈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라고 나오라고
1: 네.
0: 나오라고
1: 아, 빙을 뜯으러 간 거죠?
0: 빙을 뜯으러
1: 예,
0: 간
1: 빙을 요구하러
0: 나와, 나와, 예, 나와. 예. 안 나와요.
1: 네.
0: 그 지금도 그 샌느강에 가면 하중도라고
1: 네.
0: 여의도 같이. 네. 그 샌느강에 조그만하기보다는 섬이 두 개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섬. 당신은 그 두 섬이 파리였어요.
1: 네네.
0: 그 섬에서 문 걸어 잠그고 안 네. 나오는 거예요. 그 서프랑크 수도에서.
1: 네네네.
0: 그 무려 10개월 동안 공방전을 펼칩니다.
1: 야.
0: 그래서 바이킹도 지치고 그 당시에 이제 서프랑크 왕국도 지치고,
1: 지치고.
0: 해서 뭐 하냐면 서프랑크 왕국에서
1: 네.
0: 함락 안 돼요.
1: 네.
0: 돈을 줘요. 이거 먹고 떨어지십시오.
1: 오.
0: 그리고
1: 네.
0: 떨어졌는데도 계속 와요. 솔직히 한
1: 근데 돈으로 한... 협상하면 거기서 그칠 수가 없어. 계속
0: 야야.
1: 옵니다. 계속
0: 그러니까
1: 옵니다.
0: 걔 돈 주더라야 네. 5만 원? 내가 야, 난 4만 원에 갈게. 이게 된다니까.
1: 맞습니다. 예.
0: 하도 오니까 네. 스탑. 스탑. 너 바이킹족, 노르드족, 샌느강 하구원 지역에 땅 떼줄 테니까 거기에 너희들은 정착해서 살라고.
1: 아, 예, 예.
0: 정착해서 살고
1: 네.
0: 우리가 공작 지휘 줄 거고 뭐 야, 너 기독교로 개종해.
1: 예, 예.
0: 개종하려면 이거 다 대줄게.
1: 아.
0: 단 우리가 너한테 공작 지휘 주고 공국 만들어주고 곰국 아니에요.
1: 네.
0: 공국 만들어주고 다 할 테니까
1: 네.
0: 다른 너희 똑같은 패거리 바이킹이 오면 네가 막아달라.
1: 아,
0: 그래서 당시에 바이킹 지도자였던 롤로라고 있었어요.
1: 롤로.
0: 이리 놀러 오세요가 아니라 롤로예요.
1: 예. 예, 예.
0: 롤로가 서프랑크 왕국과 손을 잡습니다. 하겠습니다.
1: 예, 예, 예.
0: 라고 하면서
1: 네.
0: 바로 기독교를 개종하고
1: 네.
0: 그리고 공작 지휘 받고 그 땅에 눌러 앉아요. 이 땅이 노르드족의 땅이라고 해서 노르망디가 돼버려요.
1: 아.
0: 우리도 알고 있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1: 아, 노르드족의 땅이구나, 노르망디가.
0: 근데 오래 예. 가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급속도로 프랑스화가 됐기 때문에
1: 예, 예, 예.
0: 갑자기 뭐 바이킹 마시다가
1: 와인 마시고.

0: 이다도 시다 시골 하다가 발게트 하고 빨리 프랑스
1: 동화가 빨리 돼.
0: 동화가 빨리 되고.
1: 아. 그런데 그 프랑스에 정착한 바이킹 후손들이 다시 영국을 정복하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0: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1066년 1066년이 영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1: 이거 무슨 일이 있었나요?
0: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은 진짜 드 보잡 섬나라였어요. 아무도 누구? 영국? 할 정도로요. 당시 이제 영국에서 편의상 영국이라고 할게요. 영국에서 이제 왕이 사망하면서 왕위 약간 계승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러니까 노르망디의 그 왕이라고 할게요. 왕이었던 윌리엄이 우리도 지분이 있다. 약간 뭐 친척 가운데 누구누구가 있었어요. 왕자리 공석이지. 나 윌리엄, 노르망디의 윌리엄이 그럼 내가 잉글랜드의 왕도 하겠다. 라고 하면서 당연히 잉글랜드에선 오케이.
1: 가소롭구만.
0: 가소롭구만. 너 지금 나보고 가소롭다고 했냐? 해서 바로 바다 건너 넘어가가지고 박살을 내버려.
1: 아 진짜요? 윌리엄이?
0: 헤이스팅스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헤이스팅스라는 지역에서 잉글랜드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듣보잡 섬나라였던 영국이 드디어 유럽 대륙에 편입이 된 순간이었어요.
1: 아 생소했던 영국이 유럽에 편입이 됐다.
0: 왜 나름대로 프랑스와 연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1: 아 그렇죠. 윌리엄은 프랑스 지금 물이 들은 사람이니까.
0: 그러니까 바이킹의 후손이지만 그냥
1: 프랑스죠.
0: 실질적으로 프랑스 사람이에요. 여기서 또 큰 변환점이 발생합니다.
1: 어떤 변환점이?
0: 프랑스 바이킹이 호였지만 프랑스 사람이었던 윌리엄이 이제 그 지배층이 됐잖아요. 언어가 달라져요. 영국 언어가.
1: 어떻게요?
0: 하층민이 쓰는 언어와 상류층 프랑스인들이 쓰는 단어가 달라져요.
1: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0: 예를 들어서. 하층민들 원래 살고 있던 잉글랜드인들은 소, 돼지 잡아도 못 먹어요. 비싸니까.
1: 그렇겠죠.
0: 근데 프랑스에서 건너온 귀족들은 그걸 먹었겠죠.
1: 그렇겠죠.
0: 그래서 키우던 동물과 먹는 동물의 단어가 달라집니다. 카우,
1: 비프,
0: 피그,
1: 포크
0: 이런 식으로.
1: 쉽,
0: 머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귀족 언어와 하층민 언어가 이때부터 달라져요.
1: 그러니까 프랑스 언어의 영향도 받게 되는 거네 영어가.
0: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시스템이 꽤 오랫동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무슨 뭐 그 장미 전쟁 등등등등 그 프랑스 영국의 귀족들은 쭉 프랑스로 썼어요.
1: 아 프랑스랑은 요렇고 그리고 아까 이제 지금의 우크라이나인 키우 지역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역사와도 연결되나 보네요.
0: 강을 따라가지고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서 지금의 키우, 우크라이나의 수도죠. 거기까지 갑니다. 저희가 약탈의 고향이에요, 저희가요.
1: 아, 워낙 풍요로운 땅이라서.
0: 워낙에 그죠? 곡창지대고 하다 보니까 약탈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살고 있던 진짜 원주민들이 딱 보니까 피지컬이 다르잖아요. 루라고 보니까
1: 무섭죠.
0: 그러니까 이왕 오신 김에 그럼 여기 우리 지배층이 되시고 그런 다음에 그 우리 좀 잘 보호 좀 해주십시오.
1: 아 그래요.
0: 라고 부탁을 해요.
1: 예.
0: 그래서 거기에 들어온 바이킹족들이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이 들어온 바이킹족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루스라고 불렀어요.
1: 루스.
0: 네. 그 루스가 정착을 합니다.
1: 네.
0: 키우에 루스가 정착하는 거죠. 이 루스가 러시아가 돼요.
1: 아 그래 이거 아 루스가 맞다. 바이킹을 뜻하는 바이킹. 거죠.
0: 아, 지금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어떻게 보면 바이킹의 후예들이에요.
1: 벨라루스 할 때 루스도.
0: 벨라루스도. 그렇지. 벨라루스가 우리가 제가 세계사 공부할 때는 백 러시아로 배웠어요.
1: 아 벨라루스를.
0: 벨라가 화이트란 뜻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백 러시아가 벨라루스예요.
1: 백루스. 야, 오늘 좀 용어의 그 기원을 많이 알게 됩니다. 아, 정말 활동 영역이 굉장했던 바다 위의 정복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바이킹이 어쩌다 역사에서 흔적이 점차 사라지게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0: 그래서 문자를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문자. 그러니까 바이킹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그 유럽에 동화되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급격하게 현지화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그냥 유럽인이 돼버립니다.
1: 아, 자연스럽게?
0: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바이킹이 사라졌다기보다는 그 유럽인들 우리가 말하는 북유럽이 아니라 유럽 본토와 동화가 되었다.
1: 섞인 거지.
0: 섞인 네. 거라고 보.

0: 넣으면 되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예. 자, 바이킹은 이민족 뭐 약탈자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유럽 역사에서 바이킹 역사를 빼놓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유럽의 역사를 엮은 바이킹 역사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강민의 잡지사 주말 에디션.

0: 여민의 잡지사 7월호 네 번째 페이지. 역병과 잡귀를 물리쳐준다는 장승과 왠지 모르게 닮은 분이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0: 키도 워낙 훤칠하시고 직각 어깨.
1: 그거는 비슷한 것 같네요.
0: 직각 어깨.
1: 그렇죠.
0: 자, 오늘은 역사 속 역병과 기근에 대해서 우리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가 뭐 전염병이나 굶주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끔 이제 사극에서 역병이 크게 돌거나 뭐 대기근이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면 아 진짜 생지옥이 따로 없구나 싶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박광일 선생님과 실제 역사 기록을 토대로 관련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역병 얘기부터 해보면 호환마마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1: 그렇죠.
0: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컸을 것 같은데요.
1: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염병 특히 마마 천연두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도 익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인데
0: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마마병을 외국에서 알고 있었다.
1: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던 존재가 사실은 병자호란 당시에 청나라 사람들입니다.
0: 아, 조선은 마마가 창궐한 적이 있어서
1: 그렇죠.
0: 조심해야 된다.
1: 그러니까 이 전쟁 빨리 끝내지 않으면 우리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전염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경험치를 가지고 상식을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계속해서 전염병을 받으면 때에 따라서는 그 부분에 일정한 면역력이 생기는데 네. 외부에서 들어갔을 때는 아예 그게 괴멸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당시에 청태종 그러니까 홍타이지 같은 경우가 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그러니까 지도부의 의도가 바로 뭐냐면 조선의 천연두.
0: 아, 그래요.
1: 라고 생각을 하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호환도 만만치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
0: 호환도 호랑이. 두려워했군요.
1: 그렇죠.
0: 조선의 호환을.
1: 예.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식으로 예전에 호환마마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게 조선 시대에는 당면한 위기, 위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0: 네.
1: 여기에서 이제 마마는 천연두만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그 시절에 있었던 전염병들을 다 가리킨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다르게 이제 그때는 뭐 병명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욕을 할 때 많이 쓰는 표현 연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티푸스 계열 장티푸스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거 걸리면 큰일 나는구나
0: 그렇죠.
1: 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더불어서 당시에 이제 이 흐르는 보통 역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제 전염되는 병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0: 역병.
1: 그래서 뭐 두창, 천연두, 그다음에 이제 학질, 그다음에 홍진, 홍역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전염병은 혼자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0: 혼자 오지 않는다.
1: 왜냐하면 전염병이 생긴다라는 얘기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의 영향이긴 하지만 결국은 그거를 지켜낼 수 있는 면역력이 떨어졌다라는 거고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0: 그렇죠.
1: 그러면 당시에 왜 이 면역력이 떨어질 정도 건강 상태가 집단적으로 좋지 않았을까?
0: 어떤 영양 상태나 위생 상태일
1: 그렇죠.
0: 텐데.
1: 그렇죠. 결국은 그게 결국은 식량의 문제인데
0: 식량.
1: 그 식량 문제를 바로 타격하는 게 이제 기근.
0: 기근.
1: 그래서 우리가 기근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은 덜 예전까지 다뤘다가 최근에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이 기근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의 어떤 비참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어쨌든 기근이 일어나게 되면은 행정체계도 약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병을 막기 위해서 마을 단위로 봉쇄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0: 허준 같은 데도 그렇게 봉쇄하더라고요.
1: 네.
0: 지금은 이제 전염병이 퍼지려고 하면 역학조사 통해서 원인을 빨리 규명하는 게 당연한 수순인데 조선시대에도 이런 식으로 병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까요?
1: 네. 조사가 이루어졌고 나름의 원인 분석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과학적이지만은 않습니다만은 나름 합리적으로 이해할 방식을 찾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기상이변. 그러니까 날씨가 갑자기 춥거나 덥거나 계절에 어울리지 않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음양의 부조화.
0: 아, 또 음양.

0: 음향이 나오는
1: 예, 음향 이론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요. 네. 세 번째는 놀랍게도 하천이나 하수도의 문제.
0: 어, 이건 정확하네.
1: 그렇습니다. 어, 예. 그래서 우리가 영국의 콜레라 얘기할 때 어, 그렇죠. 하수도 문제로서 인식을 하고 예. 처음으로 세균이라는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했었잖아요. 어, 예. 그다음에 네 번째. 억울하게 죽은 원기 잡귀의 문제.
0: 과학적으로 잘 나가다가 또 이런 게 하나 들어가네요.
1: 그리고 네. 사람들이 네. 많이 모이면 역병이 돈다. 그러니까 이런 한 여섯 가지 정도로 분석을 했는데 네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뭐 제 기준으로 본다면 음향, 그다음에 원기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일정하게
0: 지금도 통하는
1: 그렇죠 예, 역병에 그렇죠.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역병에 대해서 조선은 국가 차원으로 이제 그걸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려 이전에는 전염병이 돌았다라는 기록이 많지 않아요. 그 얘기는 전염병이 없었던 게 아니라 조사를. 국가 차원으로 관리할 정도의 행정 체계를 갖고 있지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조선은 이와 다르게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지방관이 먼저 뭐 지역에 있는 장관, 관찰사한테 보고를 하면 관찰사는 다시 그거를 중앙정부에 보고를 하는 체계를 갖고요. 네. 그럼 거기에 따라 조처라든지 후속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들이 아주 좀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오. 그래서 세종 때 이 전염병 환자 보고 체계를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서활인원 또 서활인서라고 하는 이제 빈민을 구제하는 병원인데 여기서 5일에 한 번 정도 사원부에 보고를 하는데 전염병 환자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5일마다 한 번씩 그 중앙정부에 보고를 하는 거고요. 예. 지방에서도 10일 그다음에 한 달 그다음에 분기별로 모아서 그러니까 보관을
0: 상시 보고 체계네.
1: 상시 보고 체계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돌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뭐 마을을 폐쇄를 하든지 의원을 파견하든지 하는 후속 조처를 취하기 때문에 네. 이런 체계가 갖췄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에는 역병이 굉장히 많이 돌았구나라는 걸 왜 이렇게 역병이 많지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보고 체계가 잡히니까.
0: 그러니까 그 기록에 많이 남았다는 건 그만큼 조사를 많이 하고 관리를 잘했다는
1: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이 역병이 많았던 게 아니라 이제 이 시대에 이런 관리 체계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기록에 남을 정도로 좀 영향력이 있었던 역병은 조선시대에 얼마나 빈번하게 돌았을까요?
1: 네. 네. 그래서 그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던 그 병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계속 기록을 했는데 조선시대 전체를 볼 때 역병이 발생한 해가 32%. 그러니까 100년 중에 32년은 전염병이 돌았고요.
0: 역병이 돌았다.
1: 그렇지 않은 네. 해가 이제 68%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준을 보면은 3년에 한 번 정도는 어디선가 전염병이 돌고 있었던
0: 제법 거예요. 큰 역병이
1: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더 흥미로운 게 연대별로 세기로 나눠서 보니까 15세기는 한 22%, 16세기는 32%밖에 안 되는데 네네. 그런데 17세기에는 무려 50%, 그다음에 18세기에는 41%로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0: 1600, 1700년대
1: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1600, 1700년대 그리고 기록이 좀 미진하긴 하지만 1800년 초에 예. 굉장히 많은 전염병과 관련된 보고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수치를 다른 연구자들이 이제 중국하고 일본에서 그 연구한 거를 비교해 보니까 네. 중국보다는 약간 적은 사례.
0: 아 그래요?
1: 네, 그렇지만 일본보다는 또 약간 많은 사례였으니까 한반도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면들하고 연결해 보면 중국은 안에서 계속 전염병이 있었지만 그 빈도가 좀 많고 네. 한국은 딱 일본보다는 적은 중간 정도 형태였구나. 아, 예, 예, 예.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대체로 전염병이 일어나는 원인들은 인구 유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있던 병이 아니라 새로운 병을 그 사람이 앓고 있진 않지만 세균인 채로 바이러스인 채로 가져오는 경우가 그럴 있잖아요.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이에요.
0: 아, 전쟁 때.
1: 네.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일본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명나라에서 원군이 오잖아요.
0: 아, 예.
1: 근데 원군에 수십 개에 해당하는 여러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네. 아프리카 사람들도 오니까.
0: 아,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 맞아.
1: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마카오를 통해서 이제 들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앓고 있지 않지만 또 중국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알았지만 네. 이제 조선 사람들로 보면 처음 만나는 질병이
0: 그렇죠.
1: 되는 예.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홍타이지가 무서워했던 것과는 별개로 또 여진인들이 생활하던 것과 우리가 생활하는 게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온 질병도
0: 우리도 무서워.
1: 그렇죠. 예. 있을 거다. 예. 이런 면에서 볼 때 인구 이동이 중요한 요소여서 실제로 지금으로 치면은 한반도 북부 지역, 평안도, 함경도, 그다음에 그 경기도 일대의 역병의 발생 비율이 높았던 것들은 이런 인구 이동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예. 이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 거죠.
0: 아무래도 외부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0: 전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지니까요. 근데 이거 말고도 조선사 최악의 역병, 더 나아가 최악의 대기근을 가져온 주요 요인이 있었다던데.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병도 결국은 기근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결과일 수 있지만 사실은 못 먹어서 그런 상황이 나타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0: 연령이 떨어지고.
1: 그게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대기근과 연결된 기후의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0: 기후 요인이 있군요.
1: 그렇죠. 예, 예. 바로 이제 소빙기 또는 소빙하기라고 하는 것들이 네. 12세기부터 한 18세기까지 치는데 특히 17, 18세기에 강력하게 들어오잖아요.
0: 아, 그 여름이 없는 해.
1: 맞습니다.
0: 지구에 너무 추워가지고.
1: 6월, 7월에 눈이 온다거나 네. 그다음에 서리가 내리거나 네. 이런 사례가 실록 속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면은 그게 가능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여러 자료를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유럽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그렇죠. 벌어졌었잖아요.
0: 아까 말씀하신 통계에서 16, 17세기랑 일치하는 거 아닌가요?
1: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역병이 퍼져나갔던 것들의 결정적인 영향은 이제 처음에는 병자호란 임진왜란 같은 어떤 외부의 인원이었었지만 예. 결국은 이 소빙기라고 하는 기후가 농사에 타격을 주니까 예. 결국은 먹고 살 게 없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초건 목표로 연명을 하지만 네. 그거 갖고는 제대로 된 영양 상태가 안 되니까 아주 약간이라도 바이러스 또는 세균에 노출이 되면은 네. 바로 이게 전염병으로 드러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0: 참고로 1600년에서 1800년 사이 지구 평균 기온이 평균 1도 정도 떨어졌는데 뭐 1도 그게 뭐 대단한가 싶을 수도 있지만 연평균 기온 2, 3도 떨어지면 빙하기로 분류할 정도라고 하니까 1도 떨어진 것도 굉장한 거라고 합니다. 예.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거를 이제 지금 많이 알고 계시죠. 경신대기근.
0: 그러니까 경신대기근이 이때인 거죠.
1: 그렇습니다. 현종 때.
0: 예.
1: 그러니까 이 경신대기근이 바로 이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현종이 굉장히 현명한 임금으로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 시대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속 논쟁. 그렇지만 예속 논쟁은 위에서 벌어지는 논쟁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한국 역사를 뒤바꿀 정도의 중요한 인명의 피해가 입었다고 평가하는 게 임진왜란이거든요.
0: 네.
1: 7년 전쟁. 네. 그게 보통 한 100만 명 정도가 희생됐을 거다.
0: 사망자가.
1: 그래서 네. 500만에서 700만 정도의 조선 인구 중에서 한 100만 명 정도가 죽었을 거다.
0: 네.
1: 그로 인해서 조선의 농경지부가 황폐화되고 모든 시스템이 무너졌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0: 네.
1: 이 경신대기근은 딱 2년 만에 한 140만 명 정도가 죽었을 거다라고 보면 7년에 100만 명 그것도 막 전쟁이라는 참혹함 속에서
0: 그렇죠.
1: 납득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거는 2년 만에
0: 2년 만에 140만
1: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수치가 늘어요. 처음에는 한 60만 80만 예. 80만 100만
0: 예.
1: 하다가 대체로 100만이 좀 가다가 최근 연구 성과에서는 한 140만 정도는 희생당한 것 같아 죽은 것 같아
0: 엄청난
1: 라고
0: 사건이네.
1: 얘기를 하니까 전체 인구의 뭐 한 11%에서 20% 그
0: 네.
1: 사이. 그러니까 전체
0: 네.
1: 인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이제 이런 정도로 나타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 역병이 크게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0: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요인이다 보니까 이때 뭐 홍수, 서리, 우박, 가뭄 이런 게 다 연이어서 왔던 모양이에요.
1: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역병의 상황도 이전하고 다른 게 이전에는 어떤 한 지역에서 뭐 전라도면 전라도 평안도면 평안도
0: 네.
1: 이렇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이 시대의 역병은 뭐냐면 팔도 전체 전라도 경상도 가릴 것 없이
0: 네.
1: 전국으로 쫙 다 퍼져나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0: 예.
1: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0: 네.
1: 그리고 그 전염병의 치사율이 예를 들어 현종, 숙종, 영조 때는 한 45% 병에 걸렸다라고
0: 치사율이?
1: 보고된 사람 이 마을 사람들이 병에 걸렸습니다라고 하고 나중에 조사해 보면은
0: 네.
1: 한 절반 정도가 죽어 있는
0: 우리 진짜 팬데믹 때도 너무 그게 체감이 많이 됐었는데
1: 그렇죠.
0: 훨씬 더 끔찍한 상황입니다.
1: 훨씬 더 끔찍한 예. 상황이고 예. 결국은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농사를 또 못 짓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 네. 심지어 그때는 자연재해에다가 사람 전염병뿐만 아니라 구제역까지 창궐하면서 그 귀한 소들을 집단 피해사시키는 정말 재앙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실록 등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굶주림에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구제역으로 피해사한 소를 땅에 묻어놓은 거를 다시 파내서 잡아먹었다가 이제 당연히 탈이 났겠죠.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그 참혹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심각한 역병과 대기근이 닥쳤을 때 나라에서 손을 놓을 순 없잖아요.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왕이 이제 그 본인의 행동을 삼가고 먹는 것들을 줄이

0: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제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전염병이 걸리면 나라에서 뭘 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이러스는 방법이 없잖아요. 세균은 뭐 어떻게라도 항생제라도 쓰면 되지만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답답함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경신대기근에 비해서 덜 알려져 있지만 숙종 때도 그후에 버금가는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1: 일단
0: 바로
1: 연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
0: 네.
1: 경신대기근은 이제 경신이라는 게 경술년 신해년,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1: 1670년 된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예, 근데 말씀하시는 거는 예,
0: 을병대기근 같은 경우는
1: 네,
0: 1695년 을해년,
1: 아,
0: 그다음에 1696년 병자년을
1: 그래서 을병,
0: 가리킵니다.
1: 예,
0: 그렇게 해서 이두해 동안 일어난 건데 실제로는 한 3, 4년 더 진행이 돼서
1: 네.
0: 한 1695년부터 한 99년 정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 5년간.
1: 경신대기근 끝나고 한 2, 30년 만에 또
0: 그렇죠.
1: 와.
0: 근데 이 시기도 한 5년 동안 100만 명에서 140만 명 정도가 희생당했다고 하면은 그 시기에 민심이 그리고 그 사람들의 보통의 삶이 어땠을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조선 인구의 한 4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가 죽었다. 그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전염병이에요.
1: 네.
0: 그렇지만 사실은 굶어 죽은 거죠.
1: 그렇죠.
0: 이제
1: 그렇죠.
0: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제 심각한 것들을 느끼게 되고요. 그렇다면 나라에서 할수 있는 거는
1: 네.
0: 농사를 어떻게든지 다시 지어보자
1: 그렇죠.
0: 라고 했는데
1: 네.
0: 5월, 6월 달에 가뭄, 그다음에 서리가 내립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심어 놓은 것들이 그냥 얼어 죽어버려요.
1: 진짜 5, 6월에 서리가
0: 5,
1: 내리면.
0: 6월에 서리가 내리는
1: 아,
0: 거예요. 그러면은 5, 6월에 서리가 내리면 농사는 그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1: 네.
0: 지금처럼 뭔가 다른 방식, 뭐 비닐하우스를 만들다 이런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1: 그렇죠. 예.
0: 결국 숙종이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뭐 기우제, 그러니까 사실은 기우제지만 기상이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제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평안도 황해도에서 메뚜기 떼가 황제가
1: 메뚜기
0: 그러니까
1: 때까지.
0: 아마 그게 아마 어떻게 그 요동 지역을 넘어서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진주에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7월 달에.
1: 7월에 눈이 내릴 정도의 소빙기는 정말 차원이 다르네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기상 이변하고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이제 이 기상 이변은 우리가 이제 손댈 수 없는 영역.
1: 네.
0: 그럼 이제 그 다음은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구제할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지금 각 관청에 있는 창고 다 열어라.
1: 곶간을 탈탈 털어야 되는데 남은 게
0: 그렇죠.
1: 있으려나?
0: 그러니까 탈탈 털어야 되는데 이게 한 해면은 괜찮은데 4년, 5년 반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첫 해, 둘째 해에 더 이상 털 곳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97년에 경기도 광주 백성, 사람들 수백 명이 궁궐에 와서 울부짖기도 하고요. 이때 한양 일대에 들어왔던 난민의 수가 기록에 따라서는 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 난민이요?
0: 지금 느낌이 어떠냐면 흥인지문하고 그다음에 숙내문을 문을 사람들이 두드리는 거예요.
1: 못 살겠다고.
0: 충청도 경기도에서 올라온 사람들, 황해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을 먹고 살지 않느냐.
1: 자비규환이네.
0: 네, 우리는 못 먹는다. 그럼 군인들이 밀어내기는 하지만 이제 그 밀어내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1: 그리고 서울 사람들도 참잘못 먹고 있어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티브가 돼서 만든 영화가 좀비가 등장하는 킹덤이라고 하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그전까지는 전쟁을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봤는데 시선이 조금 더 확장되면서 이제 기후 이변과 그에 따른 기근 이런 것들을 이제 다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거 백성들이 민심이 흉흉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아까
1: 그런 기록이 있다면서요?
0: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묻은 소를 잡아먹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1: 어떡해요, 진짜?
0: 이제 책임 있는 관리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몇몇 사람들이 그럼 쌀을 수입해서라도
1: 아, 쌀을 수입하자.
0: 먹여야죠
1: 그럴 수 있으면
0: 라고
1: 좋은데,
0: 얘기를 하는 거죠.
1: 어디서 수입하나요?
0: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늘 쌀이 부족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곶간이 큰 나라한테 빌려보자.
1: 저기 오나. 당시면은 청인가요?
0: 청나라죠. 그래서 청나라의 곡식을 빌려보자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 근데 이제 숙종 때잖아요. 근데 숙종 시기에서 얼마 전인 효종 때 북벌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0: 그럼요.
1: 청에
0: 아직도
1: 대해서.
0: 북벌론 있을 때예요.
1: 근데 곡식을 요청할 수 있나요?
0: 그렇죠. 그리고 타이밍도 안 좋았어요. 이게 1696년에서 1697년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병자호란이 일어난 게 1636년부터 1637년, 딱 60년.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60년을 기준으로 뭔가

0: 그 상황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러는데
1: 아, 60주년이다.
0: 올해가 자 우리 지금 불구대천의 원수 여진족 청나라한테 아. 우리 임조임금께서 삼전도에서 머리를 꿇은 지 몇 년? 60년.
1: 아, 그 의미가 있구나.
0: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상황이 보통 때라도 힘들 텐데 예. 굳이 병자호란 60주년 때
1: 60주기라고 해야

0: 고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조선에서 쌀을 좀 저희가 구매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네.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에 강희제가 네. 흔쾌히
1: 아 그래요?
0: 조선에서 네. 사신이 왔다고?
1: 아 오히려 반기나요? 네. 그러니까. 뭔가 뿌듯한 거죠, 자기가. 뭐, 높아진 느낌이고.
0: 그러니까 병자호란 네. 이후에 사실은 청은 계속해서 조선에 대해서 네. 그 간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조선의 상황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병자호란을 일으켰던 이유도 1644년 7년 뒤 또는 8년 뒤에 이제 명나라가 멸망하는 것들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잖아. 아, 예.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 적은 명나라고 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일단 50년, 60년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나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네. 청나라 황제가 한 발 딱 얘기를 하면 고개를 딱 숙여요. 그런데 네. 조선은 와서 사시는 고개를 숙여요. 그런데 네. 조선에서 들려오는 정보에 따르면 네. 북벌이라며.
1: 그러니까. 앞거디가 달라.
0: 그리고 중간에 그 민간에서 연호를 쓰는 거 보면 그 명나라 마지막 황제가 숭정이라는 연호를 썼는데 숭정 백몇 년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녀석들이.
0: 그러니까 예. 여기는 아직도 반청의 기운이 남아있는 거죠.
1: 그런데 탐탁지 않았을 텐데.
0: 근데 이제 강희제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굉장히 이제 청나라가 좀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였거든요.
1: 아, 예.
0: 그러니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황제의 어떤 명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백성이 살 방도가 없고 측은하고 그 나라 왕이 청하는 바에 따라 무역을 허락한다. 라고 해서 네. 아주 공식적으로 그 백성은 살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왕이 직접 청을 했으니 나는 그럼 허락하는 게 도리다.
1: 그러니까 무상 지원은 아니고 수출하겠다는 거죠.
0: 그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4만 석은 유상. 그러니까 니네들이 값을 치르고 예, 예. 가져가고 예. 1만 석은 내가
1: 아, 서비스로
0: 선물한다.
1: 아, 1만 석은 무상으로.
0: 사사한다.
1: 많이 줬네 그래도.
0: 황제의 예. 어떤 위엄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네. 이른바 유무상 5만 석의 쌀을 가져오는 거죠.
1: 네.
0: 그렇게 해서 네.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의 발전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까 어떨 때는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할 때 자신의 모습이 정체성이 네. 좀 올라가는
1: 좀 위상이 올라간다.
0: 갔잖아요. 네. 그래서 주변에 돕고 싶어 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나타나서 도와드리고.
1: 그런 의도로 하는 분도 계시죠.
0: 예, 예, 예. 예.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예. 결국은 그거는 굉장히 선한 일이니까.
1: 도움이 되긴 됐겠죠.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결국 이제 청나라에서는 이부시랑 도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110척의 배에다가 실어서 이제 이 쌀을 보내게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5만 석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이제 백성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네. 심지어는 이제 양반도 이 쌀을 받고 노비도 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급한 불은
1: 한 시름 났다.
0: 끄게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그래도 뭐 당장 급한 문제를 실리적으로 잘 해결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의외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다던데요.
0: 그렇죠.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청나라가 조선에서는 원수입니다.
1: 그렇죠.
0: 예. 네. 그리고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창덕궁 뒤에 대보단이라 그래서 명나라 네. 황제를 제사 지내는 단이 있었거든요.
1: 아 그래도 5만 석 받았잖아.
0: 네. 네
1: 5만 석 받았는데.
0: 더더군다나 앞에서 잠깐 네. 말씀드렸던 굳이 병자호란이 일어난 해.
1: 60년.
0: 예, 네. 이게 이제 기근이 때를 가려서 오는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받아오고 난 것이 이게 나라의 치욕이 아니냐. 최석정은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강희제한테 가서 고개를 숙이느냐.
1: 아, 최석정을 비판해요?
0: 그렇죠.
1: 아, 그러면 안 되지.
0: 그리고 네. 쌀을 사는데 은을 써서 나라의 재물이 손실을 입었다거나 그다음에 춘추대의에 어긋나거나 하는 것들. 그리고 청나라가 보낸 게 썩은 쌀이더라.
1: 그건 사실입니까?
0: 사실에 가깝지 않죠. 아, 오다 보면 썩은 게 있겠죠.
1: 아, 이러면 안 되지.
0: 네. 네.
1: 지금 백성들 먹고 사는 게 우선순위여야죠.
0: 그래서 이제 몇몇 양반들은 네. 기계를 강조합니다. 네. 나는 호미, 오랑캐 쌀, 호자가 오랑캐 호자.
1: 아, 호떡처럼 네. 네, 호미.
0: 호미는 난 먹지 않는다. 난 먹지 않고 차라리 뭐 풀뿌리를 캐 먹었다.
1: 풀뿌리 안 먹었어요. 제가 볼 때 그 사람들 그냥 조선 쌀 먹었어요. 얼마 안 남은 거. 예.
0: 그런데 결국은 예. 사대부들의 여론, 그러니까 백성들의 여론은 달랐겠지만 예. 사대부의 여론은 결국은 이제 아, 최석정을
1: 진짜
0: 탄핵하는 쪽으로 가게 돼서
1: 진짜. 예, 예.
0: 이제 우의정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1: 아, 최석정 파직.
0: 네, 파직됩니다. 아. 그러니까 파직되지만 이제 다시 복귀는 금방 시키게 되지만 예. 잘 알려진 것처럼 이제 최석정은 그 병자호란 당시 화친을 주장한 인물 최명길의 손자입니다.
1: 아 그래요? 네. 몰랐어요.
0: 네. 그러니까 최명길의 손자니까 그러니까 최명길은 그때 나라 살리려고 아. 그 인조 설득해갖고.

0: 여기서 고개 숙여라. 고개 숙이는 게 나라 살리는 거다.
1: 그럼 사대부들은 그런 프레임도 또 씌웠겠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최명길의 손자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명길 집안은 성리학보다는 양명학이라고 하는 조금 다른 학문을 어떻게 보면 가통으로 가업으로 이어왔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평가를 했지만 최석정은 개인적으로는 감수했을 거예요. 이 양반이 영의정만 8번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서는 내 명예를 버리고 때에 따라서 내가 잠시 관직에 물러나더라도 백성을 살리는 게 먼저였고 숙종 역시 그걸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그 어떤 필요성을 인식했다.
1: 그럼요.
0: 예.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단종 복위에도 그 사람 복위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 최석정입니다.
1: 단종 복위도
0: 그러니까 최석정이. 1698년에 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네. 단종 복위도 최석정했으니까 최석정이라는 인물도
1: 이제 깨어있는 분이었는데
0: 이 기근 속에서 그러니까 계속 어둠 속에 있지만 이제 몇 가지 긍정적인 빛을 찾아내게 되는데 그 빛 가운데 하나가 최석정이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래서 현실적으로 당시에 사대부들에게 명분을 잃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지만 네. 역설적으로 가장 나라가 위기일 때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위하는 것을 찾아냈는지 그리고 지금 바라볼 때는 그들의 여론을 지금 비판하신 것처럼 우리는 비판하잖아요.
1: 우리는 최석정이 어떤
0: 우리는
1: 행동을
0: 최석정
1: 했는지
0: 팬이잖아요.
1: 알고 있죠. 예, 그렇죠. 예.
0: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시대에도 괜찮은 인물들이 꽤 많았었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결국 그 역사를 바라볼 때 너무 정치사를 중심으로 바라보면은 안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695년 그다음에 1670년대 보면은 정치를 중심으로 보면은 예속 논쟁이
1: 네, 그렇죠.
0: 보이고요. 네. 숙종의 황국 정치가 보입니다.
1: 맞아요.
0: 그런데 예속 논쟁 뒤에 뭐가 있었냐면은 경신대기근이 있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숙종의 황국 정치 뒤에 보면 을병대기근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시대 조선을 이해할 때는 이 기근 속에서 고통을 겪었던 일반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역사를 볼 때 조금 더
1: 그렇죠.
0: 어떻게 보면 필요한
1: 예.
0: 부분이라고.
1: 숙종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0: 그렇죠.
1: 예.
0: 그런데 또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거기에 대처를 했느냐가 이 예속 논쟁과는 별개로 그 정치적인 또는 황국과는 별개로 소론, 노론. 그러니까 최석정 소론 출신인데 노론이 소론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소론이 노론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위기를 풀어나려고 했는지를 재평가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1: 네.
0: 그렇게 정치의 어떤 권력 다툼을 넘어서는 정치인들을 찾아내는 작업
1: 네.
0: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1: 그래서 역사를 좀 다각도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제 마치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의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뭐 동서고금 막론하고 두말할 필요가 없을 텐데 최석정의 사례를 보면 당시 조정의 역할에 좀 의구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불과 30년 사이에 경신대기근, 을병대기근 두 차례의 재앙을 맞이한 조선이잖아요. 그 이후에 조선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어요?
0: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쳤는데 일단 세제가 그 전까지 복잡하게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었고
1: 세금 세제
0: 그렇죠. 세금 제도가 예, 예. 복잡하게 뭐 특산물도 받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1: 예.
0: 이걸 이제 쌀로 통이라는 대동법이 급속하게 확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식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1: 네.
0: 이제 쌀을 확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너나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쌀을 일단 정부에서 갖고 있어야 되고
1: 네.
0: 재정 편성에 있어서도 3년에 한 번 정도는 여유분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 비축.
0: 구황을 네. 목하는 비축을 하게 됩니다.
1: 네.
0: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변하게 되면서 요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이어지게 되고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동법이 정치인의 의지라든지 세제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그 시대 위기가 이거를 끌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김유기라는 분이 처음에 이제 경기도 일대에만 그걸 확장하는 것도 굉장히 또
1: 네.
0: 호남 일대까지 충청도까지 확장하는 것이 어려웠었지만
1: 네. 네.
0: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장하게 되는 계기는 또 이런 위기 속에서 나타났다라고 본다면 역사에서 비극적인 사건들이 결국 그 비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극복할 또 하나의 방안을 남겨놓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점을
1: 네.
0: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1: 네. 자, 오늘은 조선시대 역병의 사례와 최악의 재난으로 꼽히는 경신, 을병, 대기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가게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KPN카.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전문건설 공제조합 KPN카.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2: 1600-9300 1600-9300.
4: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5: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6: 네, 오늘도 이강민의 잡지사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평일 저녁 7시 30분에 썬문답, 한국사, 과학, 목요일에는 미네소타대 유경수 교수와 흙 이야기 나누고요. 또 금요일 잡지사 대망의 1000번째 에피소드에서는 그에 걸맞는 특별한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1000회 기념 너튜브 라이브 방송도 예정돼 있거든요. 11시 30분 제헌절 공휴일 오전이니까 많이들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멋진 주말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7: CBS
8: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수.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12: 레인보우.
1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건가요? 라는 제목으로 본월드 미션 최복이 이사장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3부가 방송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그때 당시 저한테 가장 지금까지 오면서 영향을 미친 말씀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내게 시행하리니 이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불평범할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 그 말씀이 듣는데 그냥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저한테 이 말씀을. 왜냐면 저는 말이 문제였거든요. 말. 네. 왜냐면 저희 남편도 맨날 너는 말이 너무 세다. 너 말 때문에 사람들한테 상처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 근데 그날 제 말에 그 엄청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걸 알려주셨어요. 제가 그때 그 모습 다 저 파산에 있는 저의 모습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제가 말로 부린 씨앗의 결과물이라.
2: 그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1: 네. 하나님이 인간 만들 때 담게 만드셨고 또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말의 힘이 능력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들이 다 씨가 되고 부메랑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도 그게 적용이 되면 제가 독사 같은 혀, 저희 집이 막 쌈이 많고 막 형제들 불화 많고 엄청 그렇게 뭐 가난하진 않았는데 이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네. 엄마하고 두 여인 싸우고 아버지 가운데 있고 막 형제들끼리 싸우고 집성촌이니까 막 하고 그러고 막 동생 죽고 언니 죽고 언니 가출하고 막 오빠 죽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말이 계속 더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는 얌전해요. 제가 아무 일 없을 때 못 일다 그러면 독사같이 이 모든 가시가 돋치고 그런 저였거든요. 근데 그날 걸리길 말씀하시면 죽고 살게 혀의 건설트 하려느니 혀 쓰길 전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모습은 남 탓을 하던 저였는데 그게 남 탓이 아니라 너 스스로를 돌아보라. 너의 말을 돌아보라. 근데 제가 원래도 말도 안 좋은데 망했죠. 아팠죠. 네. 무슨 말이 좋겠어요. 예. 그거를 그날 엄청나게 세게 지적을 받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3: 예, 그래서?
1: 계속 막 하나님 고쳐주세요. 막 입술에 막 그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혀에 막 제갈 물려서 말처럼 막 끊는 말만 하게 해주세요. 또 막 숯불로 지져주세요. 막 이러기도 했어요. 난 입술로 망했구나. 막 그걸 제가 알게 됐죠. 입술로 망했구나 나는. 아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를 없으시다가 나중에 네 안에 하나님 기뻐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 안에. 회개는 많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하나도 없는 걸 지적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부터 이제 기도문을 끝을 감사로 끝내는 기도문을 하기 시작했고요. 제 입술에 감사도 없고 남을 격려하는 말, 생명말, 축복의 말 뭐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말에. 그러니까 그 말을 고치는 작업을 하느라 기도문을 그렇게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이었음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로고스인데 레마라고 하죠. 그거를 옮겨 쓰고 외우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절박했어요. 뭐라도 저는 새롭게 살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결심한 건 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목숨 걸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만. 하나님 뜻대로 1.1도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래야 내가 살 길이구나. 그걸 알았었거든요. 근데 제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걸 깨우쳐 주시고 또 제 입술을 바꿀 수 있는 길이 그거인 걸 좀 알게 되니까요. 그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심지라 말씀이 그제 안에 아무것도 없던 하나님이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계속 먹고 새기고 새기고 새기고 하는 작업을 계속 하게 됐죠.

0: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세게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1: 네, 저거. 네,
2: 그때 쓰신 노트를 좀 갖고 나오셨나봐요.
0: 여기 있는 게
2: 이 노트 한 장씩 적으신 거예요?
1: 이게 엄청 많죠, 저를 노트.
2: 엄청 많네요.
1: 몇십 권이죠, 집에도.
0: 아니, 그 두께 보세요, 두께가.
2: 그러니까 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1: 네, 하나 큐티 노트, 하나 기도문 노트, 하나. 이야. 네. 아. 그냥 경건 노트를 계속 쓴 거죠. 아니, 하나님 메시지.
2: 그럼 봐도 돼요? 와,
1: 아, 그건 이제 큐티 노트.
2: 큐티 노트. 네. 말씀과 능력, 사랑과 능력, 양손 경영. 그럼, 주의 네. 진리로 아, 나를 지도하신. 네.
1: 그거는 이제 제가 외우는 성경 하나씩 하나씩 아. 붙여서 외우기 시작해가지고요.
0: 오케이. 이거 암송한 거를 다.
1: 네, 네. 와.
2: 이거 다 암송하세요?
1: 네, A4 40장 정도.
2: 여기 있는 성경 다 외우세요?
1: 네.
2: 자, 문제 냅니다. 자.
0: 아니, 근데 이거 엄청 많은데.
1: 1번부터 해가지고요. 계속 붙여서 아니, 외운 아니, 거예요.
2: 이거 보세요.
1: 예? 야, 경건 말씀이야.
2: 전부 말씀이요.
1: 경건 노트. 예?
0: 보세요.
1: 그 일기. 와. 말씀으로. 야, 이게 성경 말씀에 아침 저녁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네. 그럼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하시잖아요. 약속을 붙잡은 거죠. 야,
2: 하루에 얼마씩 매일 하신 거예요?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신 거예요?
1: 아침에 2시간 정도. 와. 아침에 새벽기도 2시간,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말씀을 외우면서 그걸 붙잡고 게. 기도하는 거죠. 말씀 와. 중에 쭉 외우다 보면은 예. 그날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네. 그 말씀 붙잡고 맞아. 기도하고
2: 기도하면서 또 하고, 정리하고 네. 암송도 하시고
1: 네. 그리고 성경책 읽고 저거는 외우고 이렇게
2: 그 나만의 큐티이자 예배이자 네네. 아 그런 시간을 매일 가지고 네.
1: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 바꿔놓으신 거예요.
0: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는 깨달음을 주신 이후에 예. 완전히 강력하게 채우시네요, 그죠?
1: 그리고 제가 신경정신과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제가 하나님 사람이라고 막 봉사 많이 주일학교 섬기고 별짓 다 했다고 떠벌렸지만 사실은 딱 갇힌 공간에 딱 들어가니까 아양하게 확인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긴 하지만. 주기도 모른다고 사도신경 외에는 아무것도
0: 그렇네요.
1: 그래도 그걸 붙잡은 게 저는 사는 거죠.
2: 예.
1: 그게 다 사실은 핵심이니까요. 그거 그 뒤로 이제 저는 하나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그때 알은 거죠.
2: 예.
1: 하나님만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그 기간이 이제 저를 하나님이 많이 예. 만지시고 고치시고 또 축복을 준비도 해주시고 예. 예방도 해주시고
2: 예.
1: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살아계심에 대해서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죠.
2: 그 후에 이제 본죽이라는 대박을 치시게 되셨는데
1: 네.
2: 사실 죽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원래 이제 호떡을 하시고 또 요리학원에서 일하시다가
1: 네.
2: 어떻게 죽으로 가게 되셨어요?
1: 그게 그 요리학원이요. 식당 예. 컨설팅 회사를 하는 남편 친구가 하는 요리학원이었어요.
2: 예.
1: 컨설팅에서 요리가 이렇게 해서 오픈하는
3: 네.
1: 근데 여기에 남편이랑 저랑 취업이 됐고
2: 네.
1: 거기서 남편을 컨설팅을 한 거죠.
2: 네네.
1: 요 식당하러 온 사람들한테 자금에 맞춰서 컨설팅 해주다 보니 여러 아이템을 남편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2: 네네네.
1: 그 중에 죽 아이템도 있었는데 네.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권장에는 아무도 네. 안 하니까
2: 네.
1: 남편이 이렇게 끓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남편 친구가 이제 그만 네.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보고
3: 네.
1: 어려운 환경이 있었죠.
2: 네.
1: 그래서 제가 그만 두게 되는데 그때 월급을 7, 80만 원 받고 있었어요.
3: 네.
1: 근데 제가 너무 하고 좀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죠.
2: 예.
1: 나오니까 제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남편하고 의논하니까
2: 예.
1: 남편이 컨설팅하면서 이렇게 몰래 놔뒀던 아무도 안 하고 있죠.
0: 아이템들.
1: 네. 그중에 죽을 저한테 추천하는 거예요.
2: 예.
1: 죽집 해보라고.
2: 예.
1: 근데 제가 죽집. 나도 인생도 죽 쓰는데. 그때 나 진짜
0: 딱 그거네 진짜.
1: 네, 인생도 진짜.
0: 야.
2: 사실 크리스찬 기업이 사실 굉장히 또 위험 요소가 가진 것이 대놓고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발표하게 되면 간혹 직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1: 맞습니다.
2: 어느 기업이나.
1: 그럼요, 맞습니다.
2: 그런데 크리스찬 기업이 더 무섭다 뭐 이러면서 험담하고
1: 맞아요.
2: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0: 공격 대상이 돼서.
2: 이게 공격 대상이 돼서.
1: 네, 맞아요.
2: 대표적인 우리 크리스찬 기업 유명한 데들이 그런 공격을 방하는 걸 제가 많이
1: 맞아요,
2: 봤거든요.
1: 맞아요. 저희도 그렇죠.
2: 그죠?
1: 네. 제가 선교 매장도 내고, 선교 센터도 세우고,
2: 네.
1: 해외 법인도 하고, 본사랑재단, 이제 구제재단, 또 선교사님과 어린아이들 같이 먹이는 아이들 2,000명이 넘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하느라인지 제가 그 수익의 일부를 제가 갖고 나와서 그 일을 했거든요.
2: 네.
1: 근데 그 돈을 너무 많이 갖다 썼다.
2: 하고서. 그걸 고발했어요?
1: 네. 그거 고발한 게 아니라, 그냥 검찰에서 그거를 찾아가지고 공격을 한 거예요.
2: 예.
1: 고발은 이제 시민연대 뭐 이런 데서요.
2: 그렇죠, 그렇죠.
1: 시작은 되었고요.
2: 예, 그러니까.
1: 예, 그랬는데 들어가 봤더니 제가 이거 개인

0: 이니 꿀꺽했다고 막 이러니까 네. 야 꿀꺽 안 돼. 이거 다 선교사님 섬기고 비즈니스 선교하고 선교센터 세우고 이런 데 이렇게 썼다 그랬더니 네. 오너가 자기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으로 네. 회사 돈을 이렇게 갖다 쓴 거는 배임이다 네. 이렇게 기소를 했어요.
1: 네. 예, 예.
0: 그리고는 결국 5년 구형을 때렸어요. 저는 5년 구형인지 실형인지 구분도 못한 사람이에요. 네, 네, 네. 저희 운전면허로 경찰서 한번 가본 게 다거든요.
1: 예, 예.
0: 그날 귀가 먹더라고요, 제가. 너무 예. 충격을 먹었고.
2: 그쵸.
0: 그 일이 저한테는 한쪽에서 제가 비즈니스로 막 하고 있고, 여기서 막 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큐티하고, 직원들 큐티하고, 일하다가 2시에 이제 법원에 가야 될 때 되면 이제 제가 법원에 또 가가지고, 조사받고 시달리고. 그랬어요. 아이고. 5년을요? 한 3년은 진짜. 3년 중에 한 첫 1심 할 때까지 1심 하기 전 1년은 거의 죽음이었어요. 어, 이래서 죽는구나.
1: 예, 맞아요, 맞아요.
2: 그거 하나님 주신 선교의 마음으로 시작한 건데.
0: 그리고 또 하나님은 허락했던 일인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도 저는 퇴근을 교회로 했어요. 가서 그냥 퇴근.
3: 왜냐면 어떤 정치권 의사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고소고발로 이제 재판을 거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받는 스트레스가 그 암 선고받고 암 투병하러 다니는 스트레스와 거의 같다고 하더라고요.
2: 네,
3: 그 정도의 스트레스 뭐 정말 발 뻗고 못 자는 그런 네. 다리
2: 더구나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는 더 그렇죠.
3: 그럼요, 그럼요. 그
0: 저희 남편은 막 대장암도 수술 받고 그랬어요.
3: 그 당시에.
0: 네, 그러니까 그 바로 전에. 네.
3: 극도의 스트레스가 결국은 내 신체를 네. 다 망가뜨리죠.
0: 네, 남편은 이제 암 투병을 하면서 저 재판을 받고 공범으로 고발됐어요.
3: 예.
0: 남편은 죽었고 나는 갖다 썼고.
4: 네. 네.
0: 그래가지고. 5년 구형 받았을 때 진짜 귀가 지금 처음 봤어. 귀가 살짝만 들리고 안 들려.
4: 그냥 정말 억울하고 절망적인 그 순간에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을 네. 것 같은데 또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는지.
3: 그때 찬양 듣고 많이 우셨겠어요.
0: 많이 울었습니다. 네. 그냥 가서 그때도요 예. 아무 말 안 나와요. 아버지 저 힘들어요.
3: 맞아요, 맞아요.
0: 저 이 길 힘주세요.
3: 예.
0: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 내일 가야 되는데 무서워요.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40일을 막 작전기도 몇 번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딱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를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이 될 것이라 너를 대적한 송사하는 혀는 정죄를 당하리니 너희들은 종들의 기업이요 내게서도 공인이라. 이사야서에 나온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받고 제가 이거 하나님이 저 훈련이구나. 이제 그렇게 그 말씀 받고 나서야 몇 년 이제 끝자락에 가서 말씀 받고 나서야 하나님 나하고 함께 계시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좀 용기가 났고요.
3: 네.
0: 그래서 그걸 잘 버틸 수 있었는데 또 하나 시험이 큰 게 하나 저한테 있었어요.
3: 네, 네.
0: 왜냐면 최종 변론을 하더라고요.
3: 예, 예.
0: 공판하기 바로 네, 네. 그 전에 그때 저는 막 이틀을 3일 걸려서 눈물 펑펑 흘리며 얼굴한 걸 다 썼어요. A4 2장으로.
3: 예.
0: 하나 읽고 마지막에 읽으려고요. 남편도 그렇게 했겠죠.
3: 예. 근데
0: 이제 그날 최종 변론하는 날 남편하고 이제 제 차례인데 제 안에서 계속 내가 나를 믿고 네 말 몇 마디로 재판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 뜻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최후 변론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은 걸 거야. 이거 아닌데? 나 이틀 동안 울면서 기도하면서 썼는데? 이랬잖아요. 남편 계속 읽는데 저는 막 속으로 막 갈등이. 제가 계속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제가 남편이 읽고 났는데 판사가 최후 변론 하세요 이러잖아요.
3: 네.
0: 제가 손이 그냥 부들부들 떨리죠. 남편이 한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막 울었어요. 억울해가지고.
2: 그게 왜냐면 사실은 판결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3: 역할을 할 수 있는.
0: 네. 하나님이 제가 말 안 하기를 원하시니까. 재판 받을 때도요, 내내 하나님은 제가 자꾸 이렇게 썼어요, 저렇게 썼어요 하는 말을 안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쓴 거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주신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막 아무리 해도 제가 자꾸 말해봐야 힘드니까 그냥 많이 그랬더니 더 많이 공격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최종 변론까지도 이게 하나님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믿음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3: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0: 예, 그래서 제가 그 일 끝났는데 공판일이에요. 예, 예, 예. 일심 공판일. 예.

0: 남편이 가방을 하나 주는 거예요. 예. 이 안에 도장도 들고 뭐 서류도 들고 다 있다. 내가 예. 만약에 형사 재판이라 예. 여기서 나면 바로
1: 들어갈 수도 있죠.
0: 구속이 된다는 예. 거예요. 근데 둘이 부부가 공범이기 때문에
1: 한 사람만
0: 들어갈 확률이 높은데 맞습니다. 들어가면 내가 들어갈 거다. 그리고 5년 구형 났기 때문에 병사하는데 3년은 나올 것 같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침까지도 하나님 위로를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그래서 담대하게 왔고 하나님 뜻대로 막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남편이 딱 그러니까 갑자기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2: 무너지죠.
0: 그래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혹시 계속 당신을 공격하는데 제가 갖다 썼잖아요. 주로 저를 많이 공격하더라고요. 네. 당신이랑 둘 다 넣게 되면 이거를 법제팀장 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그렇게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 주여 아버지 제가 무섭습니다. 제가 너무 무섭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딱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단어를 떠올려 주신 거예요. 큰 용서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씀을. 그때도 여호수아한테 했던 그 말씀을 막 떠올려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며 이런 말씀 계속 주시고 임마누엘 계속 떠올랐어요. 계속 그 말을 되뇌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청심한 본 것처럼 마음이 가라앉고요. 제가 거기 들어가는데 계단에서 벌써 언니는 초토화돼서 울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네. 저 감옥 다 갔어요. 계단에서 네. 그리고 임원들 저희 기도해 주는 분들이 예. 재판 받을 때는 못 왔고요. 예. 공판 때는 다 왔더라고요. 예. 근데 판사가 예. 선고문을 읽더라고요. 예. 근데 좀 깜짝 놀랐어요. 변호문을 예. 읽는 것처럼 읽어서
1: 어머,
0: 듣다가 아멘을 두 번이나 했어요.
1: 판사가 네. 변호하듯이 네. 읽어요. 네.
0: 제가 놀란 건 그 내용 중에서 예. 제가 다른 분은 뭐 다른 거를 변호사들이 했던 말이었고요. 네. 저희 둘이 싸우고 뭐 계속 기업을 더 찢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있었는데 예. 그렇게 하지 않고 둘이 잘 화합을 해서 예. 이 기업을 잘 지켜내고 예. 그리고 또 제가 맡은 사명을 또 잘 감당하고 남편하고 싸우자고 이 기업을 잘 지켜내는 방법으로 이 했던 일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칭찬해주면서
2: 진짜로 판사의 팔괴문이라고는 보도를
0: 예. 예. 놀랐어요. 예. 그리고 그때 결정적인 중에 하나가 저희가 가맹점과 기업의 피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제가 돈 갖다가 제 마음대로 써가지고 예. 너무 많이 갖다 써서 예. 근데 법적으로는 다 절차를 밟아서
1: 당연히 그렇겠죠.
0: 일도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게 예. 했는데 너무 많이 가져갔다 써 그거였는데 가맹점 사장님들이 1500명이 예. 탄원서로 써주셨어요. 제가 가맹점 피해를 입힌 사람이라고 지금 법정에는 이슈잖아요.
2: 감동이다.
1: 나 지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고 있는 것 같아요.
2: 진짜.
1: 네? 지금 갑자기 막 관전이 일어나는
2: 산전이다.
1: 법정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0: 근데 보세요. 사장님들은 네. 제가 하나님이 시킨 일대로 순종했었잖아요. 예. 가맹점 올 수도 파면서 예. 우리 사장님들에게 유익한 결정을 내리고 예. 그렇게 한 걸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이 가맹점을 더 사랑하라는 것 때문에 네. 본사모라고요.
1: 본죽을
0: 사랑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모임을 가지고 다른 데는 본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노조 비슷한
1: 그렇죠,
0: 데 해서
1: 그렇죠.
0: 이제 본사하고 싸우고 갈등을, 막 이렇게 하죠.
1: 보통 하죠.
0: 저희는 아예 본사모라는 걸 만들어드리고 그 뭐 지역별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도 섬기고 필요한 걸 의논 해서 본사에 와서 얘기하셔라. 이런 단체를까지 만들어주면서 사장님들을 이렇게 함께 네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 간 걸 우리 사장님들이 다 아세요.
3: 네.
0: 근데 그거를 그때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놀랍죠?
1: 그래서?
0: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들이 너무 저희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예. 자발적으로 다 해가지고 1500명 탄원서 저희 우리 오는 우리한테 피해 입힌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1: 예, 예, 그렇죠.
0: 그걸 써주는 게 저희가 그 무죄라는데 큰 역할을 해주신 거죠.
1: 진짜. 드라마 본 것 같죠?
3: 한편 드라마 같아요.
0: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두 가지 고백을 했습니다.
1: 예.
0: 이제 욥의 고백인데 우리말 성경에 나온 대로 고백인데요.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네 이렇게 욥이 고백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저도 하나님이 오늘 저를 죽이시는 결정을 해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주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어떤 결정을 하셨어도

0: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서 결정한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만, 하나님 한 분 충분히 신뢰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 또 제가 제일 싫어했던 말씀이 있어요. 네. 하박국 선지자의 무화과 나무잎이 무성하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거리 있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말씀, 그게 그 다 연결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게요. 그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또 하나님이 놀라운 걸 저한테 깨우쳐 주신 것은 제가 그 과정 중에 이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으나 영적으로는 제가 교만하고 남편하고 둘이 공로 싸움을 많이 했어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주도권 싸움도 하고 그게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 둘이 그런 게 많이 있었고요. 화평이 깨진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남편은 IPO를 하고 싶어 하고 저는 이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주주를 드릴 수 없다. 이게 이제 가장 갈등의 요소였었어요. 그런 일도 있고 막 그랬는데요. 이 법정 싸움하면서 둘이 한편이 되더라고요. 뚫뚫 뭉치면서 이거를 극복해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저희 기업을 다시 점검하고 뭐가 문제 있는지 다 살피고 그런 일들을 같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 자신은 그 자기 의, 또 자기 공로,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하나님 하신 일인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걸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는데 그걸 갖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런 작업들을 몇 년 동안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셨어요. 너는 열매 많이 맺었다고, 열매 있다고, 그것도 제 열매가 아니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끝에 열린 건 예수님의 열매인데 그거 갖고 우쭐대고 있으니까 그 열매 다 내놔라 하셔가지고 그거를 으깨고 밟고 포도즙 틀에 넣어가지고 다 으깨서 즙으로 짜내는 과정이 또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즙으로 나오면 그 즙은 주스도 되고 그걸 놔두면 숙성이 되면 포도주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가 단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열매 담은 과정도 있다. 그러면 그 포도주나 포도즙은 잔치상에도 올라가고 성찬식에도 올라가는 데까지 쓰인다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미랄도 미랄로 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미랄도 열렸지만 그 미랄을 껍질을 까고 곱게 갈고 채 쳐서 곧 밀가루가 되어야 빵을 굽고 그걸로 사람도 먹여 살리고 그리고 성찬식에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게 이제 너무 은혜가 됐던 게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버지 껍질 깔 거 있으면 더 까주시고요 빨 거 있으면 더 빠주시고 으깰 거 있으면 더 으깨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쓰이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과정이 더 있을지는 모르나 그걸 알게 하셨기에 또 무슨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 기뻐하는 뜻을 잘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걸 고백하는 과정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1: 경험하셨네요. 지금 잘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저는 오늘 이사장님 말씀 들으면서 계속 생각났던 게 얼마 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 중에 한 구절이었는데 분별의 완성은 실천까지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분별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라는 나의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내 안에 넣는 작업을 실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마디 한마디 순종하면서 실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넥스트 스텝, 다음 스텝, 다음 교육을 계속해서 해내가 하셨던 게 아닌가 또 그 결과물을 우리가 오늘 들은 게 아닌가 싶어서 저도 사실 실천 잘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실천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1: 아 그래요. 박 목사님
3: 사실 이사장님이 계신 자리가 어찌 보면 앞으로도 억울한 일도 또 뭔가 참아야 될 일도 참 많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분명히 내가 손에 안 보려고 또 내가 참지 못해서 내 힘으로 한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 때를 기다리면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신다는 그 삶의 고백들을 오늘 나누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위해 참는 법 그것을 더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네. 이사님, 저는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삶을 사는데 아까 이사님도 이렇게 잘 이룬 다음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고 끝까지 그냥 가면 안 될까? 왜 우린 살면서 왜 계속 무슨 일이 생길까? 아니 뭐 이렇게 계속 생겨야 됩니까? 그냥 아니 어떻게 어쩌 자는 거예요? 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솔직히. 왜 자꾸 무슨 일이 생길까? 저도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넘어진 적도 참 많고 뭐 다친 적도 많고 맨날 시험 못 봐서 맨날 울기도 하고 속상해도 했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어. 살아오면 늘 그런 문제 속에 살아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은 내 곁에 계신 하나님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죽고 하나님이 네. 전적으로 도맡아서 네. 내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로 일을 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뭔가 계속 사건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응답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오늘 팁을 얻은 것이 여기에 답안지가 다 있는 것이 아닌가.
1: 네. 맞아요. 맞아요.
0: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이렇게 하나님과 나눈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허들처럼 매일 매 순간 기다리고 네. 있는 고단의 순간들을 어떻게 뛰음틀을 뛸 수 있는지 그 답을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 이 허들을 넘는 것이 늘 어렵다고 느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앞으로 더 번성하시면서 많은 네. 곳에서 우리 힘들어하는 기업인들 위해서도 좋은 또 간증도 해주시고 네.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뚝 서는 기업으로 성공하시기를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0: CBS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사랑을 하고 그리고 했다면 이미 충만한 삶을 살았고 살고 있는 거야. 영화 If Only 중에서 폴 니콜스 이안의 대사였습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대한성공회입니다.
1: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작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환대의 행동이 거친 세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는 배척과 환대가 복잡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내가 속한 조직이나 나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면 바깥에서 온 낯선 이들보다는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분기점이나 감정이 상하는 경계선 앞에서는 가까웠던 사람도 쉽게 등을 돌리기도 하지요. 사람이 만든 배척과 환대의 기준은 참으로 변덕스럽고 차갑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감추고 왜곡하려는 거짓된 세상에서 진실을 외치는 일입니다. 힘으로 위협하면서 슬쩍 던지는 거짓 평화에 맞서서 하느님의 평화를 세우는 일입니다. 바울로 성인은 우리가 정의의 도구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며 세상 속에서 교회가 품어야 할 선교의 사명입니다. 물론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종교가 말하는 성공이나 안위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지요. 모진 고생과 상처를,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좁은 길입니다. 본래 율법은 인간의 이기심과 경쟁심을 다스려서 서로 어울려 살라고 하느님께서 주신 복된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종교 권력자가 자신은 쏙 빼고 남을 통제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이때 율법은 선물이 아니라 지배와 배척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이에 대한 반발심만으로 모든 규칙을 무시하고 내 감정만 내세우는 태도 역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주님과 성인의 말씀에 비추어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지배받고 있나요? 세상의 이념과 자기 이익에 따라 남을 배척하고 정죄하는 죄의 지배 아래 있나요? 아니면 생각이 다르지만 타인을 기꺼이 환대하고 섬기는 정의와 은총의 다스림 아래 있나요? 죄의 본질은 이기적인 자기 주장에 갇힌 생활입니다. 나를 지키려고 세운 배척의 기준과 자유의 환상은 사람의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정의는 우리를 대화와 배움이라는 훈련의 자리로 이끕니다. 안팎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낯선 도전들을 성찰하며 환대하는 은총은 우리 삶과 세상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 사회와 교회에서 다시금 되새겨 품어야 할 예언자와 옳은 사람, 그리고 보잘것없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 순간 나의 따뜻한 시선과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들을 향해 펼치는 우리의 작은 손길은 하느님을 맞아들이는 거룩한 은총의 시작입니다. 하느님의 크신 환대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 이동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4: 오늘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한 장씩 강해가고 있는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본문에도 같은 상황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시대 이스라엘은 가장 어두운 시대

했습니다. 사회는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회, 무질서와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한,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 맘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가정은,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이 없었습니다. 자녀를 교육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는 백성들을 통솔할 정치 지도자들의 도덕성과 권위가 다 무너져서 너나 잘하세요 할 만큼 지도자가 백성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지도자를 걱정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교회와 크리스찬들만이라도 바로 서 있으면 소망이 있을 것인데, 당시 교회는 예배 형식은 갖춰져 있었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고, 당시의 성직자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겠다는 열망도 사라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리스찬들은 상황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어 기도하여 빛과 소금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논리를 따라 세상 사람보다 더 어두운 삶을 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당시의 실상을 오늘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 말은요, 예배당에 가봐도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다운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저 성도들을 귀를 즐겁게 하는, 인간에게 아부하는 그런 설교만 있었지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는 용기,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와서 듣지 못하고 목사들도 말씀을 생명을 걸고 준비하여 영혼의 양식으로 먹이는 일이 희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찾으려 하지 않고 세상 논리를 따라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당시의 교회 실상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때 엘리라는 목사는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뿐 아니라 나이도 많아서 자기 처소에 누워있다, 이 말은요, 엘리 목회자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는 가슴 아픈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3절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 등불은요, 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요, 우리 인생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 타락하고 어두워진 시대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어린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누웠다, 이 말이에요.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새벽이 되기 전 칠흑같이 어두워진 시대상을 표현하는 것임과 동시에 당시의 제사장들은 타락했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밤 같은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얼마나 큰 위로요, 소망인가요? 그래요,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가정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사회가 침체된 것처럼 보여도, 나라가 혼란스럽고 절망스럽게 보여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세미하게
조용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여호와의 궤 가까이 잤다. 이 말은요, 사무엘은 제사장도 아닙니다. 직분자도 아닙니다.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에서 성전에서 잠을 잘 정도로. 그런데요, 그 당시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땠다고요? 제사장, 직분자들은 영적으로 거의 어두웠습니다. 엘리 목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를 이어서 사역을 계승해서 목사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목사는 되었어요. 아버지가 하던 교회를 물려받았어요. 나쁘게 표현하면 세습이고 좋게 표현하면 계승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명의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도 부끄러운 잘못을 성전 안에서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1절에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실까요? 아이 사무엘이 그렇게 타락한 어두워진 목사 앞에서 누구를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직장, 가정, 교회 속에서 우리 눈에 덕스럽지 않은 어떤 사람들의 그런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핑계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거나 뒤로 밀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보면은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니라 라고 표현했고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어리지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무엘에게 그 민족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부흥을 시작하십니다. 4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1절에서는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린이 사무엘을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일으키시는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이것은요, 사무엘이라는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잠든 그 민족, 그 가문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일어나셔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하필 사무엘입니까? 사무엘은 아직 어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자신이 등록한 자기 교회에 출석하며 하나님의 가까이 있었고 예배당에 나온 제일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나왔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궤 옆에서 누워 잠을 잘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고 타락한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앞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저물어가는 시대에 새 시대를 열어주시려고 어두워진 그 민족에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9절은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요,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부르시고 나서 부흥의 씨앗으로 남은 자로 축복의 도구로 쓰시려고 몇 번 터치해보고 아 실망했다,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포기하시거나 불러주신 것을 철회하시거나 버리셨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뭐가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스스로도 실망할 수 있어요. 가족들도 당신이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신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시대가 어두울수록 그 시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는 부흥에 씨앗된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은
이 표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6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늙은 사무엘 그 엘리 목사가 귀찮은 거예요. 한밤중에 와서 나를 불렀냐고. 너 왜 그래? 잠이나 가. 자빠져?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7절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더라. 얼른 들으면 좀 의아해요. 사무엘은 이미 어려서부터 성막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낳은 아이였고 그 아이를 어린 시절부터 에봇을 입고 교회에서 어린이 성가대로 어린이 예배위원으로 섬겼습니다. 성소에서 생활했습니다. 예배를 보며 자랐습니다. 심지어 법궤 옆에서 잠까지 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해요. 여기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따라합시다. 야다. 이 야다라는 뜻은요 단순히 정보를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 된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청년과 자매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었어요. 서로 알아요. 나이가 몇 살인지 성격이 어떤지 그 정도예요. 그런데 둘이 결혼하여 첫날 밤을 지내고 나면 온전히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어요. 수대째 기독교 가문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웠어요. 그런데 아직 생활 속에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를 책임지는 하나님이요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정확히 들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구별해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 아는 것 아닙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성경도 꽤 배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운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인생의 절망 앞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단계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날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을지라도 복된 이웃교회에 오셨고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가 되셨다면 하나님에 대해 알던 신앙에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 올라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사무엘과 같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오래 드렸습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봉사도 꽤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나를 위해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는 고백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런 사무엘을 책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외면하거나 힐난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다시 계속 찾아오셔서 그를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또다시 부르시고 또다시 부르시고 또 부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한다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일상생활 속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계속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 부흥을 허락할 거야. 너는 존귀한 인생이요 절대로 하루도 막 살아서는 안 되는 소중한 나의 사람이야. 그동안 사무엘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수대째 기독교 가문에 태어났고 아예 교회에서 먹고 자고 있지만 그는 계시의 말씀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 대해 듣고 아는 단계에

사무엘을 찾아오시고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단계로 다듬어 주셔서 이스라엘 최고의 말씀의 사람이요 부흥을 이루는 선지자로 잠든 민족을 살리는 부흥의 사람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에서 생명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사무엘처럼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사무엘의 화답을 보십시다. 세 번째 찾아오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고 줄쳐놓으세요. 이제 하나님이 일어서셨어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직은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를 향해 하나님이 일어서셨어요. 그리고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부르시고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드디어 사무엘이 화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으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화답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내가 아내의 손에 끌려 나왔고 부모의 손에 끌려 나왔지만 하나님, 내게 말씀을 들을 귀와 가슴을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 말씀 듣고 세상 사람 뭐라고 하든 환경이 어떻든 용기 있게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도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19절 봐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세 단어가 중요한데요.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이 자란다는 말은요, 육체적으로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신앙에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 그는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복된 유익교회에 오셔서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아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전인격으로 체험하고 아는 신앙으로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라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말씀은요, 사무엘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한 문장으로 요약된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기서 자란다는 건 나이 들었다는 건 아니라 그랬죠. 말씀신앙, 기도응답의 신앙으로, 행동신앙으로, 영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도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요, 사무엘이 하는 말마다 기도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사무엘의 위대함입니다. 아니,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습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시고 말씀 신앙으로 자라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의 어떤 기도도 그의 어떤 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린이 사무엘을 통하여 잠든 민족을 깨우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어두워진 여러분의 육체와 가정과 자녀와 민족을 깨우시는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표현은요, 히브리적으로 아주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곡식이 떨어지면 다시 주워담기 힘듭니다. 화살을 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의 영적 권위, 그의 기도와 사역, 그가 선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말, 부정적인 언어 절대로 하지 마셔야 합니다. 사무엘의 위대함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0: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자기 자리에서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고, 그의 신앙은 머물지 않은 살아나는 신앙이었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 이동현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시신캠프 김은영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됨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하며 주일을 앞둔 오늘 주말 이 시간 CCM 캠프에서 전해드리는 따사로운 찬양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축복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축복의 찬양이죠. 옹기장이 축복의 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샘처럼 맑게 솟아나는 축복이 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일을 앞두고 오늘 또 평화로운 마음으로 또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자의 자리에 서기를 준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잎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새신자들이 오셨을 때 축복의 찬양으로 참 많이 불렀었던 혹은 예배 폐회송으로도 이 곡을 부른 교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혹은 이 믿음 더욱 굳세라라는 제목의 찬양이죠. 오늘은 조수아 씨 음성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들으신 호산나 싱어즈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양의 부제목이 새신자를 위한 축복의 찬양 이라고 되어 있어서 오늘 항상 저희 캠프는 새싹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거든요. 제가 새싹 우대 방송이라고 늘 말씀드리는데요. 왠지 오늘 축복의 이 마음이 새로운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이 찬양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따라 부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중에 들어온 사연과 신청곡으로 1부 이삭 줍기, 2부는 워십의

프레이즈로 함께합니다. 배추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신청곡 남겨주셨죠? 이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장선희, 박희영 함께 부르는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천등사님께서 최미 버전으로 듣고 싶다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써주셨는데 전해드릴게요. 조셉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새 힘을 얻으리라 써주셨어요.

데이브 보이어의 Only Believe 접속곡과 앞서 In Christ Alone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라는 찬양으로 알려진 곡 In Christ Alone 나탈리 그랜트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8183님께서 감기 빨리 나으시길 기도합니다. 아미의 터치 신청할게요.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비가일님께서는 이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조금 천천히 시간이 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본답니다. 아 맞다. 또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써주셨는데 한웅재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이 곡으로 이어갈게요. 먼저 아미터치 전해드릴게요.

한웅재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리고 앞서 아미의 터치 전해드렸습니다.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워십 팀들의 여러 뜨거운 예배의 현장을 생생히 느끼실 수 있는 라이브 워십으로 전해드립니다. 1부 끝곡은 The Kingdom and the Power, Everything for You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워십 앤 프레이즈로 꾸며드리는 토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기프티드 한밤의 프레이즈, 나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그리고 브라운 워십,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전해드렸습니다. 워십곡으로 함께하는 2부 시간,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 부르는 마음으로, 예배의 마음으로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 기적이 일어나라. 나네. 역시 캠퍼스 워십에서 한 곡 더, 나는 주의 친구,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단오 워십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접속곡 들어보셨고요. 그 전에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에서 두 곡 기적이 일어나네 나는 주의 친구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워십곡으로 킹스웨이 뮤직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원곡이죠. Days of Elijah 준비했습니다.

킹스웨이 워십의 Days of Elijah에 이어서 힐송 뮤직의 Still 전해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피아 워십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요. 그리고 아크 워십, 지성소의 설이라 이어갑니다.

아크워십, 지성소의 설이라, 그리고 앞서 피아워십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어요. 주님은 나의 힘이요 함께 하셨고요. 오늘 끝곡은 온누리워십 미니스트리에서 예수 피밖에 라이브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길 바래요. 지금까지 김태은 작가 함께 했고요. 제작 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승리하세요.

0: CBS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구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세계 인구의 날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약 83억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83억 명의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사람들이 미국인처럼 산다고 가정하면 약 5개의 지구가 필요하고요. 한국인처럼 산다고 가정했을 때는 4개 정도의 지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우리가 많은 자원을 쓰면서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구에게 지금까지 버텨준 것도 참 고맙다,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의 지구가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주님 주신 하늘에는 별을 볼 수가 있고 또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사실 당연한 건데, 그죠? 우리가 얼만큼 이 지구를 아끼고 또 보호하느냐에 따라서 계속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는 일입니다.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좋은 씨앗 앨범에서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게요.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에게 축복과 감사의 마음 담아서 이 곡 들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 앨범에서 듣죠.

위로 오브 앨범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으셨어요. 날마다 주의 은혜로 님께서 토요일 당양로를 편하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 곡이 생각나서 신청해 봅니다 하신 곡 매미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매미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죠. 7년 동안 어둠 속에 있다가 여름에 잠깐 또 생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매미의 모습. 그렇게 어둠 속에 있다가 빛으로 나온 매미가 잠깐 주어진 삶의 시간에 있는 힘껏 울면서 그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돌아본다. 이런 내용이 담긴 곡입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오영은이 부릅니다. 매미.

는 외침이 나의 실없는 마음을 깨운다. 나는 덧없는 것들에 나를 아끼지 않았구나. 이제는 들은 대로 말하고 본 대로 살아야지. 당신의 삶 그대로. 이제는 부르심에 답하고 인도하심 따르리. 당신의 삶 그대로. 아멘. 매미라는 곡 오영은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내 모습 이대로는 제이레빗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님께서 급성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두 달간 치료받고 이제 요양병원에서 요양 중인 사촌동생. 직장에서 교인들에게 상처받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그 동생에게 당신을 향한 노래 추천해봤어요. 그냥 정말 그냥 병실에서 틀어만 놓으라고. 상처받은 마음 찬양으로 치유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스며들듯 찬양이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교인들에게, 아, 이 말이 너무나도 아픈데요. 믿는 사람들이, 주의 자녀들이 다른 주의 자녀를 상처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 신청하신 곡 같이 들을까요? 그 사촌 동생분도 지금 듣고 계시면 좋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님 그리고 사촌동생분과 같이 들었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박강성이 불렀고요. 그 전에 신청하신 곡 민호기 지선 고정민이 부른 감사위에 감사였습니다. 롬브로단로님께서 시간대 옮기고 처음으로 본방 함께해요. 평일엔 회사에 있는 시간이라 아쉽지만 주말에도 주말만이라도 감사하네요. 오랜만에 만나는 연인 같아요. 아유 저도 반갑고 저도 또 감사하고 좋네요. 훈이님 주말이라 여유 있게 듣습니다. 역시 주말에 잊지 않고 와주셨어요. 틈새 신고합니다 하신 9167번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희민희승마음님께서 지난주였죠. 제가 여름성경학교 주제가를 들려드렸는데 추억이 방울방울 여름성경학교 주제곡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학교에서 재미있게 보냈던 그 시간 회상하니까 살짝 울컥한 거 있죠. 네, 저도 그 여름성경학교 주제가가 나오면 같은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그때 함께했던, 그때 불렀던, 그리고 배웠던, 들었던 말씀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나 봅니다. 조금 더 성장해서 부르는 곡이랄까? 그 흰구름 뭉게뭉게는 아동부에서 부르는 거고요. 뭐 초등부까지는, 예. 여름 수련회는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느낌? 여름 수련회 들려드립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라는 곡이고요. 박요한의 목소리입니다.

며칠 전에 교회 앞에서 버스에서 내리는 청년들을 봤어요. 아마 수련회 마치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들의 청년 때 그 수련회 함께했던 모습들도 생각해 보며 들었습니다. 여름 수련회 다시 은혜의 자리로라는 부제가 붙은 곡 박요한이 불렀고요. 믿음으로 살겠네 이어진 곡이었습니다. 김정희, 이윤화, 주리, 이기명, 우혜림이 부른 곡이었어요. 광야의 소리님께서 주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예배라는 곡 들려드립니다. 오은이 부릅니다.

오은이 부른 예배라는 곡에 이어서 오동일 전심으로 들으셨고요. 1부 끝곡은 예수 전도단 앨범에서 빛 대신 주 Here I am to worship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CBS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0: 느껴보세요.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3: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2: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는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자기 힘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권위에 근거하여 깊은 진리를 통찰합니다. 그에게는 진리를 증명하는 논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의 인식은 이성을 초월하며 온전한 확신을 심어주고 내적 만족감을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은 인간의 이성을 높이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을까요? 그것은 이성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성의 본질상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성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도구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글은 A.W. 토저가 지은 성령님 홀리 스피릿 중에서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이어진 곡은 성령으로 난 자 최정훈이 불렀고요. 성령님 내 맘에 오셔서 이 곡은 이백선이 그 전에 부른 곡이었어요.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습니다. 사랑하오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예라머십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사케오의 노래.

사케오의 노래 그 모습 그대로 충분합니다라는 부제가 붙은 곡 예라머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에스더님께서 지난 몇 달 동안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요.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CBS 방송 들으면서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힘들 때 어려울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을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에스더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분명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서 걸어놓은 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에스더님과 함께 또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의 사람들 앨범이었고요. 김대환의 목소리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였습니다. 괜찮아요 님이 집에서 가게까지 차로는 10분, 걸으면 40분. 이 시간에 차로 다닐 때 보지 못했던 걸 보는 게 새로운 힐링의 시간이 됩니다. 회개케 하시고 감사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맞아요. 좀 여유를 갖고 걸으면 주변에 차로 휙 지나가던 게 세세하게 보이고요. 또 생각도 더 많이 하고 걸으면서 생각하는 게더 깊은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님. 가끔 걸어서 가게까지 가셔도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JAMFAOH 잠파오라고 읽으면 될까요? 반갑습니다. 나의 기도 신청하셨는데요. 히스플랜 앨범에 있는 곡이죠.

키스플랜 앨범에서 나의 기도, 그리고 한웅재 삶은 기다림이어서 이어서 들었습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 주말이라 저도 들어왔어요. 편안한 정원님의 목소리 듣고 좋은 선곡을 들으니까 좋고요. 평일에 함께할 수 없어 아쉬웠는데 이렇게 또 들을 수 있어 좋습니다. 저도요. 주말에만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또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긍휼하신님의 신청곡입니다. 신영옥님의 찬양곡 다 좋아요 하셨는데요. 소프라노 신영옥의 목소리로 오늘은 이 곡을 들을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소프라노 신영옥이 불렀고요. 긍휼하신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서울 모테트 합창단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필립 흰동마음님께서 5살 아들 아빠랑 목욕탕 보내놓고 교회에서 가져온 마늘 까고 있어요. 목요일 성경 공부 후에 권사님들이 마늘 까시는데 못 도와드려서 제가 한 봉지 담아왔거든요. 이 마늘이 맛있는 재료가 돼서 성도님들 식사에 좋은 역할을 하길 바라며 까고 있습니다. 네, 그 손끝의 정성이 마늘에 닿아서 좋은 재료가 되리라 믿습니다. 소소소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여유롭게 뜨게 하며 찬양 듣고 정원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아멘. 제가 바라는 거거든요.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는 거. 주님의 은혜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거.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라는 곡이고요. 피아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려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입니다. 이 찬송은 노르웨이 태생인 릴리네스 목사가 작사 작곡했습니다. 릴리네스 목사 가족은 1887년 미국으로 이주해 농장을 개척하며 살았습니다. 나사렛 교회 목사이며 나사렛 출판사 음악 편집자로 일했던 릴리네스 목사는 4천여 편의 찬송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릴리네스 목사가 나이 28살 때인 1913년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 건강이 몹시 악화돼 6개월을 넘기기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판단과는 다르게 세계 만물과 인간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46년을 더 살아 74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이 찬송의 관련 성구는 누가복음 19장 38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충성을 다짐하고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찬송, 찬송가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전합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극한 기상과 식량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염려되는데요. 바다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인하대 김태원 교수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 COF, MOF라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 중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착을 해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0: 그런 물질이 있다면 얼른 쓰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1: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갯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MOF, COF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킬로그램당 5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질을 자연상에 그대로 두고 갯벌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0: 갯벌을 구하는 것이 생명과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Okay, it's my turn. All my dancing generation. Are you ready? 사정수와 가로잡던 죽어야 할 죄인. 내 온몸을 꽉 조였던 죄사들의 매인. 죄인.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7월 12일 주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난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고 주신 은혜를 잊은 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고단함에 지친 우리의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분열과 갈등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선한 양심과 겸손한 마음, 그리고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자신의 욕망과 이익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화합 가운데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린 생각과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어우러져가는 세상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믿음 위에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과 진리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마음의 상처로 실족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이단과 사이비의 유혹에 빠진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기를 소망하며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갈급한 영혼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어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충북 제천 아름다운 감리교회 김석주 목사였습니다. 7월 12일 주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윤상은이 부릅니다. 축복의 사람의 찬양,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이어서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입니다. 찬송가 387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23편과 24편입니다.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23편.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0: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시편 24편.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1: 성경 낭독 시편 23편과 24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트리니티 싱어즈가 부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권성순의 찬양, 나의 반석, 나의 방패. 이어서 박순복이 노래합니다. 찬송가 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하나동산교회 김주영 목사입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9절에서 25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헤롯이죠. 헤롯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혈통적으로 에돔 가문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에게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다는 것은 입지가 굉장히 좁은 것을 이야기하죠. 헤롯 대제, The Great 헤롯도 성전을 지어주면서 그 자기의 그 좁은 입지를 위해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들의 온통 머릿속은 정치적이기만 한 겁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지위만 따르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헤롯 아그리빠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사건이 뭐죠?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 무교절 이후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니면 죽거나에 베드로가 탈출했던 내용입니다. 헤롯 자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감옥을 지킨 자들이 이거 큰 실수를 저지르고 혹여나 막 이제 결탁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16명이 지키고 이렇게 철통 방어를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죠. 화가 난 헤롯은 어떻게 하냐. 그 섬겼던 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함에 파수꾼들은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랬어요. 이 장면은요. 처형이 확정된 죄수가 감옥에서 탈출했을 때 그를 감시하던 사람들이 죄수가 받을 처형을 받는다 해서 그 로마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6명이 한 번에 죽게 된 거죠. 정말 헤롯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은 가이사랴로 내려갔다 그래요. 가이사는 어디냐? 헤롯 대왕이 그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기념하여 건설한 그 도시입니다. 세속의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이제 곳곳마다 그 가이사의 황제의 동상이 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자신이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생각한 권력의 정점인 가이사를 기념하여 만든 이 가이사라는 지식에 내려간 것은 뭐냐? 헤롯이 그들도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존재는 어떤 존재냐? 누군가를 또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헤롯 자체도 가이사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대단한 것 같지만 뭔가 부족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온통 그 머릿속은 어떻게든 잘 보여서 5월 동안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그의 모든 인생을 갈아 넣는 사람이 헤롯인 겁니다. 가이사라로 내려간 헤롯은요. 20절 말씀 보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노여워했다 그랬어요.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정말 풍부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 부족한 게 뭐냐면 이제 그 농사를 짓지 않는 거예요. 식량이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온갖 물품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가져오고요. 백향목을 어디서 갖고 오냐. 두로와 시돈에서 갖고 온 겁니다. 가장 가까운 그 물류적인 그 운송을 뵀을 때 가장 가까운 헤롯에게 잘 보여야지 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헤롯이 감정이 상했는지 뭐가 불편했는지 공급망을 좀 이렇게 온전하지 않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요 헤롯과 화목하기를 바랬습니다. 그 화목을 시도한 방법이 무엇이냐 21절과 22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요 나를 택해서 왕복 당상에 이제 야외 무대에 선 거예요. 근데 이제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은색 옷을 입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외의 그 고대 근동의 그 처절한 햇빛 앞에 야외에 막 이렇게 은색 옷을 입고 막 빛나고 반사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신비롭게 보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신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아첨하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는 조금도 존경하거나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식량을 챙겨야 됐기 때문에 아첨하는 장면인 거죠. 그 모습이 어땠는지 그 헤롯이 그 얘기를 들으면 나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헤롯이 그것을 잘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좀 무서운 말씀이지만 2, 3절 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헤롯이 죽음을 당한 겁니다. 벌레 먹어 죽었다 그래요. 충이었다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바이러스에 걸린 것 같아요. 요세푸스에 보면은 바이러스에 걸린 그 증상과 같다. 폐혈증이 온 것 같고 온몸에 열이 오르락내리고 이런 것들이 자세히 써 있습니다. 헤롯이 근데요 왜 죽음을 받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사가 졌다 이렇게 했어요.

0: 헤롯은요, 하나님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받을 영광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번 한 번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헤롯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게 된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가치만을 추구하고 바랬던 이 헤롯을 향하여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24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진리의 말씀은 영원하다. 진짜 통치자, 진짜 왕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삶을 살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나의 애씀과 수고와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도 존중하시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시겠지만, 혹시 그 영광을 가르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주님만 높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헤롯의 가치가 아닌 예수님의 가치,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하나동산교회 김주영 목사였습니다. 강균성의 음성으로 내 주의 보혈은 듣겠습니다. 김영미의 찬양입니다. 내 구주를 더욱 사랑.

0: CBS
1: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CBS 라디오
2: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4: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3: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일은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1: 오늘의 교회록 보문서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초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힘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만 읽어도 그리도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놓고 배경을 좀 함께 나누면서 좀 낯설게 읽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담긴 이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메시지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11장 25절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죠. 바로 25절로 바로 가지 말고 20절부터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좀 찾아놓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에 앉아

다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지금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도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갈릴리 사역에 가장 무르익었을 그 정점에 있을 때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고라신 벳세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의 북부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선교 전초 기지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가버나움과 아주 가까이 있는 동네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면서 이 세 군데 동네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많이 머무르셨고 이곳에서 가장 많은 치유의 사역 그리고 이적의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마을들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쏘아붙이는 장면이 이 2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두루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특별히 두루와 시돈은 또 하나의 도시하고 같이 이렇게 겹쳐져서 늘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그게 바로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또 함께 언급되는 때가 많습니다. 두루, 시돈, 소돔 모두 다 이방 도시이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죄악의 대명사로 불렸던 동네가 바로 이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도 이런 이적을 보았다면 나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함께 목격을 했다면 벌써 삶을 돌이키기도 남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거꾸로 돌려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한참 같이 살아갔던 그 지역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의 반응이 참 냉랭하구나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많이 이적도 보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증거들은 넘치고 차고 넘치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또 불치병에서 치유되는 걸 바로 곁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신 벳세다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동네 사람들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투로 보아서는 그 말투 안에 실망도 들어있고 또 거절을 경험한 예수님의 그 억울함도 이 안에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화가 날 법도 하겠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아주 뜻밖의 기도를 시작을 하시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부터의 그 말씀입니다. 거기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방금 읽은 이 구절 종종 우리가 오해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지식인처럼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믿으면 돼라고 하는 말로 오해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여기서 대비시키는 것은 지혜가 많고 적음의 그 차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 원어로 읽으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여기 있는 슬기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원어를 찾아보면 쉬네토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쉬네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단순히 지식이 많고 없음 그런 것을 따지는 말이 아닙니다. 그 뜻은 원래 뜻은 사물을 놓고 면밀하게 따져서 판단하는 재판관을 뜻합니다. 법정에서 증거를 심리하듯이 판단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여기에 쓰여 있는 슬기 있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벳세다와 고라신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태도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몰라서 못 믿은 것 아니죠. 몰라서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예수님을 밀어뜨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더 꼼꼼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보고 다 따져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은 예수님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반대편에 놓인 단어가 어린아이입니다. 뭐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진짜 어린아이예요.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께서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할 때 여기 있는 그 의미는

제대로 말도 못하는 갓난 아이를 뜻합니다. 부모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또 스스로 판단할 능력도 아예 없는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게 바로 이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놓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판관이 되어서 모든 것을 심사하고 채점하는 사람, 자기 눈에 안 맞으면 모든 것을 다 삐딱하게 보고 참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바로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자기 한계가 분명한 사람,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배우고 받아들이고 아버지 없이는 결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물의 기준이 돼서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숨기시고 아이같이 배우려고 하는 이에게는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아요.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이어지는 26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기도를 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곱씹을수록,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굉장히 이상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셨던 일들, 그 앞절부터 20절부터 쭉 읽어보면 가장 공들이고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그 동네에서 지금 차가운 거절을 당하셨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 따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니 적어도 하나님 왜 저 사람들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도리어 주님께서는 기도하면서 원망 대신 옳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하늘 향해서 먼저 따지고 싶은 게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옳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군요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어린아이라고 앞서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실체가 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란 결국 지금 내 이성과 내 눈으로는, 판단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결과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아빠의 말이라면, 아빠가 하자 하는 거면 옳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어린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이 이어집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도,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분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언하십니다. 그저 아이처럼 예수의 손을 잡고서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어진다고라고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믿음만으로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늘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어떤 정신력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런 강력한 믿음을 우리한테 가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 오직 믿음만으로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 본뜻은 더는 내밀 것 없어 우리에게 비어버린 그 빈손, 약하디 약한 어린아이의 고사리 같은 그 손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직 믿음만으로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오늘 사도서관을 읽은 로마서 7장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그 고백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7장 24절에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탄식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누구보다

너무나도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가마리엘 학파의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 정통했던 지식인 바울이 마지막에 도달한 자리는 성취하고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판관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탄식이 여기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이 24절 다음에 이어지는 25절이 이렇게 이어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탄식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힘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 복음서 말씀 마태복음 1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이제 드디어 저 유명한 28절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앞뒤 다 자르고요, 그냥 딱 이 구절만 놓고 그냥 소리내어 읽어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복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면 이 감동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세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땅은 예루살렘과 달라서요, 유대 땅과 달라서 그곳에는 소작농, 어부, 하루하루 벌고 살아야 되는 날품파리들,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태반인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땅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이 갈릴리 땅을 이방인의 땅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원래부터 살던 사람들이 자기 땅을 가지지 못하고 다 빼앗겨 버렸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 소작농으로 다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갈릴리에서 보통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으려면 그냥 하루하루 쉬지 못하고 매일매일 일을 해야 됩니다. 어느 날까지요?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도,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산다고 하는 그 증거로서 정결법을 매일매일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정결법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에 있었던 귀족과 랍비, 또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갈릴리 사람들의 삶의 현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계속해서 성경 꺼내놓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는구나. 그러면은 지옥 가는 거지. 안 지키면 2등 시민이야라고 하면서 열등한 백성으로 계속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인간인가 보다 하면서 그 짐을 항상 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종교적인 짐 이외에 또 하나의 큰 현실의 짐을 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당시가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래저래 뜯기는 세금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릴리 호수에서 거부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물고기 100마리를 잡으면 약 70마리 정도는 세금으로 떼었다고 하는, 그 정도로 70%가 세금으로 나갔다고 하는 그런 연구조사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밭에서 종일 허리 굽혀 일해도 남는 것이 빚더미뿐인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일했다고 하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으면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받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 앞에 지금 모여있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렇게 부르신 그 초대의 대상은 이처럼 현실 사회에서 그리고 종교 안에서 동시에 눌려 살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로 가면 예수님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쏘아붙이는 말씀이 나와요.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구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짐은 계속해서 올리는데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에게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장면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우리도 비웃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매몰차게 대하고 따지고 재는 사람

사람이 된 데에는 분명히 또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종교 지도자들에게 늘 심사받고 로마 관리들에게 늘 세금 뜯기고 평가받아온 사람들이 벳세다 사람들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사람들입니다. 매사를 저울질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계에서 이 사람들도 그렇게 길들여진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더라도 자기 눈이 보이지 않고 귀도 막힌 상태에서 예수님마저도 똑같이 살아온 그 삶의 패턴 그대로 평가했던 건 아닐까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오늘의 세계를 또 우리가 사는 세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독일에 있는 제독 철학자인 한병철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현대사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과사회다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무언가 계속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대요. 그 성과로 자기를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는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래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남에게 성과를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성과를 보여야 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냥 쳇바퀴처럼 지금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채찍을 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만 채찍질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대요. 그래서 이력서 한 줄, 또 자격증 하나, 남들에게 보이는 부지런함, 단호함, 결단력, 뭐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계가 오늘의 세계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 살다 보면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매사에 계산하고 저울질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걸로 보면 오늘 복음서 본문이 던지는 이 시선에는 예수님께서 벳세다와 그 고라신을 향해서 책망하고는 계시지만 그 책망만큼이나 또 안타까움도 담겨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바로 그 자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세요. 모든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29, 3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짐 때문에 힘든 사람들인데 쉬게 해주시겠다면서 또 멍에를 메라고 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면서 또 찾아보니 이 안에 참 깊은 의미가 또 담겨 있더라고요. 우선 멍에라고 하는 말부터 좀 풀어보도록 하죠. 멍에가 뭔가요? 저 어렸을 적에는 동네에서 그 멍에 진 소 많이 봤는데요. 그러니까는 짐을 지거나 아니면 농사를 질 때 어깨에다가 이렇게 매는 나무 기구를 한 다음에 줄을 매서 뒤에다가 이렇게 가래를 끈다든지 아니면 수레를 끈다든지 하는 게 이제 멍에입니다. 예수님이 멍에를 메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무게 있는 멍에를 메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은 뭐냐면 지혜자들의 글 속에 나와 있는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밑에 배우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이 바로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뜻이 돼요? 바로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의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떤 짐을 져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향한 짐을 하나 더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초대하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누구의 멍에를 메어야 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사실 우리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다 다양한 각자 짐의 멍에들이 다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멍에도 있고요, 또 스스로 가치를 증명해야 되만 하는 그런 멍에도 있고요, 남과 비교당하면서 채점당하는 멍에, 또 누구에게도 말 못하지 못하는 그런 멍에들을 다 그 짐들을 지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멍에를 벗기시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멍에를 짊어지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멍에는 쉽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이 쉽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또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쉽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몸에 꼭 맞는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몸에 꼭 맞는다. 어깨를 상하지 않게 한다. 멍에를 매잖아요. 그럼 멍에가 덜렁덜렁하기 때문에 소한테 매면 거기 흔적이 남고 또 상처가 남기 아주 십상입니다. 그런데 몸에 꼭 맞는 것을 주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것은 우리의 어깨를 상하지 않게 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의 다스림은 사람의 목을 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달리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세계는 짐이 없는 세계가 아니라 나를 지금껏 짓누르고 있던 멍에가 나를 살리는 멍에로 교체되는 세계가 바로 복음의 세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지금껏 나를 증명해야 되고 어떤 성과로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야 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 이미 너희는 받아들여졌다. 이미 있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이 선언과 이 초대가 바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이모저모의 여러 짐들을 지고 여기에 찾으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풀리지 않는 가정의 문제로 마음의 짐을 진 분들도 있을 테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늘 가슴속에 응어리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는 지금 병상에서 혹은 병원을 오가면서 다음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여럿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이런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시편 145편 14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라고 하는 찬송을 합니다. 여기에서 비굴한 자라고 하는 것은 비겁한 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래 이 뜻은 원어로 보면 짐에 눌려서 허리조차 펴지 못하고 고개를 위로 들지 못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면 이런 말이 되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붙드시며 이미 넘어진 사람, 짐 때문에 그 짐 때문에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 사람 곁에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된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 한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였습니다. 주일 순서는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CBS
2: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아침 강단이 방송됩니다. 아침 강단.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자리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신성교회 정영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이제 딸 아들인데 어려서부터 저희 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엄마가 없으면 누나가 1등이다. 네. 아빠 엄마 없으면 누나가 1등이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좀 약간 주입식으로 누나한테 잘해라. 누나 말 잘 들어라. 누나한테 대들지 말고. 예. 하여튼간 누나를 잘 따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여러분, 질서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그 질서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가정 구성원들이 서로의 각자의 자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서로를 인정해 줄 때 가정의

0: 일선은 유지되고 그 가정은 더욱 건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국가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 이제 지난 3주 동안 열왕기하의 말씀을 제가 같이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3주간의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억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예, 선물을 그냥 보여만 드리려고 예, 언제 이런 이제 이벤트를 할지 모르니까 예,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1: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0: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1: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0: 여러분, 이 세 가지 제목의 공통점은 뭐냐면 너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말씀 제목인 하나님을 인정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에 나오는 두 도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두 도시는 여리고와 베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 두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문한 그 도시의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이는 반응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여리고는 어떠했습니까? 이 여리고는 위치가 매우 좋았지만 이 여리고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물이 안 좋았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 있어서 이 물을 좋은 물을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물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근데 여리고에는 그 물이 나빠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리고 사람들이 이 물에 대한 문제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이 나빠서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물이 나쁜 문제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이야기할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면 뭔가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 엘리사에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물에 대한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의 근원에 그 소금을 던지면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먹지 못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누가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여리고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소금을 부었죠. 소금을 부었기 때문에 물이 좋아진 겁니까? 소금이 물을 고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일을 행한 엘리사가 고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했을 뿐이지 그 물을 고친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소금을 엘리사를 믿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 물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믿은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는 여리고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이 되었고 열매 맺지 못하던 땅이 다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다음에 베델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여리고를 떠나서 베델을 향하여 가니까 그 베델에 있는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외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시면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네. 왜 웃으세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 본문을 설교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그래도 말씀이 있으니 저는 설교를 해야죠. 네. 요즘 아이들 자주 쓰는 표현 중에 극이라는 게 있어요. 긁혔다라는 건데 뭐냐면 누군가가 내 약점을 건드려서 마음이 크게 상할 때 그때 긁혔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야기한 그 아이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해서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한 아이들 중에 42명을 죽게 합니다. 마치 외모 비하를 당한 엘리사가 제대로 긁혀서 홧김에 아이들을 죽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와서 괜히 그런 소리 하시면 큰 본변 당할 수 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심판이 왜 주어졌는지를 제대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이쁜 우리 유치부 뭐 유아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아니라 그렇다고 이제 이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이게 말 표현이 되게 조심스러운데 우리 좀 이제 청소년 청년들 이게 좀 덩치도 있고 이제 키도 크고 예, 제가 집에 가면 이제 우리 아들 쳐다볼 때마다 예, 가끔은 위협을 느껴요. 예, 키도 크고 이제 덩치도 커져가지고 예, 그전에는 항상 이렇게 귀엽게만 봤는데 예, 근데 이제 그런 덩치 큰 그런 청년들이 이 엘리사 앞에 찾아온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던 도시의 청년들이 무리를 지어서 조직적으로 여러분 앞서 42명이 죽었다 이야기하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가 들어오는 그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건장한 청년들이 서서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공포감이 조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직적으로 대적한 사건이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라 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통하여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하셨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그 사건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전 지역에 그 소문이 난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을 통해 하늘로 불러 올라가셨다. 근데 그 이야기를 빌어서 너의 스승 엘리야처럼 너도 하늘로 올라가라. 우리 도시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엘리사의 외모를 아이들이 나와서 놀리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건이 바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심각한 것인지를 무거운 심판을 통하여 명백히 베델에 온 이스라엘에 보여준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와 베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0: 하나님을 인정했느냐, 하나님을 거부했느냐, 이것의 차이가 여리고와 베델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한 여리고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베델을 닮았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자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좀 자주 이야기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킹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른들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그 킹정은 킹,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인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해서 이건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완전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친구들 중에 누가 축구를 진짜 잘한다 그러면 너의 축구 실력 킹정 하면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고, 음식이 맛있으면 이 맛이 정말 킹정, 그런 표현을 쓰던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냐면 너는 정말 나를 킹정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표현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앞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고 내 가슴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순종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며 증명하면서 삶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0: 아멘. 우리 미래 세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범사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범사에.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순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범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사자성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생사화복이라는 단어와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생사화복은 무슨 뜻입니까? 삶과 죽음, 고난과 형통.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죽는 그 생명과 죽음의 모든 순간, 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형통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어느 한 부분에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희노애락이 뭐예요? 기쁠 때도, 화날 때도, 슬플 때도, 즐거울 때도 변함없이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에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범사에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잘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의 붙들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내 모든 삶의 시간들을 주님께 맡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 안에 담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살구나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열매가 많이 이제 달려서 그 열매를 다 털었어요. 사실 저는 나무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살구나무인 것도 살구 그 열매가

네, 달린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죠. 감사의 열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되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가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에서 감사부터 떠나게 돼요.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 있을 때 그 좋은 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때로는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늘 인정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죠. 예배의 열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표현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 가운데도 주일 성수. 여러분, 주일 성수는 그저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는 어떤 습관이 아니라 내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건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드림의 열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돼요. 인색함이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있어서 기쁨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열정도 드리고 나의 헌신도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의 물질까지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11조 생활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11조는 내가 돈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터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물질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그 물질에 대한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11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1조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표현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끄적끄적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예, 거기다가 이렇게 짧게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맥주감사 주일이 어떻게 시작됐고 한국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그 감사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2026년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오는 이 삶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올려드려야 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곧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리고는 하나님을 인정했고 베델은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지금도 누군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금도 누군가는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죠. 바라기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신성교회는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감사로, 예배로, 드림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야죠. 늘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특별히 주일 성수를 통하여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주님 앞에 아낌없이 자원하여 드리는 삶을 통하여 특별히 11조 생활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질서가 분명히 세워지기를 바라고 특별히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출발이 오늘로부터 새롭게 다시금 출발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강단 지금까지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자리한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신성교회 정영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616국에 1142번 2616-1142번 신성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S 창문을 열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1: 다음 세상이 지킬 당신 곁에 CBS 라디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1: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복음의 메아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복음의 메아리. 이 시간 말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입니다.
1: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몇 권일까요? 13권입니다. 몇 권이라고요?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 쓴 책이 또 한 권 있습니다. 그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서 기록되었거나 영향을 받은 책 히브리서까지 다 포함하면 27권 중에 무려 14권이 사도 바울이 쓴 것이거나 영향을 받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3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것들이 책 제목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가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첫 번째 보내고 두 번째 보냈는데 첫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책들이 교회에 보낸 책들이고요. 서신들이 성경이 된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인 제자인 그 디모데에게 목회를 잘하도록 보낸 편지 첫 번째가 디모데 전서, 두 번째가 디모데 후서, 또 오네시모라고 하는 주인의 물건을 도둑질해서 온 사람이 변화돼서 회개하고 훌륭한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 주인에게 돌려보낼 때 주인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빌레몬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느 교회 보낸 편지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에 다른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많이 배워야 구원받는다,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다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죄 앞에 헌물도 드리고 열심히 나가서 착한 일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바뀌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행함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으니까 하는 그 행위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걸 가지고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많이 헌금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많이 바치는데 저 사람은 왜 나처럼 못하나 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 누구나 예수 믿게 만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글자를 하나도 몰라도 예수님의 구세주인 걸 믿게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박사를 10개를 받았고 있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 들어와서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구원을 쉽게 받는 줄 아느냐?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도 받고 율법에 있는 그 모든 거 다 지켜 행하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복음, 변질된 복음을 갖고 들어와서 혼돈이 생겼습니다. 믿음 약한 사람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고민에 빠지게 생겼어요. 그게 아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설명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걸 딱 머릿속에 넣어놓고 같이 말씀 공부해 나가면 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인사를 나누고 난 다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11절, 12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 형제들아 불렀을 때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신약성경에 형제들아 부른 대상은 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입니다. 형제들아, 너 믿는 주님의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뜻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뭐냐? 열심히 주님 일을 하면서도 내가, 그러면 사람의 뜻이에요. 내가.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내가가 있는 한 은혜가 멀어집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은혜가 임해요. 내가가 자꾸 나오면 섭섭이가 들어와요. 섭섭이 삼촌이 기다리고 있다가 싹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자꾸 섭섭함을 집어넣어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미국에서 교회를 제가 목회할 때 보니까 가장 힘들게 하는 분들이 교회를 만들 때 있었던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내가 교회를 세울 때 이렇게 했는데 내가를. 그래서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절에 이어서 설명합니다. 12절 다 같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누구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언제 계시를 받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날 때 주님의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는 이단의 괴수고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이단 집단이기 때문에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습니다. 이단의 괴수를 믿고 있다니. 아,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었으니까 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부활했다고 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걸 따라다니는 추종자가 많다고 하니까 다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된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지금 죽어서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꼬꾸라진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은 내가 옳고 내가 하는 게 다 맞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고 예수님 사람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고 스테판에서 돌에 맞아 죽을 때 죽어서 마땅하고 내가예요.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가 없으면 이런 실수를 합니다. 교회를 막 소란하게 만들어 놓고서도 내가 교회를 바로 세운다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아주 막 부흥하고 크게 성장하던 교회가 싸움판이 벌어져가지고 몇천 명 모이던 교회가 나중에 다 없어져 버려요. 어느 교회는 한 만 명 모이던 교회인데 한 5, 6년 동안 계속 싸움하다 보니까 지금 1,500명, 2,000명 남았어요. 그런 교회들이 여러 교회 있어요. 왜? 내가 때문에. 내가. 조심해야 됩니다. 불평분자는 그 사람이 믿음이 아예 없든가 아니면 딴 데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불평은 다 끝났어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조용히 교회장한테 가서 일러줘야 돼요. 좀 살펴보라고. 자꾸 입만 열면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주의 정의를 자꾸 물어뜯고 그러는데 그 집 이상한 것 같다고. 그리고 어디 딴 데 은근히 댕기는 데가 있는 것 같다고. 몰래 성경 공부를 하러 가는데 어디 가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시침 떡 떼고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손으로 보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회개하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 몰래 숨어서 합니까? 몰래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도둑질을 몰래 하는 거예요. 신앙의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몰래 딴 데 가서 뭐 배운다 그래가지고 가면 딴 거 안 배워요. 요한계시록 갖고 14만 4천에 들어온다는 거 배웁니다. 그건 100% 신천지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가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내가 때문에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19세기 미국, 영국 전 세계 큰 부흥을 이었던 부흥사 디엘 무디. 이분은 사실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디 목사님 하지만 정식으로 목사 수업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흥사 무디라고 부릅니다. 아주 가난했어요. 9남매 중에 여섯 번째로 출생했는데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초등학교 5학년이 학력 전부예요. 5학년까지만 다니고 말았어요. 그리고 뭐 했느냐? 구두 고치는 구두빵 점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구두 고치는 사람 중에 위대한 사람 많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이분이 구두 고치고 그러면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사투리도 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 말은 사투리가 심할 뿐 아니라 문법에도 맞지 않으니까요. 이 영어가 문법이 복잡해요. 단수, 복수, 뭐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이 문법도 제대로 맞지 않고 사투리도 쓰고 그러면서 무슨 당신 복음을 전한다 그러냐고. 그러니까 부흥사 무디가 말했습니다. 나도 내 말솜씨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무식한 촌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교나 문법이 필요하진 않죠. 그러나 문법에 맞게 교양 있는 말을 하는 당신은 그 시력을 갖고 지금까지 몇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입 다물고 갔답니다. 그런데 교육은 못 받았지만 늘 말씀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 갖고 평생 살았어요. 함께 동역한 토레이 목사님. 호리 목사님은 이제 무디 바이블 신학교를 세운 아주 영적인 거성입니다. 그 성령 세례를 강조하신 분이고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번에 손자가 그 한국에 와서 강원도에서 있다가 돌아가신 대전덕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토레이 목사님이 부흥사 무디를 옆에서 지켜왔는데 매일 새벽 4시 일어나면 기도하고 성경을 봤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디는 새벽 4시

7시에 일어나곤 했다. 그는 성경 공부를 위해서는 다른 식구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한다네 라고 내게 말하곤 했다. 그는 홀로 구석진 방에 들어가 오직 하나님과 성경만을 붙들고 여러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쓰신 거예요. 그때 평생 동안 봉사 무디가 붙잡았던 말씀이 이사야 50장 7절입니다. 주 야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말이 좀 어눌하고 사투리를 쓰고 실수가 있어도 내가 전하는 예수님만은 가장 내 삶의 귀중한 분이고 이상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나는 불완전해도 내가 전하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내가 전하는 말씀은 완전한 말씀. 할렐루야.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되기 전에 바울에 대해서 13절 14절입니다. 13절 다 같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본인이 얼만큼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는지 사도행전 22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예수교를 박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기독교를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음에서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 1장 14절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본인이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이틀 이상 금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3일 금식하고, 보통은 이틀은 금식을 기본적으로 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 건데. 매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매주 이틀씩 금식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하고 조금 달라요. 유태인의 금식은 해가 지면 날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해 떠 있을 때만 금식하는 겁니다. 온전한 11조. 우리들은 순수예배 11조 드렸지만 이분들은 총수예배 11조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10에 한 2, 3조씩 드려요. 그리고 율법 10계명에다가 예수님 당시 613계명 다 지키는 사람들, 아주 철저한 그 율법주의자들, 아주 열성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열성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단 말이죠. 왜? 내가 중심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빌립보 3장 5절로 6절 자기 설명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 정도로 자기가 완벽주의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나는 흠이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흠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흠이 있죠.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외엔 완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흠이 많은데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던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변화된 바울에 대해서 15절로 17절이 나옵니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기 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그 생각만 하고 살면 절대로 시험 들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니까.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심지어 부모가 나를 버렸어도 주님이 나를 탁 택해서 너는 내 것이라.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배신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그 가까웠던 친구가 원수가 되고, 내가 뭐 힘 있을 때는 탁 옆에 달려붙어 와서 뭐 그냥 입의 혀처럼 그렇게 내 비율을 맞추다가 내가 가진 거 다 잃어버리면 그냥 떠나서 전화 한 통 없고 연락도 없는 그런 사람, 것이 사람들의 인심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게 버림받고 상처받고 아무도 돌보지 않은 사람도 딱 택해서 넌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달려 죽게 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혈육과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일을 할 땐 우리가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신앙적으로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달을 것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 주위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될 것입니다.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교회 지도를 만난 게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에 내려갔어. 광야에 내려갔습니다. 약 3년 동안 광야에 내려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 바빠서 주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누가 그래요? 주님 일하라고 너무 바쁘고 주님 만날 시간 없다고. 구역장 한다고 그냥 지역장 한다고 막 아침 저녁도 뜯어보는데 바쁘긴 하고 일은 많은데 속상할 때도 많은 거예요. 주님이 없어요. 내가 열심을 갖고 내가 하다 보니까 자꾸 섭섭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섭섭한 일이 생기거든랑 그때는 일단 모든 걸 올스톱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회복될 때까지 하루고 이틀이고 기도하면서 회복하고 나서 다시 해야지. 자꾸 누적되면은 나중에 폭발해요 막.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자신을 잘 이렇게 다스려야 됩니다. 네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바울에 대해서 18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18절 보겠습니다. 그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3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 베드로도 만나고 예수님 형제 야고보도 만나고 보름 동안 있으면서 그 당시 자기가 받은 큰 놀라운 신앙 체험에서 간증을 합니다. 3년 동안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난 다음 나와서 본인이 이렇게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큰 은혜를 받으면 막 자기가 다 모든 걸 간증을 하고 막 동네방에 떠돌아면서 내가 어저께 밤에 이런 환상을 봤네 뭐 내가 지옥을 갔다 왔다고 천국 갔다 왔다고 그랬다고 나중에 보면 좀 잘못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일단 그런 은혜가 내게 임했으면 정말 깊이 기도하고 더 겸손히 낮아지고 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는가 우리가 그를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사도와 같이 위대한 사도도 3년 동안이나 광야에 내려가서 기도하면서 저 옆에 엎드려서 깨어지고 나서 완전히 온유와 겸손을 옷 입고 난 다음에 그때 등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15일 동안 머물었는데 사도행전에 꼭 설명이 나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사도행 9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 저 사람 우리 속여서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 아니야. 아무도 안 만나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9절 다 같이요.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그 보름 동안 있으면서 베드로하고 예수님 형제 야고보 이 열두 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 형제 야고보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왔을 때까지 예수 믿지 않다가 마리아하고 요셉 사이에서 나온 아들인데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가 됩니다.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고 베드로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내가 진실만 너에게 얘기한다. 자꾸 거짓선자라니까 변명하는 겁니다. 21절이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자, 예루살렘을 방문한 다음에 이제 그

0: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간다 그랬는데, 잘 보세요. 여기 저 지도를 보면은 수리아 지역에 로마의 3도시 안디옥이 있고요. 저 길리기아 잘 들으세요. 길리기아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라는 곳이 있던 곳입니다. 다소. 고향이 어디라고요? 다소. 수리아에는 어떤 도시가 있었다고요? 안디옥. 수리아면 안디옥. 뉴욕 같은 곳이 안디옥이에요.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인데, 성경을 보니까 그 사도행전 9장 3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가 고향에 가서 머물러 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있었을 때 이제 사도행전 11장 25절 주절을 보면 바나바가 찾으러 갑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 동안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안디옥에 아주 큰 교회가 서게 되었고 안디옥에서 크리스찬 이란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22절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복음을 지금 전한 다음을 듣고 나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3년이 지나고 나서 그가 완전히 깨어진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갔지만 예루살렘에서도 베드로도 만나고 예수님 형제 야고보도 만났지만 다른 사람이 다 피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 멀리 자기 고향 다소로까지 내려갑니다. 그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신실한 일꾼이 다소까지 찾으러 왔어요. 와서 내가 소문 들으니 예수를 만난 하나님의 큰 종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왜 여기 시골에 있습니까? 저랑 같이 갑시다. 그래갖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당시 뉴욕 같은 대도시니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안디옥에서 큰 붕이 일어났어요. 역사가들이 안디옥에 그 당시 한 10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었지 않을까, 10만 교회 있지 않을까 정도로 큰 붕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 수만 명 있으니까 안디옥이 더 큰 도시니까 10만 명 교회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안디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만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안디옥에서 비로소 별명이 붙었어요.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다. 저 사람들 모이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말하니까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별명을 붙인 별명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더라. 자,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내 열심으로 믿으면 안 돼요. 나이나 되어서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때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를 가장 닮은 모습이 뭐냐? 따라주세요. 온유와 겸손.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온유와 겸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몸을 메고 내게 배워라. 온유와 겸손을 늘 묵상하세요. 온유와 겸손, 온유와 겸손. 온유는 뭐냐? 쉬워요. 부드러운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은 사람은 화가 날수록 더 잘 다스리고 온유하고 또 온유하고 또 온유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겸손하고. 우더러든 잘 모시고. 그 우리의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모습이 겸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 좀 감사의 박수를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뿐 아니라 오늘 이 위성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전국의 670여 교회가 다 그렇게 어르신을 공경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르신을 공경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교회가 붕하는 것입니다. 절대 교회에서는 큰 소리 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인데 예수님이 교회에서 싸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 하신 말씀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알고 그 온유와 겸손만 가고 평생 살아도 여러분 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단순한 건 이거 못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나의 많은 어르신들 잘 섬기고 그리고 어린애들 잘 사랑으로 품어주고 온유와 겸손을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아신 하나님 아버지, 온유와 겸손을 옷 입고 내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내드린 복음의 메아리. 지금까지 말씀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였습니다. 1954년 전쟁 후 이 땅에 피폐한 영혼들을 위해 설립된 CBS 기독교 방송은 지난 70여 년간 방송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필요한 이 시대, CBS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믿음 위에 서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문교회 손세용 목사의 설교입니다.
1: 오늘은 에스라 7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가르치고 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코미디언 이수지 씨의 유튜브 채널 핫 이슈지에서 방영했던 휴먼 다큐 진짜 극한 직업에서 공개된 그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들여다보면 유치원에서 쓰는 물티슈를 유칼립투스 성분 들어간 물티슈만 써달라며 검열하는 학부모의 억지 앞에서 유치원 교사는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꺾고 아이의 신체 부위에 대고 사죄합니다. 하준이 엉덩이 미안해. 하준이 똥꼬 미안해. 능청스러운 연기에 실수가 터져 나와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데 댓글창에는 개그가 아니라 다큐이다. 현실은 영상보다 더 심하다라는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다른 코미디언들은 바보 연기나 몸 개그로 웃음을 유도하는데 근데 이 영상에서는 이수지 씨가 선택한 무기는 소름 돋을 정도의 현미경 같은 고증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BS 방송의 극한 직업의 그 형식을 빌려온 16분 남짓의 영상은 유치원 교사의 현실을 그 일상을 난도질하듯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부터 밤 10시가 되어서까지 이어지는 고된 근무에다가 우리 아이 MBTI가 내향형이니까 비슷한 아이들과 반을 묶어달라는 이런 황당한 민원은 웃음을 위해 지어낸 설정이 아니라 현장의 일상이라고들 말합니다. 이 내용을 보고 유치원 교사들은 내 얘기인 줄 알았다며 울먹였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들은 그나마 순한 내용이라니 실제

현장은 어떠한지 짐작할 만합니다. 네, 지난 2025년 작년 12월 경기도 한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남학생 3명이 교단에 있는 30대 교사에게 다가가서 빗자루 때리고 찌르고 손으로 머리를 밀치며 바닥에 침을 뱉고 교사에게 고함침 욕설 한 것을 그 발했던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그 동영상이 퍼짐으로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이때 A군 등은 선생님의 출석 체크에 대답하지 않아 무단결석 처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때 A군 등은 지난해부터 선생님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일부 몸을 부딪히는 등 비행을 저질러 왔는데 선생님이 학생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꺼리는 바람에 사건 당일 폭행 행위로만 기소되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수원지방법원 소년재판부에서 소년법에 따라 재판을 받았는데 이날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인정된 형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나이가 불과 16세, 17세 어린 소년인 점 그리고 사건 이전에 한 번도 형사 입건조차 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형사처벌보다 교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면서 재판장으로서 피고인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몇 가지 당부의 말을 드린다. 피해자인 교사가 여러분을 용서했지만 제 생각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스스로 반성하는지 진심을 알 수 없지만 본인의 행동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중국의 고대 문헌 세설신어에 보면 마융 선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르치는 제자가 어리건 늙었건 종아리를 치는 초달로 다스렸기에 초달 선생으로도 불린 명사부였습니다. 이 스승의 한 제자가 오늘 갑자기 음식을 끊더니 끝내 마융 선생이 계시는 쪽을 향해 큰 절을 한 자세로 죽었는데 근데 그 옆에 써놓은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마융 선생의 종아리를 때려 피를 튀게 하는 꿈을 꾸자 스승은 그 그림자도 밟지 않은 것이 도리인데 꿈속일 망정 스승을 때려 피를 본 것은 스승에 대한 사특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이에 대한 가책으로 그는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꿈에라도 스승을 때릴 수 없는 것이 사제의 사이의 도리였던 것입니다. 스승에 대한 존경 없이는 참된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남긴 그 유언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명령에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초대교회와 그 후 이 땅 교회들이 예수님이 지엄한 명령에 불순종했다면 오늘날 이 땅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오늘의 교회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교회는 찾아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이성은 악마의 지혜이고 하나님 없는 교육은 약삭빠른 악마를 키워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고 말씀을 떠난 부유함으로 가정이 깨지고 자녀가 망치고 나라가 무너지고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는 이런 일이 닥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교육의 3요소는 교사와 학생과 교재인데 오늘 말씀에 이 교육의 3요소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교사로서 학자 에스라를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기 에스라란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도우신다는 뜻으로 요시아 왕 때 개혁운동을 했던 대제사장 히기야의 증손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된 지 70년 만에 페르시아 왕 코레스에 의해서 해방되어서 제1차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솔로 주전 537년 5만 명이 예루살렘을 돌아와 성전 재건을

다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15년간 중단되었는데 스가랴와 학개의 노력으로 완공을 시켰습니다. 그는 뚜렷한 지도자가 없이 이방인들 위협으로 유대는 매우 어려웠는데 제1차 귀환이 있은 후 80년 후 주전 458년 제2차로 에스라가 5천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에스라의 노력으로 신앙이 부흥하면서 사회는 정화되고 정치는 안정되므로 에스라는 민족 중흥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의 포로지에서 세 번째 귀환은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 인소라에 유다인들이 돌아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내용을 성경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란 실력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 첫째 에스라는 실력과 좋습니다. 본문 6절 전반전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에스라를 학자라고 했는데 공동번역은 선비라고 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기록했던 서기관을 의미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성경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과 지식을 갖추었던 학자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에스라는 존경과 신뢰를 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 6절 후반절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는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하나님께 그의 하는 일을 친히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로서 당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도 신임과 총애를 받았습니다. 훌륭한 교사는 실력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사람들로부터도 신망과 존경을 받아야만 됩니다. 고 함석헌 선생님이 모교인 오산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때 하루 학생들이 떼지어 문제 있는 한 교사를 응징하겠다고 교무실로 몰려들어왔다고 합니다. 다른 교사들은 다 도망갔는데 함 선생님만 기도하는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흥분했던 학생들이 함 선생을 문제의 교사로 착각하고 마구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대상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학생들이 함 선생님한테 용서를 빌면서 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느냐고 묻자 이때 함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내가 눈을 뜨고 맞았다면 내 사랑한 제자들 중 누가 나를 때렸는지 알게 될 것이고 또 자네들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강단에 설 수 있겠느냐 또 자네들도 어떻게 나를 보겠느냐. 학생들은 모두 크게 감동을 받고 함 선생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가르친 학생은 누구입니까? 보면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의 교육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포로지에서 귀환했지만 아직 황폐한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길은 무엇보다도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네헤미야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에 모아놓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흥회를 여는 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침략으로 주후 70년에 완전히 멸망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에 불불이 흩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다른 나라에 동화되어서 유대인이란 존재는 완전히 없어질 법도 한데 근데 그들은 1948년 다시 나라를 세우고 1970년에 그 6.1 전쟁에서 300만 유대인이 6억의 아랍 동맹군과 싸워 이기고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교육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미국 인구의 3.2%라고 하는데 미국 노벨상 수상자의 24%, 유명 대학 교수의 30%, 미국을 움직이는 30명 중 5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적은 인구를 가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그들 나름의 철저한 교육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곧 성서 교육입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가르친 그 교재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에스라는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버려서 이방인의 손에 부시셨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이사야서 5장 24절 말씀 보면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

불을 삼킴 같이 마른 풀이 풀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민족의 회복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치기는데 애쓰는 힘썼던 것입니다.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 로시모아 산에는 워싱턴, 제퍼슨, 링컨, 루즈벨트 4명의 대통령 흉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민들부터 존경받는 대통령들로서 그들 모두가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조지 워싱턴은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고 말했고 그리고 이제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서 서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말했고 시어도 루즈벨트는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이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기서 먼저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고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그는 먼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기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스스로 먼저 율법의 정통에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배우는 이유는 율법을 잊기 위해서라고도 이렇게 말하는 내용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무식하면 경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야 전할 수 있고 내가 먼저 배워야 가르칠 수 있는 법입니다. 에스라는 원래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학자라는 이 말은 서기관으로서 율법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는 이미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율법을 연구하여 이 율법에 정통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2절 말씀. D.L. 무디는 나는 처음에는 믿음을 더 얻기 위하여 기도만을 힘썼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였다. 그 후 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온다는 것을 성경 구절에서 읽고 더욱 성경을 읽고 공부하기에 시작했다. 그랬더니 믿음은 당연히 성장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진리를 깨닫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19세기 이후 세계 선교운동도 윌리엄 케어리, 허드슨 테일러, 리빙스톤 같은 이들도 성경을 읽다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는 복음을 전파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선교운동에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는 그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둘째,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공부해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을 읽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교사가 가르치기는 하면서도 자기는 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은 천국에 보내면서 자기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는 길거리 표지판과도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내셔널리그에서 우승한 어느 축구팀 감독에게 한 기자가 물었답니다. 축구가 국민의 체력 단련에 어느 정도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제 감독은 아무런 공헌도 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러면서 이런 말 덧붙입니다. 운동장에는 22명의 선수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휴식이 필요하고
관중석과 TV 앞에 앉아있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

에게는 절대적으로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스도인도 축구장의 관중처럼 구경만 할 뿐 직접 몸을 움직여 실천하지 않는다면 축구 관전이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듯이 말씀도 알기만 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셋째, 백성들에게 이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물이 고이면 썩고 말듯이 지식도 배우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죽은 지식이 되고 맙니다. 내가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길은 남에게 가르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learning by teaching이란 말처럼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울 때 내게 가장 확실한 학습 효과가 나타난답니까? 내가 배워 익힌 지식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에스라가 돌아와 황폐하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재건한 길은 성서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과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입니까? 경제입니까? 아니면 과학입니까? 그것보다 진정으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믿습니다. 영국의 톰 리즈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국의 전체 크리스천들은 75%가 나이가 14살이 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믿었고 20%는 14살에서 21살 사이에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21세 후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겨우 전체의 5% 미만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86%가 15세 이전에, 10%는 15에서 30세 사이에, 30세가 넘은 후에 구원받은 사람은 4%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루에리라는 목사가 1200명을 샘플로 조사했더니 절반 이상이 21세 이전에 주님을 영접했고 45세가 넘어 예수님을 믿은 이는 고작 3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김등렬 박사가 1968년에 서울시내 초등학교 5학년을 조사했더니 교회 나가봤거나 나가고 있는 아이가 전체의 80%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60년 전에 뿌려놓은 씨앗이 지금의 70대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떠받쳐 왔는데 지금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한국교회는 통통 비고 말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의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에스라를 도우셔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곧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시려는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그 섭리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준행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과연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미국 오하이오주의 어느 교회에서 평생 신학교 교사를 소관한 니믹스라는 교사는 그곳에 이사 왔을 때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다고 목사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는 지금은 맡길 반이 없으니 스스로 전도해서 반을 만들어 보라고 일렀습니다. 그저 그는 주일 아침에 집에서 나와 길에서 놀고 있던 세 명 아이에게 주일학교 출석하여 내 반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들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해서 이를 시작으로 그는 평생 주일학교 교사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된 후에도 교사의 생일이 되면 생일 축하 편지를 보내오곤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인도 선교사로 했던 찰스 코너이고 또 한 사람은 미국에서 29대 대통령인 하딩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대통령의 비서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프린스턴 신학 때 청소년 교육문학부의 켄다 크레이지 딘 교수는 진지하고 헌신적인 청소년 신학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의 역할도 소중하지만 참으로 가르치는 부모의 신앙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수십 번의 설교와 선교 여행보다 부모의 신앙적인 행동을 한 번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는 이제 조언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그리고 세상 다른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으로 자녀의 가슴에 깊이 남긴다는 것입니다.
남이 하기 싫은 일

0: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이 함락되기 직전인 주후 70년경 내일이면 함락당할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랍비 아키바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인들을 시켜 자기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후에는 그가 죽었다는 소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관 속에 들어가 성 밖으로 나갔는데 그날 밤 아키바는 로마 장군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린 서로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이면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고 전혀 한거함이 없이 로마 군인들을 다 맞아들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조그만 집 하나만은 절대 손대지 말아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돈은 다 가져가도 좋고 사람은 다 붙들어가도 좋습니다. 다만 성 안에는 그 집 하나만은 손을 대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자 로마 장군이 그 안에 무엇이 있어? 하고 묻는 말에 책이 있는 곳입니다. 책뿐이라면 그까짓 건 문제될 것이 없지. 그리고는 우리 전쟁을 끝냅시다. 그래서 이튿날 문을 열어주기로 하고 아키바는 바로 돌아와서 유대인 어머니들을 모아놓고 유명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다 없어져도 됩니다. 다 빼앗겨도 됩니다. 단 한 가지, 어머님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또 탈무드가 있으면 우리 백성은 영원히 존속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 백성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룰 날이 분명 찾아올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어머니들은 부둥켜 안고 엎드려 울며 기도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예루살렘 성이 점령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재물은 탈취당했지만 유대인 믿음의 어머니들 가슴 속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과 탈무드는 어머니들의 가슴과 가슴으로 전승되어 오늘의 이스라엘을 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언제나 함께 해줄 것입니다. 아멘.
1: 믿음 위에 서서 지금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문교회 손세용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인천도시공사.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0: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1: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3: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영락의 강단. 서울시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영락의 강단. 이 시간 말씀의 김운성 목사입니다.
1: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2: 우선 왜 주제를 복음의 삶이라고 전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를 편찬하면서 그때 주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좀 참여를 해서 논의를 하는데, 여러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본래 제시된 방안은 복음과 삶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얘기하기를 복음 그리고 과, 삶, 그러면 이게 관계가 별로 없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느냐, 복음은 복음, 삶은 삶으로, 그래서 연결고리를 더 밀접하게 하려면 과자를 빼고 의자를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이 삶으로 흘러들어가는, 삶이라는 나무를 복음이라고 하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도록 하는, 그래서 복음이 곧 삶이 되는, 우리가 복음을 믿으니까 믿은 대로 사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과 삶이라 하지 않고 복음의 삶, 삶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나눌 말씀의 주제도 복음의 삶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복음이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 것일까,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 한 두어 달 전에 이제 마태복음으로 오게 되었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도 익숙한 주기도문 본문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올리는 기도를 읽어 내려가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참담한 생각이 드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다 우리가 이 땅의 나라, 멸망할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생활 환경 속에서 우리 욕망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 왜 이렇게 됐을까? 기도는 지나간 2000년 동안 무수하게 했는데 왜 현실은 그 반대가 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바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 자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나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지 못하는 것도 나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나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이 복음의 삶을 바로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의도가 단지 기도의 어떤 틀,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게 전부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르치심으로써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살라 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이렇게 살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있는데 엄마 따라다니면서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학문의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성적이 쭉 올라가서 제가 우등생 되고 싶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성적이 바닥인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공부 안 하니까. 공부 안 하거든요. 책상머리에 앉아는 있는데 이 책을, 그 속에 적혀있는 공부 내용을 자기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래야 공부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녀석은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뭐 컴퓨터 게임도 하고 딴전을 부리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냐?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공부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간절한 소망과 염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으면은 그렇게 살아야, 삶이 뒷받침돼야 이게 응답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얘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을 예수님 가르치신 지가 2000년 전인데 그때까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일주일에도 수십 번씩 주님 가르친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왜 이 지구촌은 점점 더 반대로 가고 있을까? 우리가 그 기도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탁월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믿은 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사는 분들이었어요. 그런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소개한다면 느헤미야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닥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직급은 낮지만
임금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거든요. 측근 인사고 그는 거기서 편안하게

왕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손님이 몇 사람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고 거기 사는 백성들의 삶이 정말 비참하다는 걸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러나 사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거하고 느헤미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느헤미야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도 140년도 더 지나 거의 150년 가까이 되던 그런 때거든요. 아, 그 옛날에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랑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게 나와 우리 집안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데 느헤미야 1장 4절이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간구를 들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그런 기도만 드리고 끝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올린 재건이라고 하는 행동에 자신을 던졌어요. 삶으로 기도를 뒷받침하는 거죠. 그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 날이 흘러요. 여러 달이 흘렀는데 초췌해졌어요. 마음고생을 많이 하니까. 어느 날 왕이 물어봐요. 왜 내 얼굴이 그렇게 요즘에 안색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용기를 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채로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두려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예루살렘을 재건한다는 말은 예전의 왕도를 재건해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에 대항하겠다는 말로 오해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참 꺼내기 위험한 말인데 그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기 있게 이야기해요. 느헤미야 2장 4절 5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순간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이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수산성의 그 안락한 삶을 기꺼이 버리고 저 척박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을 재건하는 일에 나를 바치겠습니다.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감동을 주셔서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의 총독의 신분을 가지고 부임했고 뜻을 모은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다 재건하고 성문을 달고 나중에 그 에스라와 협력해가지고 신앙 재건 운동까지 벌이니 그는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보니까 경제 시스템이 다 붕괴돼서 사람들이 가난한데 일부 힘 있는 사람들이 고리대금을 하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고 또 그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백성들의 그 재산을 수탈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느헤미야는 12년 동안이나 총독의 녹봉을 받지 않고 자기 재산을 다 쏟아서 백성들을 구휼하였습니다. 그 얘기가 느헤미야 5장 14절에 나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실천했어요. 실천.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5장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는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살았고 또 그는 살면서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기도와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느헤미야 같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계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찾아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요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최고의 기도인 것이.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하여튼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럼 왜 그들이 사람들 많이 보이는 데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바리새인이 시장거리 같은데 길거리에 서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기도 생활 못하는 보통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존경의 눈으로 보고 있다가 기도가 끝나면 선생님, 선생님이야말로 영적 지도자이십니다, 이렇게 축교 세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시선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자기 기도라는 그런 행위를 꾸미는 자기 과시용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예수님은 껍데기만 꾸민다, 외식이라고 부르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정말 받으시는가 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그걸 뒷받침하는 진실한 삶이라고 하는 거, 그건 더더욱 없지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말만 이렇게 하는, 가르치긴 잘 가르치는데 그대로 하진 않는다. 기도는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기도한 대로 살진 않는다. 삶이,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큰 짐을 지고 허덕이는데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 도와주질 않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제자들에게 하신 제자 도구 등이요, 제자도,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 제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삶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저 바리새인들 같이 하면 안 된다, 기도하려면 이렇게 해라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지 사람들이 뭐 보든지 말든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 들으시는 분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이지 남들이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저의 이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씻어주신 그 은혜 잊을 수가 없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부활을 통해 영생의 길을 허락하시고 이제 내가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나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골방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의 아름다운 성도다운 삶이 보여지는 거죠. 기도는 감춰지는 것이고 삶은 드러나는 것인데 삶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그냥 번지르르한 기도만 우리가 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정말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상수훈을 읽어보세요.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이 다 끝나는 7장 맨 끝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잖아요. 이거는 이대로 이 말씀 들은 대로 행하라, 그게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7장 25절 이하 27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요게 산상수훈의 맨 끝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요구하신 건 이겁니다. 나의 가르치는 말씀을 잘 들었으면 이 말씀대로 행해라,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신학 서적을 뒤지면서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신학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나를 드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깊은 마음의 믿음으로 의지하고 사는 이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가슴에 쌓이는 성경의 지식, 신학적 지식보다 오히려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식, 나 성경 많이 알아요, 신학서적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 지식은 쌓이는데 그 지식이 그냥 교만하게 만드는 원인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지식이 되니까, 삶으로 옮겨지질 않으니까. 그게 삶의 열매로 나타나려면 그 가슴 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 아까 우리 찬양 가사가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덕을 세워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우리 지난주일에도 다니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분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평소에도 늘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를 끌어내리려고 나쁜 사람들이 다리오 왕을 말하자면 구워 삶는 거죠.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께만 기도하고 왕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이기로 합시다. 이런 이상한 법을 공포했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그 법이 공포되는 그날부터 기도를 딱 끊었다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다 하나님을 향한 사기 행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런 법이 공포된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자굴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기로 한 것이에요.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는 사자굴로 끌려갔어요. 사자굴로 끌려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 모습, 죽음을 각오한 그의 발걸음, 그게 그 이전에 몇십 년 그의 기도가 결코 헛된 기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이었어. 그의 결연한 삶이 그의 기도가 진짜 믿음의 기도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저께 산상 기도에 오셨던 우리 최상은 목사님 정말 간증을 많이 했는데 요만했을 때부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그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생생한 말씀 하셨어요. 어제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오늘 가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에게 기도의 불이 붙어 타오르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매일같이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어떤 순간에든지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도록 우리 영락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제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 잘하기 원하는 아이가 기도했으면 열심히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입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다. 기도와 삶은 하나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기도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잘못했다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우러나는 대로 하지 말고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그걸 원하는지,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는지. 예배가 부흥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와서 영과 진리로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예배도 안 온다, 하나님 앞에 사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부흥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전도 대상자 한 명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교회가 평안하길 원합니다 그래놓고는 가서 전부 내 맘대로만 하려고 이렇게 휘젓고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고 내쫓고 그러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부흥하길 원합니다, 영락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 다 바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평안을 위해서라면 나는 뭐 좀 수고해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난 좋아, 이렇게 삶이 뒷받침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할 테니 사랑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녁부터 가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고민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과 기도가 하나가 되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거예요. 너 진짜 내가 원하는 제자가 되어가고 있구나.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걸 이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 내가 복음의 삶을 사는, 복음이 삶으로 녹아들어오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사랑받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저희들이 기도만 하고 그 반대로 행동할 때가 많기 때문임을 자성하면서 성령님이시여 저희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사 이제는 기도한 대로 믿는 대로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울시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보내드린 영락의 강단. 지금까지 김운성 목사의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2-2280-0114번입니다.

0: CBS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4: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5: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0: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2: 내면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는 희미하기는 해도 의심할 여지 없이 진실하다. 따라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 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처음에는 혹시라도 그것이 어떤 극단적인 행위나 미친 짓으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의지를 굳히고 신념을 키워가다 보면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깨닫게 된다. 건강한 이가 느끼는 희미하지만 단호한 반발심이 결국에는 인류의 주장과 관습을 넘어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0: 진리의 말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길에 위치한 영안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1: 인생을 사랑하는 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삶이 긍정적이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세나 다윗, 요셉,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유형입니다. 또 하나는 매사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근심, 걱정, 염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인간관계가 이 뒤틀려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떠난 사울 같은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사고 속에 갇혀 있습니다. 감사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정신과 육체와 영적으로도 건강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감사를 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하나는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예비해 놓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범사의 감사입니다. 미국의 250년 역사 가운데 전설적인 인물이 세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는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창세기 11장 3절을 읽다가 역청이라는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이 역청이라는 단어를 찾아 추적해보니 오늘날의 이라크 땅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 이라크 땅에서

석유 개발을 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또 하나는 카네기입니다. 카네기는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 가난해서 돈 20불을 가지고 배를 탔는데 배 안에 어떤 신사가 너는 어리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너를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다. 그 말을 깊이 새기면서 미국에 상륙했습니다. 그가 그 시대에 세계적인 거부가 된 강철왕 카네기입니다. 그 다음은 현대사에 나타난 빌 게이츠입니다. 그는 300억 불, 우리 돈으로 하면 45조가 되는 돈을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자기의 전 재산을 살아있을 때 95%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환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은 한 세기에 나타난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네 가지로 소개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고 살았습니다. 또 하나는 성공의 목표를 돈에 두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소유한 부를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환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라고 후대 사람들이 이들을 평가합니다.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많은 질문을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 마치 신앙의 열쇠와도 같습니다.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여는 열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의 뜻에 맞을 때 자녀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상관의 뜻에 맞을 때 결제가 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봐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요. 이게 우리가 늘 기도하는 주기도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게 기도의 결론이에요. 오늘 16절을 같이 읽읍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항상이란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봤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기쁨보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더 많이 생기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바다의 풍랑처럼 인생에도 크고 작은 많은 풍랑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저는 오랫동안 이 항상이라는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문제, 고통, 풍랑 많은 이런 세상에 어떻게 항상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강한 감동과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떤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근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했어요. 오히려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창조의 원리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와와 아담이 살던 그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에덴이란 말 자체가 기쁨입니다. 왜 에덴이 기쁨의 동산일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시간부터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고통과 염려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기쁨으로 사는 세 가지의 비결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에 기쁨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던 세상에 요동치던 그 아이는 엄마 품에서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또 하나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살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을 염려하려고 하면 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에게 염려를 맡기라 해서 맡기라.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곧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맡긴 것만큼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풍랑 많은 세상에 환경을 보면, 우리의 현실을 보면 기쁨이 어느 날 갑자기 슬픔이 되고 즐거움이 행복이 어느 날 갑자기 근심으로 돌변하는 세상에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예수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직업을 뺏기고 집을 빼앗기고 무서운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이런 기쁨은 환경에서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할 때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또 죽음이 나타나지는 그 돌무더기 속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지도가 되고 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천국을 보는 눈이 열릴 때였습니다. 이런 기쁨은 환경이 아니에요. 오늘 항상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소유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 안에 살 때만이 이런 항상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막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교제. 하나님과 끊임없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습니다. 여러분, 밥은 일주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호흡은 5분만 정지해도 죽습니다. 임종이 오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 호흡이 안 돼, 호흡이.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낍니다. 그래도 안 되면 생명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이 병들면 기도에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도 기도가 안 돼.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생각이 온통 환경과 현실에 온통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기도에 호흡이 잘 되는 거예요. 호흡이 건강하니까.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영이 죽어요. 호흡이 멈추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건 건강한 사람이에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생활이. 오늘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응답의 통로가 어디냐? 유일한 그 통로는 기도예요. 기도. 기도만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도만이 하나님과 영적인 통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은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의 시간은 순간 오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10년에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의 기도가 낫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 기도를 통해서 승리한 사건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거야. 손을 내미는 거야. 그때 동풍이 불어왔어요. 바닷물이 물러가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 위로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이게 무슨 손이에요? 기도의 손이에요. 이때에 하나님은 어디에서가 동풍을 일으키는 거야. 그 손을 내밀고 있는 그 시간에 동풍을 일으켜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서 바다가 육지처럼 건너게 했다 그랬어요. 손을 내밀 때, 기도의 손을 내미는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저 히스기야에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나약한 히스기야를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한 후에는 대소변을 먹이겠다 그랬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런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는 그 밤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펴놓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힘이 없습니다. 물리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던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진영에 둘러싸있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에 눈을 멀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송장이 됐어. 이게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밤에, 이 밤이 어떤 밤이요?

포기하라고 날아온 편지를 받았던 밤, 절망할 수밖에 없는 밤, 위기의 밤,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 문제를 펴놓고 하나님을 찾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밤이, 여러분 이 밤이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장애물을 만날 때, 여러분 이 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나가 펼쳐놓는 그 밤입니다.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승리를 주신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피를 흘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8장에도 나오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막 올리는 거예요. 계시록 8장 4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지라. 향연이, 이게 무슨 향이에요? 기도의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와 함께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천사가 금향로에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헛수고가 아니에요. 혼자 여러분 녹두리하는 독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말씀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범사.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봤습니까? 범사란 잘 될 때만이 아닙니다. 안 될 때에도 변함없는 감사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다고 그래요. 좋은 거예요, 이것도. 또는 위기를 만나서야 감사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또 어떤 아주 위험한 위기를 만났을 때 감사하다고 간증을 하게 돼요. 저도 그럴 때 참 많아요. 그러나 사고도 나지 아니하고 위기도 나지 않고 살아온 시간들은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549장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찬송시를 지은 분이 슈멀크 목사님이라서 우리 누구나 잘 알잖아요. 어느 날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다가 내외가 돌아오는데 그 주택이 다 불이 나서 타버린 거예요. 이 슈멀크 목사님은 집을 보던 어린아이 형제가 그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대답이 없어요.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타다 남은 잿더미를 막 들어가 문을 쳐들어가게 보니까 두 형제가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부둥켜 안은 채 불에 타 죽어 있었어요. 슈멀크 목사님은 새까맣게 타버린 두 아들을 시신을 앞에 놓고 막 울부짖은 거야. 얘는 막 울부짖으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시가 찬송가 549장 가사 아닙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불에 다 죽은 두 자식을 앞에 놓고 몸부림치며 울다가 그때 하나님의 위로함에 주신

이 글을 쓴 거예요. 이게 오늘 찬송가 가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0: 어떻게 행하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영원한 주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잠을 자도 꿈을 꿔도 주님과 동행하는 꿈을 꾸며 주님을 만나는 천국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는 이 삶이 이루어져야 죽음이 다가올 때,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 평온한 거예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저 건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인 거야. 이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언제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머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의 선한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제 반회의 반환점을 돌았잖아요. 우린 감사로 후반기를 출발하고 모든 사람을 여러분 축복하며 사세요. 모든 사람들을 가족에게 감사를 말해보세요. 학교에서 친구에게, 직장에서 동료에게 감사를 말해보세요. 그 감사와 축복이 부메랑에 이어서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기와 같아요. 자전거는 계속 페달을 밟을 때 잘 달리는 겁니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의 페달은 기도와 믿음과 감사예요. 말씀과 기도와 섬김의 삶을 통해 성숙하며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안에서 피상하면서 우리의 후반기가 승리하는 우리 영안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1: 진리의 말씀.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길에 위치한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 문의는 서울전화 3423-0451번입니다.
2: CBS
3: 대한민국 가골번지 인천 2026 인천 가구박람회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 가구, 소파, 테이블, 홈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본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0: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손 씻기를 생활화합니다. 식사 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고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과감히 버립니다. 계란, 육류, 해산물 섭취는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날음식과 조리된 음식은 따로 냉장 보관해 주시고 복통이나 구토 증세가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2: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3: 당연하죠.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

0: 정확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광장 최경배입니다. 요즘 사주와 타로는 유행을 넘어 일상적인 콘텐츠처럼 소비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운세에 관한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무속을 소재로 한 OTT 프로그램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교회 안으로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기독교인 가운데 사주나 타로를 경험한 사람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지 않은 충격을 줬는데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 무속을 찾게 되는 걸까요? 오늘 CBS 광장에서는 칠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영 교수와 함께 무속에 빠진 크리스천들의 현실을 짚어보고 그 이유와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맡았으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맡았으
4: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3: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5: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6: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7: SM 신용정보
8: 1600-9300 1600-9300
9: 마음까지

가정용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4.

0: 오늘 CBS 광장은 무속에 빠진 크리스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영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광장에 가끔 나오시지만 네. 그래도 자기소개 간단히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1: 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종교사회학이라는 학문을 강의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21세기 교육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작년까지는 한국종교사회학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0: 예, 종교 사회학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종교와 사회 현상을 네네. 같이 좀 들여다보면서 종교가 가진 특성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는 학문인가요?
1: 맞습니다. 그렇게 예. 말할 수 있고요.
0: 예.
1: 제가 신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신학자일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종교 사회학은 이제 사회학이기 때문에 예. 사회 과학에 속한 학문이고 우리가 뭐 생활하고 있는 교회와 신앙 생활을 좀 객관적으로 연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느낌이다.
1: 사회학자시면서 종교를 좀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시는 네. 그런 네. 어, 연구를 하고 계세요. 최근에 기독교인 4명 가운데 1명이 사주, 타로, 뭐 이른바 무속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0: 네네.
1: 이거 좀 4명 중에 1명이 좀 많아 보이는데 이 수치 네. 어떻게 보셨나요?
0: 네. 그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근데 이게 기간이 최근 3년 동안입니다.
1: 최근 3년이요? 네,
0: 최근 1년 이렇게 짧게 보지 않고 3년으로 봤기 때문에 예. 3년 동안 경험이 한 25% 된다고 하면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고요. 그래도 평균보다는 예. 좀 낮고요. 기독교, 개신교가. 또 다른 종교에 비해서도 좀 낮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지만 평균 횟수를 보니까 2.7회 이렇게 한 3번 정도 보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20대는 4.3회로 나왔기 때문에 평균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청년들이 전체 평균보다 좀 더 많이 무속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좀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 예, 20대의 무속 경험의 빈도수가 높다는 네네네. 말씀인데 또 한편으로는 18세부터 49세, 뭐 49세는 좀 그 청년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네네네. 젊은 크리스천들의 네. 무속 의존 경험이 30%로 평균보다 좀 높게 나왔더라고요.
0: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속 미신 이러면 주로 옛날에는 좀 나이 많은 여성 할머니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 종교와 상관없이 젊은 층에서 오히려 경험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나이 많은 노년층보다는 젊은 세대에게 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복합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첫째로는 젊은 사람들에게 무속이 미신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전통 문화, 전통 신앙 이렇게 보는 경향이 강해서 일단 거부감이 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레트로, 뉴트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뭔가 현대적이면서도 또 옛날 방식과 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종의 놀이 문화처럼 여겨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무속의 신성성이나 종교성에 빠져 있다라는 부분들도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로는 그 분위기를 즐기고 재미삼아 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근데 재미삼아 한 번씩 네. 뭐 이렇게 점을 본다는 네. 설명을 하셨지만 네.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뭐 네. 취업을 네. 앞두고 있거나 네. 뭐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또 기혼자 같은 경우 자녀 뭐 계획 가족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이사하는 경우.
0: 네. 네.
1: 좀 중대사를 앞두고 점이나 운세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들었어요.
0: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불확실성을 좀 줄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파악을 해야 내가 의미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내 앞에 벌어진 상황이 이 사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으면 예. 행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합리적인 정보들이 많이 없으면 비합리적인 정보라도 얻어서 그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아시는 대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요즘 뭐 살기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취업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그 작년이었나요 벌써 그 캄보디아 사건 있었는데 네. 굉장히 참 위험하고 목숨을 이렇게 내놓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는 것은 이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상황을 일거에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불안 요소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면서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한 번 실수하면 실패하면 그다음에 이것을 다시 만회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들도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는 바른 신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비신앙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작동을 하는 것이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또는 무슨 점을 봐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좀 쉽게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전반적으로 이제 청년 세대들이 가지는 불안감이 커졌다고 봐야 되겠군요.
0: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1: 무속을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회복하려는 네네. 그런 심리들이 반영되고 있다는 건데 아까 이제 무속을 재미로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셨어요. 네네. 근데 실제로 이제 거리에 나가 보면 타로 뭐 사주 그 뭐 큰 금액 지불하지 않고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곳들이 많아졌다고

0: 많아졌거든요.
1: 네네네.
0: 예전에는 안 이랬는데 왜 이렇게 많아진 거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1: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저도 뭐 그런 것들을 즐기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뭐 방송에도 나오고 뭐 언론에도 보도되는 것처럼 그 뭐 연남동 이런 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이트 코스기도 한데 뭐 연트럴 파크라고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하죠. 그 뭐 양쪽 길변에 뭐 타로 전보는 가게들이 아주 즐비해서 네. 젊은 사람들이 뭐 수시로 들락날락거린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어떤 무속적인 요소가 있는 것들은 사실이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재미로 흥미거리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한해 문화 컨텐츠로 소비하는 그런 경향이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 젊은 세대가 경험을 중시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옛날 어른들이 또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던 것인데 요즘 시대에 좀 새롭게 접근이 되면서 자기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캐데헌이라고 말하는 케이팝 데모 헌터스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외국인들이 보면서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뭔가 한국적인 것이라고 느끼면서 그 애니메이션에 나온 장면들을 직접 와서 보고 경험해 보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그런 비슷한 심리가 젊은 사람들에게도 있어가지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뭔가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이런 그 젊은 사람들의 성향이 여기에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뭐 미래가 궁금해서 하는 것도 물론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뭔가 경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하지만 크리스천들마저도 이런 무속을 경험,
1: 네.
0: 놀이 이렇게 소비하는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1: 네네.
0: 아무래도 자주 접하다 보면
1: 네.
0: 뭔가 인식의 변화도 가져올 것 같고
1: 그렇죠.
0: 영적인 경계심도 많이 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요.
1: 네. 그 부분이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냥 재미로 호기심으로 한다면 뭐 그냥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운세 결과에 대해서 3분의 2가 신경 쓰인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0: 아, 재미로 봤지만 네네. 뭔가 한마디 들으면은 그렇죠. 계속 이게 의식이 되는군요.
1: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랑 결혼하면 안 되라든지 뭐 몇 살 전에는 결혼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무시하기는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신경 쓰인다는 얘기를 하고요. 또 절반 정도 49%는 의사 결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결정을 할 때도 무속의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무속에 대한 의존성을 가져올 수도 있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0: 그 무속을 경험한 사람들의 3분의 2가 어떤 식으로든 의식하고
1: 네.
0: 살아가게 된다.
1: 네네네.
0: 절반 이상은 의사결정할 때 그걸 의존하게 되더라.
1: 네.
0: 이건 단순히 그럼 이렇게 많은 수치면은 재미로 본다라고만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수치가?
1: 그렇죠.
0: 의존하는 네. 거 아닙니까? 요건?
1: 네네. 그 은근히 특히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 신앙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어떤 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쉽게 재미로 하다가 알게 모르게 무속의 영향에 지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예. 한편으로는 이제 뭐 청년들 젊은 세대일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건 이해가 돼요.
1: 네네.
0: 근데 그것을 점을 통해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고
1: 네.
0: 그게 심지어는 또 이제 보고 나니 의존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교회가 그 불안 가운데 있는 젊은 세대에게 뭔가 답을 못 주고 있는 거 아닌가?
1: 네네.
0: 일종의 점집이 지금 상담소 역할을 하고 있는 느낌도
1: 그렇죠.
0: 있거든요.
1: 네네.
0: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네,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강한데요. 일단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젊은 사람들이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라고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0: 믿음과는 관계없다고 봐야 되나요?
1: 뭐 무관하진 않지만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 그래 신앙이 없어서 저런 거야 라고 치부하기보다는
0: 네.
1: 믿음이 있지만 이것을 신앙 안에서 어떤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혼이라든지 뭐 취업이라든지 뭐 이사라든지 이런 문제 있었을 때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당장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당장 어떤 답을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사고하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쉬운 방법을 택하는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교회에서 어떤 당장의 답을 얻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여기에 찾아가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한 방법을 찾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0: 종교인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1: 네네.
0: 종교에 대한 관심이 현대인들이 갖지 않는 경향이 강하고
1: 네네.
0: 어떤 종교든 간에 종교를 갖는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1: 네.
0: 한편에서는 이런 무속적인 것을 경험하고 여기에 의존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것은 어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도 좀 네네. 궁금해서요.
1: 사실 이제 뭐 종교 사학도 마찬가지고 종교학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종교적인 어떤 심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0: 네.
1: 우리가 뭐 과학이 발달하고 뭐 인공지능 이런 거 얘기하는 시대에 누가 종교에 관심을 가질까라고 생각하지만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거와는 별개로 또 인간의 굉장히 기본적인 욕구이고 또 심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성 종교에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원하는 어떤 필요, 욕구들을 채움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제도적인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그런 욕구를 해소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합리적이고 때로는 뭐 좀 신비롭기도 하고 또는 공포스러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데 교회나 뭐 절이든 뭐 성당이든 이런 데 가게 되면 사실은 좀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그 종교에서 요구하는 규범이나 규율 같은 게 있잖아요.
0: 네.
1: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때로는 뭐 헌금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은 지지 않으면서 손쉽게 종교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어떤 무속이나 미신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면성이 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쉽게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심성과 기성 종교에서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 욕구를 잘 채워주지 못하는 그래서 기성 종교가 좀 수적으로는 감소하고 쇠락하는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다면 이제 탈종교 사회라고 우리가 네네. 흔히 말은 하지만
1: 네.
0: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들은 어떤 형태로든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해해야 되겠군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라고 해서 어떤 조직화된 제도화된 종교를 많이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그런 제도적인 종교에 속하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종교사학에서는 이제 흔히 SBNR 아마 우리 기자님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스피리추얼 번나 릴리저스라고 해서 제도적인 종교에는 큰 관심이 없지만 여전히 뭔가 영적인 관심과 영성을 추구하는 활동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물론 서구에서 나온 이론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점차 그런 성향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도 종교에는 큰 관심이 없으면서 나름대로 어떤 신비로움 또 거룩함 영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 무속이 확산되고 또 크리스천마저 무속에 의존하는 것을 아 문제야라고만 바라보기보다는
1: 네. 네.
0: 그 안에 사람들이 무속에 빠져드는 그 내면의 상태를 좀 보고 교회도 성교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를 좀 고민해야 되겠네요.
1: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순히 어떤 바람직하진 않지만 정죄하거나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도대체 왜 사람들이 어떤 심리나 어떤 욕구가 교회는 오지 않고 또는 제도 종교에는 오지 않고 이런 비제도적인 또는 미신적인 이런 데에 관심을 갖는가를 우리가 좀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다시 무속에 빠진 크리스천들 이야기로 네네네. 돌아와서요.
1: 네.
0: 점을 보는 심리 이면에는 이제 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미래를 좀 통제하고자 하는 뭐 그런 네네. 욕구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1: 네.
0: 기독교 안에도 어떤 뭐랄까요. 기복적인 신앙이
1: 네.
0: 그런 측면에서 좀 비슷한 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1: 네.
0: 이게 무속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는 좀 요인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1: 네, 네.
0: 예, 어떻게 보십니까?
1: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여러 가지 좀 무속적인 요소들이 많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복을 빌고 복을 바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뭐 욕망이기도 하고 모든 종교에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복신앙 자체를 우리가 뭐 부정적으로 보거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데
0: 네.
1: 문제는 이제 우리의 신앙이 복을 받기만을 바란다면 또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현세에서의 복 물질적인 복만을 말한다면 과연 그게 바람직한 기독교 신앙일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잘 살기를 바라고 물질적으로 또 이렇게 복을 누린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좀 무속적인 부분들과 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것.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바른 신앙이고 참된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물질적인 복만을 추구한다면 결국에는 이런 기복신앙이라든지

0: 또는 무속과의 어떤 그 연관성을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기복 신앙 말씀 나누고 있지만 뭔가를 얻기 위한 기도.
0: 네, 네.
1: 현실의 어려움을 일시에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기도하는 것. 뭐 예를 들어 뭐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0: 네, 네, 네, 네.
1: 이런 기도도 무속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지적이신 거죠?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회 다니면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잘 살아야지 사람들이 좋게 보고 교회 다니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한 것은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닌데 너무 이제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만을 구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을 자판기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우리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음료라든지 뭘 얻을 수가 있잖아요.
1: 네.
0: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1: 예.
0: 내가 뭘 얻고자 했을 때 그냥 하나님 주세요. 그냥 하나님 뭐 그 붙잡고 기도하면 다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연 그게 바람직한 신앙일까? 오히려 인간의 삶에는 우리가 원하지만 얻을 수 없는 것, 또 많은 고통과 어려움,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뭐 불의의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가 참된 신앙이지 그런 것들이 다 내 삶 속에서 없어지기만을 바란다면 그걸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면서 계속 이제 믿음이 커나가는 과정을 겪잖아요.
0: 네.
1: 어느 순간에는 초기에는 이제 그런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응답을 네, 네. 바라고 네. 이런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0: 네, 네, 그렇죠.
1: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그 자판기의 묘사를 하셨지만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자기가 답답해하는 미래, 불안에 대해서 내어놓고 기도하고 또 나누고 이러면은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은데 왜 교회로 오지 않고 점집을 가고 사주 타로를 보러 가는 걸까요?
0: 네. 일단은 그 통계에서도 보게 되면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런 어려움을 나눌 상대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했더니 한 절반 정도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1: 없다고 그래요?
0: 네.
1: 절반이요?
0: 절반 정도가 없다. 교회 안에 그런 상대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신앙 단계가 낮을수록에 없다는 대답이 많아서 한 3분의 2 정도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 또 목사님과 이렇게 상담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도 비슷하게 한 절반 정도가 없다라고 나왔는데 역시 신앙 단계가 낮을수록에 높아서 초신자들 또 아무래도 목사님과 좀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대화할 상대도 없고 목사님과 상대한 경험도 없고 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그 단순히 목사님과 어떤 거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 안의 분위기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내가 판단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했을 때 신앙이 없어서 그래. 뭐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사람마다 다르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니면 너무 뭐 원론적인 얘기, 기도 열심히 하세요. 성경 열심히 읽으면서 답을 찾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뭔가 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해 준다는 느낌은 받기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공감해 준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얘기하기 어렵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교회 안에서 소문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역이나 뭐 속회나 소그룹 안에서 정말 어렵게 내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 제목으로 부탁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소그룹에 속하지 않은 다른 교인이 와서 요즘 이런 문제로 어렵다면서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고마운 게 아니라 뭔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소그룹 안에서 내가 정말 어렵게 꺼내놓은 얘기인데 우리 소그룹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이제 이게 다 발설이 됐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교회 계속 다니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과연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안전한 공동체인가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뭔가 내 고민을 이제 교역자에게 꺼내놓고 네, 네. 상담을 할 때요.
0: 네, 네.
1: 사실 교역자 입장에서는 함께 기도해 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고 어떤 명확한 답을 주기 어렵다.

0: 쉽지 않겠어요?
1: 네네네.
0: 근데 이제 그 답을 듣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인 답을 주기 때문에 답답해 한다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예. 공감해 주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경청을 하고 우리가 이제 상담할 때도 제일 원칙은 경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잘 들어주는 게 필요한데 아마도 적지 않은 목사님들은 그 목사님들하고 얘기해보면 그게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는데 뭔가 목사님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명확한 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좀 약간의 강박관념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얘기에 정말 그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기보다는 여기 대해서 내가 바른 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뭔가 너무나 당연한 답을 이렇게 주게 되면 그 어렵게 얘기를 꺼낸 입장에서는 내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받고 있다. 우리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보다는 그냥 너무나 당연한 답을 내놓는데 좀 급급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0: 고민을 내놓는 개인도 뭔가 명확한 답을 기대한다기보다는
1: 그렇죠, 사실은.
0: 나의 네.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1: 네네.
0: 내가 어렵지만 나를 지지해주는 교회가 있고 네. 우리 목사님이 있어 우리 공동체가 있어
1: 네.
0: 뭐 이런 느낌을 갖고자 하는데 그 그렇죠.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 네네. 사실은 좀 다른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요즘 정신질환 문제 뭐 우울증도 심각하고
0: 네.
1: 결과적으로 그것은 이제 뭐 자살 충동으로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자기가 정말 어렵게 꺼낸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누군가 공감하고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안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얘기를 털어놓을 상대가 없고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든 또는 뭐 소그룹의 어떤 다른 구성원이든 그런 어려운 얘기를 했을 때 막 바로 무슨 답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뭐 그러면 안 되라든지 뭘 해야 돼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힘들겠구나.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라고 하는 어떤 위로의 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0: 예. 그렇다면 지금 당장 교회가 이 무속이 만연한 이 문화 속에서 뭐부터 실천해야 될까요?
1: 네. 뭐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0: 말씀 교육도 있을 거고
1: 네네네.
0: 뭐 상담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일 거고.
1: 네. 예. 기본적으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순탄대로를 걷게 되고 삶이 원만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보는 신앙적인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교회들마다 어쨌든 구역이라든지 속회라든지 소그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그룹 안에서 그런 것들을 평소에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고 어려운 뭐 신앙적인 고민이라든지 삶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소그룹을 운영할 때는 비밀 보장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소그룹에서 나누는 얘기에 대해서는 절대 외부에 발설하지 말고 온전히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 지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실에서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저부터도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면 가서 집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고 사실 이제 목사님도 사모님께 얘기할 수가 있고 사모님이 친한 권사님에게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냥 온 교회 소문이 나는 일들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밀 보장 원칙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신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고 어떤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또 즉각적인 답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함께 어떤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어떤 인도를 구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좀 노력하는 그런 태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예. 마지막으로요.
1: 네.
0: 현상을 연구하시는 분이지만 우리 네.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많은 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놓고
1: 네.
0: 좀 걱정하고 있어요.
1: 네.
0: 어딘가 좀 기대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1: 네.
0: 청년들 또 성도들에게 한마디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가능할까요?
1: 네.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불안할 때 뭔가 확실한 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 뭐 그 진리가 없는 그런 시대, 포스트 진리 시대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명확한 답을 얻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워낙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목사님이라고 해서 모든 데 명확한 답을 주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답을 얻으려고 하기보다

0: 나는 신앙 가운데 좀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좀 기다리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그 삶 속에서 좋은 일들만 기대하고 물질적인 복이라든지 현세적인 복을 구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런 예배의 어떤 능력이나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회의감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배나 기도나 이런 것들이 현실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는 수단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 기도를 통해서 당장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어떤 불안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고했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예배나 기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형식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불안함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크리스천들마저도 무속을 찾는 경향이 있는데
0: 네.
1: 결코 이제 무속인에게서 듣는 답이 진짜가 아니다.
0: 네네 그렇죠.
1: 그걸 기억해야겠어요.
0: 네,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1: 많은 분들이 거기 의존한다고 하는데 재미로 보는 것도 사실 경계는 해야 되겠죠.
0: 그럼요. 재미로 보다가 그게 습관이 될 수가 있고 결국 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예, 무속이 확산되는 현상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영 교수였습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최경배 기자가 진행하는 CBS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성경 속 인물을 통해 오늘의 세계를 짚어보는 시간. 오늘도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김근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1: 서울의 전월세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좀 주거 문제로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좀 짚어볼 텐데 이사야 5장을 중심으로 이 성경의 시선에 대해서 이 문제를 짚어보시겠다고요.
2: 그렇습니다. 뭐 저도 역시 여전히 전세를 살고 있고 새로 또 올해 도중에 이사 오면서 이 올라버린 것 때문에 은행의 대출이 더 많아지고 참 힘겨운 것이 있고 뭐 제 주변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뭐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이 배경이다 보니 딱 오늘의 현실하고 맞지는 않지만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이사야 5장에 있기 때문에 이사야 5장을 기반으로 죽어부른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1: 특별히 이사야 5장을 주목하신 이유는 뭘까요?
2: 이사야 5장이 이 포도나무 비유로 시작을 하지만 뭐 이사야에서의 특징이지만 사회적인 현실적인 사회고발 내용이 적잖이 들어있고요. 특히 5장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 즉 집이 있는데 또 집을 사고 땅이 이만큼 있는데 그 옆 땅 또 사고 또 사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아니 이러니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땅이나 집이 소수에게 독점되다 보니 나머지의 주거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라는 점에서 저는 이 본문 연관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1: 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사야는 어떤 사람인가 좀 짚어보죠.
2: 이사야 주전 8세기 중엽부터 대략 한

0: 10년 정도 활동했던 예언자이고요. 남한국 유다를 배경으로 활동하되 그의 사역의 시작이 우시아 왕 때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뭐 이렇게 사역을 했더랬습니다. 우시아, 요담 때까지만 해도 남한국 유다의 부국 강병의 시대, 아주 잘 나가던 시대였었고, 아하스부터는 아수르 위기가 닥치면서 나라 전체가 뒤흔들려 버리고 기틀이 무너져가는, 뭐 폐망을 향해 달려가는 출발점이 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국제정세가 요동치던 시대였었고요. 특히 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가 등장하면서 더 이상 북왕국이니 남왕국이니 독자 생존이 불가능해지고 아수르라는 대국한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나라의 운명을 뭐 결정하던 시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 딱 요 주전 8세기가 되면서 예언자들이 선포할 때 그전에 엘리야나 엘리사는 임금을 향해 아합 너 그따구로 살지 넌 죽어 이러던 예언자들이 이사야, 북쪽은 아모스 호세아, 남쪽은 이사야, 미가 이분들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인데 이분들이 등장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넌 죽을 거야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망할 거야가 선포되기 시작한 첫 시기가 요 주전 8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사야는 이전 예언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의 예언을 선포했고 그러다 보니 이 양반들은 자기 이름으로 전해지는 책이 있을 정도이기도 하죠.
1: 아, 그런 특징이 있군요. 이게 말하자면 사회 현실을 자세히 알고 그 시대적인 예언을 한 선지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0: 정확히 그렇습니다. 가령 엘리야, 엘리사 때 엘리야나 엘리사가 가난한 사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누구를 규탄하지도 않았고요. 엘리야, 엘리사를 따르던 제자들은 다 가난했습니다. 근데 이 북쪽으로는 아모스, 남쪽으로는 이사야, 미가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사야서 1장부터 읽으면 대부분에 드러나지만 사회 경제적인 불이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격렬하게 난리를 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이렇게 불의가 가득해 너네 나라 멸망해 이러자 유다의 청중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겠습니다. 또 하나 이사야의 특징이 사회현실을 굉장히 속속들이 잘할 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의 사역의 시작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 경험입니다. 성전에서 아마 기도하러 갔는지 성전에서 야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뭐 그의 옷자락을 보는 엄청난 경험을 했고 뭐 이 하늘의 존재들이 거룩 노래 부르는 걸 보고 듣기도 하고 그러했더랬습니다. 대단한 일종의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더라는 거죠. 보통 우리네 교회는 왜 기도하다 이런 경험하신 분들은 맨날 자기처럼 기도하면 영적 경험이 깊어져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는 엄청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고 이분이 평생에 전했던 게 사회경제적 불의에 대한 고발이었다라는 점에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그 깊은 거룩에 대한 경험과 사회경제적 현실에 대한 예민함은 같이 가는 거구나라는 걸 뭐 이사야가 너무 잘 보여줘요.
1: 예,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에 상당히 이제 이 마음을 깊이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
0: 그렇습니다. 예,
1: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사야 5장 이제 아까 이제 포도원 이야기부터 시작된다는 말씀 이제 간략히 하셨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0: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사야 6장이 소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소명이 왜 6장에 나오지 싶은 겁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은 1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의 소명도 1장, 2장, 3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는 이상하게도 소명이 6장에 나오고요. 그래서 6장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너는 가서 전하라. 뭘 전하라가 있어야 되는데 예레미야한테는 뭘 전하라가 있어요. 에스겔도 있어요. 근데 6장을 아무리 읽어도 뭘 전하란 없고 네가 말해도 백성들은 안 들을 거야. 이 말씀만 있는 겁니다. 뭘 말했는데 안 듣는 건가요 할 때 뭘 전하냐가 어디에 있느냐. 1장부터 5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5장이 6장에 나오는 바 이사야가 가서 외쳐야 될 말씀의 내용이 1장 5장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6장에 가장 가까운 내용이 5장이고 우리 좀 보겠지만 5장이야말로 이사야가 외치고자 했던 메시지를 아주 비유적으로 압축을 시켜놓았다라는 점에서 이사야 5장을 읽을 때 6장에 가면 이사야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의 내용이 뭔지가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짚어주고 있는 그런
0: 그렇습니다. 5장이 생생히 짚습니다. 예,
1: 그렇다면

0: 이사야 5장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1: 그렇습니다. 5장 1절부터 7절까지가 흔히 포도원의 노래라는 별명이 붙은 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땅을 선택해서 좋은 포도 품종을 심고 열심히 가꾸고 돌보고 하셨고 이제 정말 포도나무 심었으니까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상 포도가 맺혔는 걸 본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가 맺혔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7절은 내가 뭘 더할 게 있냐고 어떻게 하느냐 포도원을 완전히 엎어버리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7절에 가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그럼 포도나무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고요. 그럼 포도나무에 기대했던 포도가 의미해 좋은 열매, 포도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 정의와 공의다. 뭐 이스라엘이 실제로 맺었던 도저히 먹지 못할 포도가 의미하는 게 뭐냐? 포악과 부르짖음이다. 뭐 이렇게 5장 7절이 정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포도는 예수님의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유명한 말씀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비유인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포도나무라고 생각하시는 표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이 포도나무 심으면 기대하는 게 포도이듯이 하나님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을 심으신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뭐냐? 우리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5장 7절은 하나님이 심은 포도나무에 기대한 열매가 뭐냐? 우리 보통 뭐 예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전도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사야 5장 7절은 정의와 공의래요. 정의와 공의도 막 설명하자면 겁나 길지만 그거의 반대가 뭐냐? 포악과 부르짖음이라고 했다는 점에서 포악, 저질러지고 있는 폭력, 언제나 폭력은 센 놈이 약한 사람 괴롭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르짖음, 그렇게 맞은 사람들이 되갚아줄 힘이 하나도 없다 보니 펑펑 울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면서 하늘을 향해 세상 왜 이래요? 이게 부르짖음이죠. 해서 이사야 5장 1에 7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존재케 했는데 이스라엘은 맺어야 할 열매는 맺지 않은 채 예배는 겁나 열심히 드렸다고 1장에 나와요. 엄청나게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 사회 속에서는 힘없는 약한 자들이 계속 당하고 쓰러지고 죽고 부르짖고 이러더라. 이거 하나님이 보시고는 엎어버리겠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8절부터는 여섯 번에 걸쳐서 화 있을 찐저. 화 있을 찐저는 하나님이 열받아서 심판할 때 늘 하시는 표현입니다. 예. 여섯 번에 화로다 화 있을 찐저를 하면서 실제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 끔찍한 먹지 못할 포도가 뭔지를 쭉 이야기해요. 그중에 첫 번째가 집이 있는데 집을 또 사고 땅이 있으면서 또 땅을 사고 요거 고발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쾌락과 방탕,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는 무감각, 악을 선이라 선을 악이라고 하는 가치의 뒤집어짐, 또 자기들이 최고인 줄 생각하는 교만, 뇌물 가지고 재판 구부러지게 하기 뭐 이런 것들이 쫙 열거되는 것이 있고 5장 24절에 가면 마지막까지 그래서 너네는 끝장날까 나라 전체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이 5장의 마지막이죠.
0: 예.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영적인 타락 또 사회적인 어떤 불의가 팽만했던 그 시대를 담고 있는 구절인 거네요.
1: 그렇습니다.
0: 그런데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 이 부분 이제 주목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당시에 이제 토지 소유 제도가 어떤 제도였는지 좀 배경을 알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뭐 이사야서에서 명료하게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령 여호수아서나 레위기나 이런 책들을 보면서 미루어 짐작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가족별로 땅을 고르게 분배받았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에 가면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주민으로 그 땅에 살아간대요. 그러니 사고 팔아서 이익을 위해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뭐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피치 못해서 도저히 먹고 살 게 없다 보니 땅을 팔게 되더라도 50년이 지나면 원주인에게 무조건 되돌아간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제도를 정해놓으셨더라라는 거죠. 뭐 이런 제도가 의미하는 게 땅이 없는 채로 일시적으로는 살아갈 수 있지만 이게 기간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고대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고 상식이었을 겁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께

0: 받은 것이다라는 것, 누구라도 그 땅 경작하고 살아갈 땅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 일시적으로 그 땅이 없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다시 그 땅에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요 정도가 고대 이스라엘의 토지에 대한 원칙일 것 같아요.
1: 삶의 기반, 생존의 기반이네요, 땅은.
0: 그렇습니다. 그게 없으면 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희년 제도가 있기도 하죠.
1: 그런 점에서 가옥에 가옥을 입고 전투에 전투를 더한다는 것은 이제 누군가의 생존의 어떤 기반을 빼앗는 뭐 그런 행위도 될 수 있겠군요.
0: 그렇죠. 예. 이사야 5장 8절에 가옥가옥 전토전토하고는 그다음에 그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이요.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개역성경과 여러 번역이 그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한다 했지만 히브리 말로는 그게 일종의 수동태입니다. 너넨 홀로 거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 집을 또 사고 또 사고 자기들이 샀던 건 집이고 땅인 겁니다. 근데 막판의 결과는 뭐냐? 자기들만 살게 될 거다 해서 내가 산 건 집인데 사실은 내가 쫓아낸 건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게 그게 보여주는 게 집은 단지 집이 아니라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그 집에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 땅 위를 경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가옥은 그냥 물건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사람들의 삶, 행복한 삶, 평안한 삶,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나가는 삶, 요게 집이고 땅이고 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건물로 보고 아니면 그냥 토지로, 재산상의 토지로 볼 거냐 아니면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구나라는 걸 볼 거냐. 요게 저는 기독교 신앙으로 보느냐 아니냐의 결정적인 차이이겠다 싶어요.
1: 오늘 현실과 좀 이거 연결 지어보죠. 지금 이제 월세, 전세 너무 이제 가격이 올라서 불안하신 분들 많아요. 이거 어떻게 이 성경과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0: 뭐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 땅에 관심이 있으셨다는 건 얼마든지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 삼을 수 있지만 기어이 자신들의 땅을 가지게 하셨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저는 이 전월세 문제나 주거권 안정 문제가 세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다라는 거 일단 인식하는 게 1번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주거 불안이 가장 큰 고통이 오는 사람들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세대일 거고요. 그다음에 아주 나이가 많아진 노년 세대일 거겠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 뭐 이런 사람들은 이주민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뭐 비정규직 노동자도 그렇고 뭐 싱글 세대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 결국 그 사회에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가장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지방만 가도 훨씬 좀 살기가 괜찮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너무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 누구나 아는 문제지만 참 고치기는 쉽지 않지만 뭐 그러는 하는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다 싶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문제의 출발이 저는 하나님이 이 문제에 관심 있다를 인정하기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 테두리의 가장 바깥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 요거 저는 아는 것이 출발이다 싶습니다.
1: 예. 그렇다면 성경은 이 문제에서 무엇을 가장 핵심적으로 묻고 있습니까?
0: 저는 이런 질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현실의 대책 문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성경 자체가 무엇을 말하냐 할 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집은 땅과 집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수라는 것.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이거 저는 하나님이 그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내게도 집이 필요하고 우리 곁에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안정되게 살아갈 집이 필요하다. 이게 모든 우리 고민의 출발점이겠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냐라는 걸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뭐냐? 왜 누군가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엄청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은 그것도 나름의 논리가 있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그 사회의 가장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할 때 모두가 안전하다. 성경이 저는 이야기하는 건 명확하다 싶어요. 그래서 뭐 제가 말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뭐 들은 척도 하지 않겠습니다만 가장 가난한 사람들, 비정규직 노동자와 싱글 세대와 청년, 노년 가장 힘없는 사람들의 주거 안정이 당신들의 정책의 최우선이 되게 전 요거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이 이제 포도원의 노래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공동체의 정의, 삶의 문제를 주목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겠어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 이야기가 혹시 제가 말이 약간 거칠어서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것을 들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두 살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 또 밀려난 사람들이 죽는 세상이 오면 순서만 다를 뿐이지 우리 역시 멸망하게 돼요. 이사야 5장이 말하고 싶은 게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커지게 되면 결국 그 사회는 멸망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안 살면 우리 다 같이 죽게 되는 것이 있겠다. 라는 것인 거고요. 그래서 모두 살기 위해서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언지를 생각해보자 싶고 성경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책이 될 수 있을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싶네요.
1: 예,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입장이 다를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더 나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인가 함께 각자의 고민을 내어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김근주 교수였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케이핑크.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관자유.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2: 찾...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그리스도인들조차 무속신앙을 찾게 만드는 이유, 미래를 알고 싶은 호기심만이 아니라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불안한 미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죠. 믿음은 미래를 내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붙드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대화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CBS 수강장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경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CBS
1: 경기도가 드릴게요.
2: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1: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1: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제8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팟페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파밍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희박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상회, 낮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드테크, 파밍, 페어, 푸팟페 제주. 지금 푸팟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5: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6: 잠깐만.
4: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6: 아, 답답해.
5: 안 돼.
4: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5: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4: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5: 여기 재밌겠는데?
4: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6: 토끼야, 추워?
4: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7: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8: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 합니다.
9: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7: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8: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

0: 예,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들려주신 구절이죠. 내 힘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이 찾아올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으로 힘을 내고 끝내 승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말씀 안에서 길을 찾으셨듯 우리도 길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7월 12일 주일 그대 창가의 이명희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강명식의 찬양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